오구님, 이응이 세 개, 기억이 세 개. 이렇게 초성이 똑같이 반복되기가 쉽나? 헷갈려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 단톡에도 보냈는데 전부 멘붕이 왔다가 한 명이 시옷 피읍을 보고 이거 스프 아니야? 그래서 찾았어요. 덕분에 친구들이랑 톡방 열어서 실컷 떠들었네요. 라고. 저희의 의도가 바로 이런 거였는데 잠시나마 친구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셨다면, 예, 지금부터 잠깐 앉아보시죠. 시원한 음악과 재미가 있어요. 7월 1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네, 새소리가 새삼 뭔가 예. 좀 비가 개어서 그런가? 청량하게 들렸던 악뮤의 소문의 낙원, 어제 힌트로 드렸던 최선 퀴즈의 정답곡이었습니다. 자, 먼저 소고기 칩 세트 받으실 10분 7459-9028-4

0: 1112-3033-1639-9943-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5219-5231- 선거표 게시판에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비읍 선물 3종 세트, 보리차 세트, 보정 속옷 세트, 실비 김치 세트 받으실 분. 30년 교직 생활 퇴직하고 최근 오늘 아침과 늘 함께하고 있어요. 퇴직 후 음악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이 저의 삶의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네, 1713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편안한 나날들 이어지기를 응원드리고요. 자, 아무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이용하시는 단체 문자방에 한번 재미삼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요. 네. 오늘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15: 아이고
16: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7: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6: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18: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6: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7: 좋다!
16: 두루두루 누리라고?
1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김현철의 목소리에 애슐리 박이 피처링을 한 노래였어요. 투둑 투둑. 투둑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디 잔고 차는 소리에 덩달아 신난다고요? 잔고가 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오정현님? 한 10원 가나? 라디오에서 한번 들면 10원도 안 갈걸요? 거기에 대한 환상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 현디는 부자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네. 자, 1996님 오늘 아침에서 당첨 안내 문자가 왔는데 월요일 날 사연 당첨된 줄도 모르고 가게에 들어갔거든요. 그 문자를 받고 다시 듣기로 들어보니까 상대가 남성 커트 전문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900번째 당첨 너무 기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예, 모르실 수 있죠. 뭐 라디오를 2시간 동안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속보이는 홍보는 계속됩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 중이고요. 혹시라도 형편되시면 02-2056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이 청취율 문의 전화일 확률이 높거든요. 네, 2056. 그래서 오늘은

또 역시 문자 경우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여기를 100단위로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자에는 계속해서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꼭 뭐 사연이 근사하고 거창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에는 정말 청취자를 떡밥으로 잘 낚으시는 소녀 강태공, 김세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대사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부탁드리고요. 어제 처음으로 와이프가 큰아이 초등학교, 작은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서 자기가 오늘 아침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윤상 씨가 처음 올 때부터 현장 일하면서 미니로 매일 듣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두 아이와 함께하느라 고생 많소. 미네 씨, 아이도 데려다주고 드라이브하는 기분으로 좋은 노래 많이 나오는 오아윤 들으렴. 요렇게 지금 듣고 있다면 깜짝 놀라겠죠? 라고 미네 씨, 네, 남편이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미네 씨라면은 남편이 보낸 확률이 100%입니다. 8384님. 그래서 노래는 JS의 종로에서, 이 곡은 박보미님이 신청하셨거든요. 같이

JS 종로에서 네. 5849님 상무님하고 거래 업체 가려고 상무님 차에 탔는데 시동 켜자마자 라디오에서 오늘 아침이 나오네요. 상무님도 애청자인가 봐요. 이 사연이 소개된다면 상무님도 놀라시겠죠? 지금 직원분과 함께 차로 이동 중이신 모든 상무님들이 옆자리를 힐끗 쳐다보시지 않을까? 미네님도 놀라고 상무님도 놀라고 네 5849님이 그렇죠. 다 요즘 문자 시대니까 그냥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이쪽 미니로 문자 주시고 아 미니가 아니라 문자 게시판으로 주시면 네 바로 이렇게 바로 그냥 노래 한 곡 끝나고 사연이 소개되는 세상. 제가 처음에 DJ 할 때만 해도 엽서가 거의 95% 팩스라는 게 있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소개되신 두 분께는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79님은 30분 일찍 출근하면 상대를 못 만나고요. 30분 늦게 출발하면 1시간 정도 상대를 만나요. 그래서 저는 늘 후자를 택하죠. 아, 감사합니다. 일찍 출근하는 것보다 오늘 아침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정신 형편이 더 좋아지거든요. 아, 그래도 되시는 거면은 네, 앞으로도 꼭 늦게 출발해 주시죠. 저는 몇 달 전부터 오늘 아침을 듣기 시작했어요. 깜빡하는 날 오프닝 놓치는 게 아쉬워서 알람까지 맞춰놓고 듣고 있답니다. 아 이거 감사해서 어떡하죠? 8379님 하긴 그래도 오프닝이 라디오를 준비하는 저희 가족들, 식구들은 그래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죠. 네. 아유 청취율 조사 때라 그런가 뻔뻔스럽게 막 방송 자랑도 하고 또 힘주시는 문자도 많이 오고 네 힘내겠습니다. 3374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우산은 뭐 그냥 일회용 정도로 생각하나 봐요. 얘가 온전히 우산을 들고 나가서 가져온 적이 없는 거 있죠. 몇 개째인지 생각도 안 나요. 아, 제가 그런 애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갖고 갈 때는 꼭 챙겨 와야지 하는데 집에 올 때 빈손이라 왜 그때 생각이 나지? 7057님 가게 셔터를 올리니까 비에 씻긴 거리가 너무 맑아요. 아직 손님은 없지만 커피향을 먼저 채워두니까 왠지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휴, 상상이 되네요. 그 거리가. 아무튼 주말권 근데 접어든 금요일이니까 모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2444님이 신청한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듣고 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3: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뜻디컬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8: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자,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편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폭염 때는 라이터, 휴대용 연료용기, 그러니까 뭐 스프레이 이런 것들, 열에 민감한 것들은 차량 안에 두지 말아야 하고요. 집중 호우 때는 침수 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침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하는데, 관리자의 사전 점검도 아주 중요하죠. 관리자는 장마철이 오기 전에 배수시설의 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또 침수 우려가 있을 때는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운행을 중단하고 전원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장마철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또 빗길 운전이 아닐까. 그 수막 현상 때문에 막 차가 미끄러지고 아찔한 순간들. 네.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기후동행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이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9월 1일부터 카드 사용이 종료돼서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전국 모든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로 전환을 하면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아, 이 교통비가 만만치 않은데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파야 좋아하세요? 이게 열대과일이라 한국에선 재배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파파야를 국내에서 키우는 농가가 있대요. 심지어 연간 100톤 규모의 파파야를 생산하고 있는 곡성에 있는 한 농장이 있는데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하우스 공기를 데우는 난방으로 활용한대요. 이게 재배 적정 온도가 24도에서 35도라서 이 온도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아무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난방비도 아끼고 이 폐열 하우스 그러니까 공장 폐열을 이용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건데 기후변화 시대 농업도 이제는 친환경과 효율을 함께 키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적화요리 퀴즈를 드릴게요. 이분은 처음 이 열대과일 파파야를 맛보고 달콤한 향에 반해서 천사의 열매다 라고 했대요. 이탈리아의 항해사로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유럽인으로서는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탐험가 누구일까요? 탐험가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그 사람인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이용하셔도 좋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알려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매운 실비김치 세트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노래는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

네. My Universe. 와이프랑 차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어몽길 대장.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애교 있으시네요. 0625님.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정답 콜럼버스입니다. 뭐 마르코 폴로도 나오고요. 예, 여러 탐험가들 마젤란도 나오고 다 그냥 재미로. 자, 매운 실비 김치 세트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 3576님, 파파야 얘기 나오니까 파파야로 만든 쏨땀이 먹고 싶어요. 갑자기 저는 그 베트남 영화 중에 그린 파파야 향기 생각이 나네요. 자, 6686-8355 심저현 이선희님, 저희 소박하지만 네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주말이라 신나요. 0495님, 근데 100번째 문자의 주인공이셔서 유산균 세트도 보내드릴게요. 더블로 신나시기를 바랍니다. 7178님, 강릉에서 택시 운전하고 계신데 유산균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어휴, 죄송합니다. 그리고 300번째, 5146, 400번째, 3153님께도 아, 이렇게 목이 메지. 벌써 400번째가 왔다니까 1부 끝나기도 전에 감동을 해가지고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스타의 노래 신청하신 4788님, 네, 신청곡 Loving You 지금 준비했어요. S-I-P-A-R Sister

0: 러블리즈의 아추였습니다. 야, 이 노래가 10년이 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때부터는 정말 손살같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20살부터 30까지는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제가 윤상씨 팬이기도 하지만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시간에 늘 운동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처음 용기 내어봅니다 라고 8004번님. 사실은 윤상씨 말고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뭘 가르쳐드린 게 있다고 선생님. 아유, 새싹 청취자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습해서 에어컨을 틀었더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침부터 병원 갔다 왔어요. 잠도 설치고. 다들 목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8727님. 저도 그 영향인가 봐요. 확실히 요 며칠 또 습하다 보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 8727님도 조심하시고 지금 한강을 달리면서 오늘 아침을 듣고 계신 0303님. 뛰다 보면 몸도 가벼워지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프 뛰는 50대 아줌마가 사연 보냅니다. 야, 하프 마라톤을 하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멋진 풍경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정원에서 꽃 모종도 캐고 텃밭에서 호박이랑 레디시, 샐러드용 채소 뜯어서 좋은 이들 만나러 가요. 싱그러운 여름입니다. 라고 여름을 지대로 누리고 계신 3475님.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추우면 추운 걸 피하려고 했고 더우면 더운 걸 피해 다닐 생각만 했지 추워서 더워서 할 수 있는 일을 별로 생각을 못 해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태국 친구들 3명과 함께하는 딸기 농장이에요. 요즘 베트남 친구들은 다 선풍기 점퍼를 입고 일합니다. 가격이 비싸서 우리는 안 샀는데 우리 부부는 좋아 보이길래 이번에 따라 샀거든요. 근데 이거 천국이에요 라고 8033님. 그 요즘에 그 냉각 기능이 있는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별로 비싸지도 않던데요. 저도 선풍기 하나 장만을 했는데 오, 조끼에 아예 이렇게 팬이 달려 있군요. 아무튼 하우스에서 일하셔도 땀 많이 흘리실 텐데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정말 제 기능을 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주는 백화스
1: 토익은 해커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사람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네, 지금 흐르는 전주는요 8051 또 손영은인 아 이거 노래가 시작해보는 라우브의 목소리로 Paris in Rain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음악

네. 오늘은 노래라고 안 하고 왜 음악이라고 했냐면 연주곡을 하나 떠올렸는데요. 아무래도 하늘이 좀 이렇게 어둡다 보니까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에게는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노래로 꽤 사랑을 받았던 영국 출신 밴드라고 해야 할까요? 유닛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윙아웃 시스터.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게 시스터 들어가는 팀 중에 진짜 포인터 시스터즈 말고는 거의 남자들이 섞여 있어요. 심지어 여자가 없는데도 왜 트위스티드 시스터는 헤비메탈 밴드도 있었고. 아무튼 이 팀은 앤디 코넬, 이 사람이 이제 곡을 쓰고요. 코린 드루어리라고 하는 디자이너 출신 여성 싱어가 굉장히 그 독특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앨범을 내는 기간이 한 20년마다 한 번씩 해체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의 앨범 중에서 칼레이도스코프라고 하는 앨범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또 영화 대사관도 있고 약간 비장미가 흐르는 그런 영화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연주곡이거든요. 자, 더 칼레이도스코프. 이게 이제 만화경이라고 우리에겐 뭐 독일어로 국카스텐이라고 우리 또 하연우 씨 있는 밴드가 그 만화경 방향을 돌리면 막 계속 변하는 그거에 이제 영어 이름이 칼레이도스코프라는데요. 칼레이도스코프 어페어. 오늘 생각난 음악입니다.

네. 밖에서 지금 세윤 작가님이 오늘 준비하신 영화와도 참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흡족해하고 계시다고. 다행입니다. The Kaleidoscope Affair, Swing Out Sister의 연주곡이죠. 네. 자, 3, 4분은요.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온, 제주항공,

0: 그래서 이비가 푸드,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의 가마치 통닭과 함께 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4: 찜. 자꾸 이비가 짬뽕.
5: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매주 금요일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죠. 그게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는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자, 오늘도 FM 영화 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윤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그 영화 팬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 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 번도 내한을 안 했었던 것도 몰랐어요.
1: 저희가 이 기사를 보고 네. 지난번에 오지 않았나?
0: 그러니까
1: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나 보니까 예전에 알쓸별잡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0: 아, 맞다.
1: 예. 네. 거기 그게 이제 외국에 가서 촬영한 거라 오펜하이머 때 네. 거기에서 찍은 게 한국 예능에 나와서
0: 그렇죠.
1: 마치 무슨 유퀴즈에 나오듯이 한국에 와서 마치 출연한 것처럼 제가 착각을 했었나 봐요.
0: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기에
1: 네.
0: 그래도 내적 느낌으로다가 워낙 이번 영화는 한국에서 나올 때마다 반기니까
1: 진작에 왔어야죠.
0: 한 몇 번은 오셨을 거라고
1: 진작에 생각하는데. 왔어야 되는 게 인터스텔라가 네. 북미를 제외하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된 데가 한국입니다.
0: 왜일까요? 네.
1: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터스텔라를 그렇게까지 천만 관객이 볼 그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시면 여러분 인터스텔라를 부모님들이 네. 아이들에게 좀 학습용으로 많이 보여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0: 아, 왜죠? 효도하라고?
1: 우리 아이들이 이과로 키우기 우리 아이들을 이과 영지로 키우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종의 좀 학구열을 자극해보려고 인터스텔라를 보여준다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네. 그 당시에 인터스텔라가 천만 됐을 때 사실 그 뒤에 왔었어야죠.
0: 그러니까 네. 천만 아니 그 다른 유럽 진짜 왜 그러지? 뭐 유럽 그럼 왠지 이게 네. 집단 지성도 높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만 네. 못한데요?
1: 그 인터스텔라는 저도 무척 좋아하는 영화고
0: 네, 저도 너무 좋아.
1: 정말 잘 만든 영화이지만 네. 북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객이 본 네. 곳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테넷이나 오펜하이머 때 한국에 왔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네. 이제라도

0: 일본 작품이 뭐 오디세이?
1: 오디세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브래드 피트의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0: 네.
1: 이야기상으로 보면 그게 트로이의 속편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 유명한 호머의 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항상 이렇게 짝꿍으로 묶이잖아요.
0: 네네.
1: 호머의 그 일리아드에 해당하는 게 이제 트로이였다면 그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의 이야기가 오디세이잖아요.
0: 네.
1: 그 이야기를 만든 거죠.
0: 오. 네. 근데 느낌상 트로이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1: 네.
0: 오디세이는 굉장히 막 뻥 같아요.
1: 이게 제가 듣기로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트로이도 연출을 하고 싶어 했었다는
0: 그 시절에도요?
1: 얘기는 들었었는데 네. 네. 그랬으면 전혀 다른 영화가 나왔겠죠.
0: 그러네요.
1: 그렇죠. 제가 트로이 하면 기억나는 건 브래드 피트의 매끈했던 다리. 네. 네. 네. 그게 가장 먼저 좀 기억나는 트로이였던 걸 생각해보면 논란이 아마 연출했다면 제가 지금 좀 다른 이미지를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감독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나왔겠죠. 네.
0: 그렇군요.
1: 금발머리 브래드 피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였어요.
0: 그 영화
1: 네. 근데 재밌었습니다.
0: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빵형 진짜 멋있었죠. 네. 솔직히 오늘은
1: 네
0: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습니까?
1: 오늘은 일단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내드릴 퀴즈에서 맞출 정답은 사람을 맞추는 거고요.
0: 네.
1: 영화 감독의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0: 아.
1: 제가 요즘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 영화 어때?
0: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사 다녀오셨죠? 네.
1: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영화에 좀 흥행 가능성을 점치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저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똑같은 영화에 대해 물어볼 때 왕가사는 남자가 그랬거든요.
0: 아.
1: 대체 어떤데 그렇게 그래? 뭐 이렇게 되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대체 어떤데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걸 보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지금까지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를 네.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감독 이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영화 저도 안 그래도 수윤 작가님의 반응이 되게 궁금했어요.
1: 네.
0: 이거 시사하신다 그래서
1: 네.
0: 왜냐하면 깐느 때는
1: 네.
0: 그다지 저는 오히려 막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이랬는데
1: 네.
0: 그냥 차분하셨거든요 그때는.
1: 그죠. 왜냐하면 깐느에서 오는 반응은 사실 걸러버려서.
0: 아 그렇군요.
1: 네. 깐느에서는 모든 영화에 기립박수를 원래 치기 때문에 한국 그 언론 보도를 통해 뭐 5분간의 기립박수, 10분간의 기립박수가 어떤 영화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제가 직접 좀 보고 판단하려고 했죠.
0: 그렇군요. 네. 기본이 7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0: 자 그러면 힌트송이 그냥 뭐 대놓고 이번 네. 오늘 영화 이름인데
1: 그렇죠.
0: 감독의 이름을 맞춰야 되니까
1: 그렇죠.
0: 네. 부담 없이 알려드립니다.
1: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 기회가 왔네요. 덕분에
0: 저도 네. 클라투 노래 틀기가 쉽지가 네. 않은데요.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이 영화 이 호프를 연주한 감독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쵸. 그러면 팝콘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자, 호프 클라투였습니다. 이 호프 지금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1: 네.
0: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했고요. 자, 팝콘 받으실 다섯 분 1985-2362 윤희영 이철님 그리고 이분은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 6280님인데 나홍진 고성 겁나 재밌죠?
1: 네.
0: 고성.
1: 아, 받침 하나 차이네.
0: 그러니까요.
1: 예. 네.
0: 아이고 진짜.
1: 지역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2: 고성.
0: 고성.
1: 못하겠죠?
0: 못하겠죠. 네.
1: 고성이라고 알고 계신 건 아니겠죠? 네.
0: 아, 저도 네. 그 진짜 뭐 이분은 아무튼 나홍진 감독님은
1: 네.
0: 등장 때부터
1: 네.
0: 어떻게 신인 감독이 저런 영화를 찍지라고 했어요.
1: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이 호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나홍진 감독이 어떤 영화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잠깐 좀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시작은 2008년에 추격자였잖아요.
0: 네.
1: 그게 이제 장편 데뷔작인데 그 전에 단편 때부터 사실 소문이 났었어요. 이상한 감독이 하나 나타났다.
0: 네.
1: 근데 2005년도에 완벽한 도미요리라는 단편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학교에서 뭐 그 영화를 공부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광고계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영화학교에 들어가서 한 서른 무렵에 이 완벽한 도미얼이라는 단편을 냈는데 이게 그 당시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절대 악몽 작품상인가를 받았어요. 또 완벽한 도미얼이라는 단편을 보면 앞으로 나홍진 감독이 무슨 영화를 만들지가 좀 대충 감이 왔던 거죠. 제목 그대로 완벽한 도미요리를 만드는 주방장의 이야기인데 도미요리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0: 네.
1: 도미를 손질하다가 도미의 눈이 좀 약간 손상을 입어요.
0: 네.
1: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눈을 점점점 그런 식으로 완벽한 도미요리

0: 요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단편에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근데 영화를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1: 설득력 있게
0: 이 사람은 뭔가 할 것 같다. 근데 그 뒤에 2007년에 한이라는 단편이 있었어요.
1: 한.
0: 네, 한 이건 흑백으로 슬로우 모션으로만 딱 진행이 되는 단편이었고 그 한은 땀 한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땀 흘리는 사람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서 가령 사우나에서 이렇게 세신사 하시는 분의 땀방울부터 시작해서 어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땀방울까지 그야말로 촬영의 힘으로 와 영상 잘 찍는다는 느낌이 딱 그 올 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완벽한 도미오리라는 작품에서 뭔가 이상한 취향이지만 이야기를 되게 잘 쓰는 감독인데 한이라는 단편에서 영상미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 하는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주고 추격자라는 영화를 이제 딱 만든 거죠. 근데 이 추격자가 생각해보시면 추격자 이전까지 물론 살인의 추억이라는 엄청난 영화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범죄 스릴러 장르에 대폭발이 일어난 건 추격자부터예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2008년 추격자 이후로 갑자기 한국 영화 특히 극장가의 절반 이상이 범죄 스릴러가 다 정말 채우던 시기가 코로나 전까지 이어졌거든요.
1: 맞네.
0: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왔던 영화였고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그 전에 타짜의 악이라는 역할도 있었지만 그 주연 배우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것도 바로 이 작품. 그리고 하정우라는 배우의 진정한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4885 너지.
1: 네.
0: 그리고 야, 개미 슈퍼 아주머니.
1: 네.
0: 개미 슈퍼 아주머니.
1: 아, 거의 또 진짜 그 김영희, 서영일
0: 네.
1: 배우.
0: 서영일 배우.
1: 이렇게 어이없이 한 번 살았는데 이 감독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막 그랬어.
0: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었고 예. 그 뒤에 2년 뒤에 이제 황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황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무지막지하잖아요.
1: 그건 진짜 좀 고어 네. 영화예요.
0: 근데 사실은 이제 방송이라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추격자도 원래 뒤가 훨씬 더 고어한 그런 설정이었는데.
1: 네.
0: 배급사에서 뜯어 말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격자 지금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황해라는 작품은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때 뭐가 그 한참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됐냐면 이게 그러니까 개봉일을 정해놓고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와, 그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다.
0: 그런데 개봉 한 달 전까지 촬영을 했어요. 그 촬영을 열 달을 했습니다.
1: 네.
0: 촬영을 열 달을 해서 배우들이 힘들었던 게 같은 장면인데 여름에 찍고 쉬었다가 겨울에 찍고 그래서 연결하기 힘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 왜 그래야 되지?
0: 완벽한 도미요리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1: 네. 네.
0: 완벽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완벽한 도미요리의 주방장 같은 마음이 나홍진 감독에게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찍고 싶어서 열 달을 찍어놨더니 후반 작업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 네.
0: 후반 작업을 할 수 없이 급하게 한 뒤에 거기에서 이제 후회를 했다. 내가 다음에는 원 없이 후반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곡성이라는 영화는 한 1년 넘게 후반 작업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곡성이라는 영화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1: 네.
0: 제가 2016년에 깐느 갔을 때 곡성을 리미에르 극장 2,500명 관객과 봤거든요.
1: 네.
0: 지금도 그 극장의 공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1: 와.
0: 사람들의 다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지?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1: 그렇죠.
0: 그런데 이번에 호프가 딱 그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1: 뭘 봤는지
0: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라는 느낌. 그리고 이게 지난 세 편의 영화의 또 재밌는 그 뒷얘기 중에 하나는 그 무시무시한 추격자는 발렌타인데이에 개봉을 했고요. 그 무시무시한 황해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을 했고요.
1: 아, 진짜? 했고요. 진짜 네. 안 어울린다.
0: 그 무시무시한 곡성은 5월, 가정의 달에 개봉을 했습니다.
1: 네. 5월은 또 뭐 더워지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0: 네.
1: 12월에 MG 가져오라고, MG.
0: 네. 그러니까 이게 나홍진 감독이 원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공부에 취미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친구들은 당구장을 가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당구장을 안 땡기고 사우나가 좋았다. 라는 인터뷰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트클럽이 좋았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세 번은 나이트를 간 것 같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사우나와 나이트에서 배운 세상. 싸우

0: 나와 나이트에서 그 당시에 좀 마주친 수많은 인간 군상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영화를 만드는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이따 조금 이따 조금 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좀 이렇게 좀 사신 분들이 네. 예, 좋은 의미로 네. 영화를 만들어야 영화가 다양해지고 재밌을 텐데 요즘엔 너무 열심히 공부만 해서 어, 영화 감독이 되신 분들의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약간 지루함들이 있거든요. 아. 네, 약간 좀 거칠게 살아온 분들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들만의 에너지라는 게 아, 그렇죠. 어쩌면 나홍진 감독 이후에는 어떤 감독에게서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1: 그래도 꼭 엇나가는 애들이
0: 슬프기도 했어요.
1: 한둘은 있게 마련인데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이렇게 반듯해진 거는 사실이니까 네. 나홍진 감독 세대만 해도 뭐 그렇죠. 고등학생이 그쵸. 나이트 가고 뭐, 노는 애들은 놀고 싸워나는 의미다.
0: 근데 바로 그런 그 2016년의 곡성 이후로 10년 만에 나온 신작이 바로 이 영화 호프입니다.
1: 난 그래서 영화 감독들의 벌이가 제일 궁금해요. 네. 10년을 놀고 먹을 수 있다. 자, 저희가 광고 좀 듣고요. 이제 직접 호프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0: 잘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인 하인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찰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 자, 먼저 한 분의 한 줄 평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호프를 연출한 나홍진 감독에 대해서 이현숙 님께서 추격자도 황해도 곡성도 진짜 재밌고 진짜 싫어요.
6: 이제 그 느낌이죠.
5: 아, 네. 그러니까 곡성 진짜 뒤끝이 좀 오래갔죠.
7: 그 이게 보면 사실 장르가 나홍진이라는 장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개별 장르는 사실 조금씩 달라요.
5: 그렇죠.
7: 곡성은 오컬트였고, 네. 추격자는 그야말로 범죄 스릴러였고, 황해는 더 사실 장르를 좀 붙이기가 애매한 영화였고, 근데 박찬욱 감독이 무슨 말을 했냐면 2016년에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란 영화로 깐느에 나가고 나홍진 감독이 곡성이란 영화로 미드나잇 스크리닝 역시 또 깐느에 갔을 때 두 분의 대담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박찬욱 감독이 원래 무서운 거 못 본다고 그러거든요.
5: 아, 그러세요?
7: 예, 네, 무서운 영화 자기 되게 싫어하고 못 본다고.
5: 저기 무서운 씬 많이 찍으면서
7: 자신은 가장 무서운 영화들을 늘 이렇게 찍고 잔인한 영화 찍는데 자기는 잔인한 것도 못 보고 무서운 것도 못 보고 싫어한다고 그러는 분인데.
5: 뭔 얘기야.
7: 그래서 곡성을 보고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근데 그때 나왔던 대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곡성의 장면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을 자다가 깼다는 거예요.
5: 에이.
7: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똑같은 그, 그러니까 내가 찍을 아가씨의 하중으로 생각하자. 왜냐면 내가 찍은 영화의 하중으로 재밌으니까 웃기니까 하중으로 생각해야지 생각했는데 어느새 추격자의 하중으로 떠올라서 또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그때 했던 얘기가 그게 나홍진 감독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인데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영화마다.
5: 맞아요.
7: 네,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쩌면 영화 감독 최고의 재능일 텐데 나홍진 감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 영화인데 추격자가 네. 아직도 우리가 4885 너지 할 때 김윤석 씨 표정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고
5: 네, 네.
7: 개미 슈퍼의 내부 진열대까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떠한 영화든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한번 보면 오래도록 잔상이 남는 기가 막힌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5: 그게 진짜 스토리를 떠나서 네. 그 이미지들이 그 곡성도 보면은 쓸데없이 네. 그 저 흉가에
7: 네.
5: 그런 세트를 그렇죠. 어떻게 연출을 했지
7: 특히 그 마지막 엔딩 뭐 황정민 씨 구타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시퀀스들은 많은 영화에 있었는데 뭐랄까요 그 나무에 못을 박을 때 나홍진 감독의 어떤 그 이미지를 못이라고 치면
5: 네.
7: 나중에 이렇게 못을 다시 뽑을 수 없을 만큼 깊이 그냥 박아버린 느낌이에요. 꽉꽉꽉꽉
5: 눌러버리는 아주 나무 안에 네. 박히도록.
7: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떤 영화를 보면 이미지들이나 무엇보다 기운, 그 영화의 기운이나 에너지가 마음 깊이 박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나홍진 감독의 가장 큰 힘인데 호프를 보시면 아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이미지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5: 근데 네. 아무튼 그 외국 배우도 꽤 나왔는데
7: 네.
5: 주연에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이렇게만 써 있네요.
7: 마이클 패스벤더나 알리시아 비칸데르 엄청난 배우들이 나오는데 네.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겁니다.
5: 네. 그 둘이 부부잖아요.
7: 예.
5: 예.
7: 그들이 연기한 건 모션 캡처와 페이셜 캡처로 예, 새로운 크리처의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마이클 패스벤더 나온다고 분명히 봤는데 어디 나왔지? 여러분이 보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5: 네. 이게 지금 제작비가 국내 영화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거예요?
7: 지금 그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네. 그 정확히 제작비를 밝히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 가운데는 아마 최고라고 알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이미 촬영은 2년 전에 끝났어요.
5: 아 진짜요?
7: 후반 작업 2년 한 겁니다.
5: 대박.
7: 완벽한 도미요리. 네. 네. 거의 그 보통 감독들은 후반 작업 편집하느라 자기 영화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보는 거를 나중엔 괴로워하거든요. 네. 나홍진 감독은 좀 스타일이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는 게 거의 천 번 넘게 봐도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계속 보는 게 너무 좋대요. 아. 한 장면을 고치기 위해서 만약에 한 뭐 두 시간쯤 되는 편집을 바꾸려고 처음부터 다시 보는.
5: 뭔지 알아요, 저는.
7: 이건 좀 타고난 거라. 네. 예, 이제 그러한 좀 DNA는 좀 사람이 타고나야 되잖아요.
5: 그렇죠.
7: 그러니까 거의 집착에 가까운 2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5: 근데 왜 앞에 초반부 CG는 2년이나 네. 시간이 있었는데 가서 욕먹고 그러고 있어?
7: 그 몇 달이 부족해서 칸을 갈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CG가 선보였다. 뭐 이런 거죠.
5: 야, 2년도 네. 부족하다고? 야,
7: 잘 땐 줄거리를.
5: 네. 줄거리, 네.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원해줄 인력들은 산불 끌어갔고 이젠 통신도 두절이 됐다. 호포 출장소의 범석과 성애는 노인들뿐인 마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놈을 쫓아 산으로 향했던 청년들과 성기는 되려 놈들의 사냥감이 되어버린다. 무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앗은 입장의 차이를 거쳐 온 우주의 비극이 되고야 마는데 자 아직 개봉 안 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몇 안 되는 선택받은 자 김세윤 작가의 친절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선예매만 20만 명이래요.
7: 네, 아주 그 제가 본 언론 시사의 좌석수가 300석 되는데요.
5: 네.
7: 몇 안 되기는요.
5: 네. 아, 그래서 몇 안
7: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0: 아니 내용은 뭐 이렇게 보면 네 아무튼 뭐 별로 상상이 안 가는데 어쨌든
1: 이게 네. 호프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그 곡성화.

0: 그래도 이야기가 정확히는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밌다는 영화가 곡성이었다면 호프는 물론 영화를 본 뒤에 생각해보면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영화에 담겨있는 이야기 자체는 정말 단순하게 전개됩니다. 아. 그냥 추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SF영화.
0: 처음부터 끝까지 추격전입니다.
1: 네.
0: 근데 크게 그냥 산막 구조고요.
1: 네.
0: 제가 뭐 예고편에 나와 있는 수준 안에서 전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에 1막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살인의 추억의 공간에서 괴물을 찍는 느낌이에요. 네. 괴물이 한강에 나타났었잖아요.
1: 네.
0: 한강이 아니라 살인의 추억의 눈두렁의 괴물이 나타나면 어떨까? 살인의 추억의 어떤 그런 시골 마을의 괴물이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느낌으로 이제 1막이 구성되어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 조스 같아요. 그게 뭐 조스가 처음에 우리 스필버그의 조스를 보면
1: 네.
0: 상어가 실체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지느러미만 살짝살짝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우리는
0: 지금 이 호프라는 영화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그 실체를 영화 시작 45분이 되어서야 처음 봅니다. 근데 그 초반 45분의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깐네에서 처음 이게 그 소개되었을 때 모두가 후반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려도
1: 네.
0: 특히 그 초반에 1시간 정도의 시퀀스에서는 만장일치의 찬사를 보낼 만한 엄청난 긴장감을 초반에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2막으로 가면 숲에서 놈놈놈 느낌이 나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정이 처음 시작하고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같은 게 마을에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 네.
0: 막 소의 사체가 막 길바닥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자라고 해서 이제 두 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황정민 씨는 마을로 가고 조인성 씨는 숲으로 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막이라는 건 마을로 간 황정민 씨가 그 정체불명의 존재와 처음 마주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2막으로 넘어가면 숲으로 간 조인성 씨가 또 다른 정체불명의 존재와 마주치는 이야기인 거고 3막에선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추격전을 벌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1: 네.
0: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156분 동안 심장 박동을 최대치로 올려놓는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깐네에서 공개된 이후에도 그렇고 언론 시사 이후에도 그 처음에 그 1막 구조의 3막 구조의 1막이 끝난 뒤에 2막이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다라는 평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월드컵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그 2막이 그렇게 좀 늘어지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
1: 네.
0: 오히려 1막에서 정신없이 추격만 하면서 아무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2막에서는 이제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좀 정보를 준 다음에 다시 3막으로 내달리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좀 이게 의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의도 같은 게 황해의 상영시간이 156분이었어요.
1: 오.
0: 곡성의 상영시간이 156분이었습니다.
1: 다 맞추네요.
0: 호프의 상영시간이 156분입니다.
1: 네.
0: 원래 호프 깐느 버전 160분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개봉하면서 156분이 되었습니다.
1: 오.
0: 저는 이거
1: 작가 의도지 뭐.
0: 네. 156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근데 하나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스포도 아니고 이미 영화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많이들 얘기 나왔던 건데 이게 거대한 3부작의 일부 느낌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지라는 느낌은 영화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를 던져주고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1: 아 그러면 뒤에 뭐 쿠키 같은 게 있어요?
0: 쿠키는 엔드 크레딧 중간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56분이 좀 길잖아요.
1: 네.
0: 그래서 커피 많이 마시고 화장실 급하다고 처음 엔드 크레딧 그 사람 이름 한두 개 뜰 때 나가시면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1: 아.
0: 엔드 크레딧 맨 뒤에는 없는데
1: 네, 중간에.
0: 엔드 크레딧 중간에 하나 있으니까 그 쿠키까지는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 영화가 잘 된다면 만들어질 선부작 이 영화가 잘 되면 만들어지겠죠. 이 영화가 잘 된다면 만들어질 3부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0: 그 3부작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의 힌트가 지금 포털에 나와 있는 이 줄거리 속에 있다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마지막 문장이 이거거든요. 이게 영화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인데 무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앗은 입장의 차이를 거쳐 온 우주의 비극이 되고야 마는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개봉한 호프는 무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앗을 그려낸 게 아닐까. 그렇다면
1: 입장 차이가
0: 아마도 되겠네. 만들어진다면 이분은 입장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고 3부에서는 온 우주의 비극을 보여줄 것 같다. 나는 이제 혼자만의 좀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네. 결국에는 인간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존재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냥과 추격인 거예요.
1: 그게 본질이죠. 인간의 역사가 서로 뭐 피부색만 달라도
0: 그죠. 예. 우리가 뭐 미지와의 조우나 컨택트처럼 낯선 존재와 뭐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도를 알아 그쪽의 의도를 알아내고 할 어떤 그런 여유도 없이 일단 내가 모르는 게 내 눈앞에 있고 뭔가 사나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사냥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호프라는 점에서 이 3부작의 이 1부는 무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앗을 수많은 관객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1: 집단적으로다가 만나면 그렇게 되나 봐요. 헤일메리처럼 개개인이 그렇죠. 둘이 만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이게 여럿이 모여 있으면 좀 잘해보려고 그래도 뒤에서 저를 뭘 믿고 네가 지금 이러다 보면 서로 진짜 죽일 듯이 이렇게 무지에 의해서 싸움이 되고
0: 그래서 저는 약간 호프를 보는 순간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우리 어릴 때 우리가 기대했던 가장 좀 원초적인 만족감과 쾌감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냥 정신없이 와와 뭐야 와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1: 그것이 뭐예요.
0: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영화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다.
1: 아 진짜 기대돼요.
0: 생각이 들어요.
1: 뭐 잘 돼서 진짜 나홍진 감독 하고 싶은 대로 3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명대사를 하나 소개받을게요.
0: 이번 영화의 음악을 마이클 에이블스라는 그 영화 음악가가 맡았는데요.
1: 네.
0: 이 음악가의 전작들이 뭐냐면 조던 필 영화들이에요. 겟아웃, 어스, 놉. 근데 놉 재밌는 게 NOP이거든요.
1: 네, NOP. 근데 호프네요.
0: 네, 높 다음에 호프를 작업하신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높 사운드 트랙의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의 음악을 골랐어요.
1: 네,
0: 높입니다.
1: 듣고 오겠습니다.

0: 예, 이게 맞아요. 그게 하도 그 영화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이런 음악이 나왔던 게 갑자기 기억이 얼핏 나긴 합니다.
1: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정호연 씨 아, 처음 맞아요. 등장하는 순간 진짜 멋있고
0: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네.
1: 네. 물론 조인성 씨 그 숲에서 놈놈놈 찍을 때 정말 또 멋있고 황정민 씨 뭐 연기야 뭐 근데 한 명 이미 이제 다 좀 공개가 되었으니까요.
0: 네.
1: 이면식 씨가 임팩트 있게 그쵸. 나오십니다.
0: 이면식 씨 갑자기 그 예고편에 네. 나오더라고요.
1: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네. 반갑더라고요.
0: 그러네. 네.
1: 좋은 배우들이 그 나홍진 감독 영화 은근 웃겨요. 은근히 코믹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0: 있죠.
1: 예. 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좀 코믹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큰 역할을 이면식 배우께서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0: 진짜 종잡기 힘든 감독임은 확실합니다.
1: 그러니까 나홍진. 어릴 때 그렇게 만화를 좋아하고 원래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네. 만화가는 정지된 컷이 이어지잖아요.
0: 네.
1: 정지된 컷들 사이가 너무 궁금하고 나는 그것까지 다 표현하고 싶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하잖아요.
0: 아, 확실하네요. 철학이. 네,
1: 그래서 지금 좀 부모님들 중에 내 아이가 만화를 좋아하는데 애가 좀 뭔가 해낼 것 같다 그러면 계속 만화책 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그러니까.
1: 나중에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의사가 뭐 인구의 몇 퍼센트 된다고 지금 다들 그냥 아유. 네. 그러면은 어떤 시퀀스의 대사를 듣나요?
1: 오늘의 대사는 영화 곡성에서 네. 한 장면을 골랐습니다.
0: 아, 멋이 네. 중헌디 아니고?
1: 네, 그건 아닙니다.
2: 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 한가? 아,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것이 다요.
1: 제가 이 대사를 고른 이유는 나홍진 감독은 미끼를 던진 것이고
0: 네.
1: 우리는 그것을 꽉
0: 물어본 것이요.
1: 무거운 세월이
0: 아 네. 그렇죠.
1: 추격자 이후로 예, 늘 무슨 영화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혹해서 그 미끼를 덥석 물어온 세월이 이제 18년이다. 네. 그래서 호프도 뭔 영화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나 아마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뭐 곡성이라는 영화는 뭔 영화인지 알고 그 미끼를 덥석 물었나요?
0: 그렇죠. 네.
1: 그냥 뭔가 물고 싶으니까 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호프란 영화도 지금 갖고 계신 궁금증 그대로 그 미끼 물고 극장 가시면 156분 동안 적어도 지루하지 않은
0: 그게 네. 중요한 거죠.
1: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듯한 느낌으로 오랜만에 극장에서 그 네. 시간을 좀 만끽하면서 마지막에 이거 뭐지? 영화가 이렇게 끝나면 난 앞으로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극장을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냥 정말 이런 화제를 몰고 오는 인물이 네. 참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네. 너무 좋아요.
1: 그냥. 그래서 아마 호프는 그냥 보고 나면 서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뭐 그런 게 뭐 사실 극장 가는 재미죠. 뭐.
0: 네. 잠깐 광고 듣고 마무리할게요.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복날에도 가마치 통다.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예, 오늘 영화 대사관이 끝나면 완벽한 도미오리가 가장 오래 남을 것 같다고 네. 5690님이 세윤 작가님 어떻게 나른한 목소리로 무섭게 얘기를 해요? 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낚죠. 네. 네. 아무튼 저도 기대하고요.
3: 네.
2: 아무튼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3: 네.
2: 끝곡 뭐 들어요?
3: 마지막 곡은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2: 그건 언제 나와요?
3: 8월 5일 개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오, 호프랑 네. 붙네요, 거의.
3: 네. 근데 한 2주 정도의 시간은 아마 오로지 극장에서는 호프가 차지하지 않을까.
2: 네.
3: 그래서 노래는 온리 호프. 네. 맨디 무어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2: 아, 제목 좋다. 온리 호프. 네. 네.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한번 업데이트하고 나면 다시 그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저는 지나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고민을 할 텐데 굳이 그런 미련을 또 한번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매 순간 업데이트되는 현실 속에도 후회와 미련 없이 즐길 수 있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의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0: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대체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하나요?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인터뷰에서 받은 질문인데요. 하루키는 자유와 시간을 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책 인쇄 덕분에 따로 돈을 벌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얻은 자유와 시간이 자신에게는 가장 비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피하는 자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거잖아요. 물론 모든 걸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만큼은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리엔 라임즈의 Can't Fight the Moonlight 함께 하셨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할게요. 아까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인세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와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이 충분해서 이제 자유와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해요. 네, 예전에 한번 원래는 그렇게 저에게 시간과 여유가 허락된다면 계획 없이 그냥 비행기표 딱 하나 끊어서 아주 멀리 오랫동안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게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직할 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비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텀이 생겨서 혼자서 3주 동안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신기한 게 떠나기 전에는 아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이 3주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여행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슬슬 집도 가고 싶고 방송도 다시 하고 싶고 아 혼자서 너무 오버했다 너무 길게 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이 무한정의 휴식 시간 이 돈보다는 저는 지금은 내가 그냥 원할 때 쉬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만약에 자유와 시간 그리고 여유가 충분히 생긴다면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께서는 뭘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거나 원주 MBC 라디오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이 너튜브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구독해주셨다가 편하실 때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실원스야
1: 싹 한번 내
0: 티어실원스야
1: 무조맨
0: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9: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0: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9: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9: 제주항공
10: 찜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10일 재난 정보입니다. 물놀이 사고는 깊은 물보다 무릎 높이의 얕은 물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곡이나 바닷가에선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곡은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상류에 내린 비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기상 상황뿐 아니라 상류의 날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튜브를 착용했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바람이 빠지거나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린이나 수영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튜브보다는 구명조끼가 훨씬 안전합니다. 안전은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곧 주말인데 물놀이 가시는 분들 꼭 재난정보 잘 들으시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3468님, 우리 이사님이 자꾸 사무실 에어컨 끄고 창문을 연다고 진짜 다들 더워서 땀 삐질삐질 흘리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어느 회사 이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이사님, 지금 장마철에는 사실 창문을 열면 오히려 조금 후텁지근해서 조금 쾌적하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 3468님 비롯한 동료분들께서 몸이 뽀송뽀송이야 업무를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이 시기만큼은 에어컨 아끼지 말고 우리 일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좀 쾌적한 환경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468님의 문자 읽어봤고요. 춘천도 지금 비가 살짝 오면서 후텁지근하대요. 0817님께서 보내주셨고. 0449님, 비온 후여서 오늘은 푹푹 찌는 날씨에 힘이 든다고 건강 잘 챙기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원주는 날씨가 엄청 흐리고 비바람이 지금 몰아치는 것 같아요. 뭔가 나무가 엄청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외출하실 때 기온 잘 체크하시고 우산도 잘 들고 다니시고요. 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7474님의 신청곡입니다. 임창정의 탓탓탓 듣고 올게요.

너무 저 신나는 노래였네요. 임창정의 타타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최애탐구 생활 일요일마다 함께하던 코너였는데요. 최애탐구 생활이 금요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 아티스트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 최애탐구 생활 오늘도 음악과 함께 한 명의 가수 한 팀 한 명을 꼽아서 그 가수의 노래 연이어서 만나보고 음악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2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한 님과 고민고민하지만 코너로 그동안 함께 왔는데 이제부터는 코너를 조금 바꿔서 이한님과 토요일마다 만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요. 9099님 날씨 탓으로 마음도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대요. 오늘 날씨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선곡들이 마음에 힘을 불어주고 계시다고 차와

음악을 듣는 이 순간 제일 행복하다고 감사합니다. 9099님 비롯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릴게요. 날씨도 조금 안 좋고 하는 날에는 진짜 음악 신나게 들으면서 쾌적한 실내에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는 시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유 있는 오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0449님도 시청 인증해 주셨고 비 온 후여서 푹푹 찐 날씨에 힘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들어볼게요. 프라이머리의 물음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물음표 프라이머리의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0449님이 아까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문차이들의 썸머 커플 듣고 2부에서 찾아뵐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잉 하잉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남다이사.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

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2337님, 와, 신청곡 쓸까 말까 하고 안 썼는데 쓰려고 한 신청곡이 나왔대요. 오늘 행복한 럭키비키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로 이사온 코너입니다. 한 가수를 정해서 음악과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최애탐구 생활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가사 한 줄만 들어도 누구인지 어떤 팀인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가수인데요. 먼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땡땡땡이 싫다고 하셨어. 이 땡땡땡 빈칸에 들어갈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샵1133 샵1133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이 어머님은 땡땡땡이 싫다고 하셨어. 이 빈칸에 들어갈 음식을 문자메시지 샵11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오늘의 주인공 어떤 팀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애탐구생활 저희 픽은 GOD였습니다. GOD의 하늘색 풍선 오늘 최애탐구생활 첫 곡으로 만나봤고요. 지금 문자창 매우 뜨겁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머님은 땡땡땡이 싫다고 하셨어. 여기에 들어가 음식 맞춰달라고 했는데 문자창이 지금 제가 퀴즈 냈던 날 중에서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6611님께서 가장 먼저 보내주셨네요. 이삿날은 자장

짜장면 다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문자가 엄청 많이 와서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당첨자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449님 어렸을 때 아버지랑 운동회 때 먹은 짜장면 생각에 울컥한다고 하셨고요. 또 오늘 왠지 점심으로 짜장면 땡긴다고 하신 8723님 어린 시절에 제일 사랑한 오빠들이라고 몇 년 전에 만삭일 때 이 GOD 콘서트까지 다녀오셨대요. 대단하신데요. 와, 만삭일 때 스탠딩 좌석 아니셨겠죠? 네, 그리고 4815님 GOD 신청곡까지 보내주셨고요.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자장면 8062님 호불호가 없는 국민 음식이라고 저도 오늘 자장면 땡기네요. 3969님 어머님 짜장면을 싫어하시진 않죠. 비가 내리니까 이 점심으로 짜장면 대신 짜장 라면 드신대요. 네,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554님 우리 엄마도 짜장면 싫다고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아셨대요. 요즘에는 아드님들한테 우리 8554님이 좋아하는 음식 세뇌시켜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맞추셨고요. 정답자분들 중에서 추첨자분들께 당첨자분들께 제가 문자 안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어머님께 띄워드릴게요.

네, G.O.D의 어머님께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가 아니라 이 짜장면 대신 잡채였대요. 이 박준현 씨가 방송에서 밝힌 건데 실제로 미국에서 어머니가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실 때 잡채를 싸오셨대요. 근데 노래 만들 때 잡채 말고 짜장면을 한 이유는 그냥 잡채보다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더 짜장면이 강하고 이 라임도 좋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 너튜브에서 권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이 공감되는 가사 당시에 엄청 많은 화제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될 만큼 진짜 국민 가사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시에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어서 가출 청소년들이 이 곡을 듣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이 곡 요즘에도 많이 회자가 되면서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께 효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GOD의 신청곡 전해주신 분 계세요. 4815님의 신청곡입니다. GOD의 관찰 함께 듣고 올게요.

네, 신청해 주신 GOD의 관찰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거짓말 띄워드리겠습니다.

남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0: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금요일에 함께한 최애 탐구 생활 어떠셨나요? 이제 GOD의 음악 오늘 저의 최애 탐구 생활 최애 픽으로 GOD를 만나봤는데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곡으로 금요일인데 안 들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GOD의 Friday Night 준비해놨는데 우리 5068님께서도 신청곡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끝곡으로 GOD의 Friday Night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실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후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점심. 주말에 입을 옷이나 화장품을 사려고 온라인 쇼핑몰 둘러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공식 쇼핑몰보다 훨씬 저렴하네 하고 득템했다며 좋아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의심부터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기술이 똑똑해지다 못해 아주 지독한 곳에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모조품이라고 하면 제품만 베끼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AI가 정품 사진의 배경과 모델을 싹 바꾸고 가짜 전문가 추천글에 별점 후기까지 완벽하게 조작해서 진짜 같은 가짜 브랜드몰을 하루에 만 개씩 뚝딱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챗GPT 같은 AI조차 속아서 이 가짜물을 추천해줄 정도라고 하는데요. 결국 애꿎은 소비자들만 속아서 가짜를 사고 우리 또 K브랜드 기업들은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금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임정희 진짜 일리 없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 하나둘씩 느려지고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6: 워킷 안전화
17: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8: 영월이래요
1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8: 영월이래요
1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9: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화스 토이 한 번 토이 백화스 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화스 토이
19: 토익은 해커스
21: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참 이 공식 쇼핑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서둘러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 와 득템했다 라고 좋아했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 모조품을 파는 홈페이지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가짜 브랜드몰을 하루에 막 몇 개씩을 뚝딱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감쪽같은 게요. 진짜 브랜드몰과의 가짜 브랜드몰 거의 차이가 없고 심지어 뭐 전문가 추천글도 있고 별점 후기까지도 있고 완벽하게 거의 모방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챗GPT 같은 AI도 이 가짜몰을 추천해줄 정도로 참 감쪽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데 뭔가 좀 이상하다. 내가 아는 가격이랑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요. 또 그리고 오늘 7월 10일 불금 금요일에 출석 체크들 해주고 계십니다. 1419번님 오늘 금융치료로 텐션 업 했습니다. 지난달에 연장근무 특근 이번 달은 통장이 따스해졌어요. 금방 또 텅장이 되겠지만 즐거운 불금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 매달 12일이 또 월급날이신가 봐요. 저는 25일이기 때문에 조금 남았는데 확실히 이 한 달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그냥 흐뭇하게 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이 월급날이잖아요. 사실 예,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9099번님도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아요. 진짜가 가짜로 둔갑하고 또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진실된 세상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0948번님께서도 후디 금요일입니다. 기지개를 쭉 펴시고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면서 또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6358번님 6퇴 후에 이 무알콜 맥주 마시는데 진짜 리얼 진짜 같아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거든요. 아 6퇴 후에 이런 맥주 근데 무알콜 맥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아 또 최근에 근데 뭐 기사나 그런 것들 보니까 이 무알콜에 따라서 정말로 이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나 요 실험을 한 뭐 너튜브의 영상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알콜 맥주마다 그 브랜드마다도 또 이 알코올 함유량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어떤 거는 0.1, 0.01도 있고 근데 뭐 0.00 요 정도 되는 것도 있어서 저는 제일 함유량이 적은 걸 먹긴 하는데 그래도 맥주 맛도 요게 물론 가짜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느낌을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저도 군복무했을 때 맥주를 이제 병사들에게 팔질 않는데 무알콜 맥주는 또 구매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뭐 일과가 끝나고 이렇게 분대 회식 같은 게 또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분위기 좀 내려고 또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6퇴 후에 드시고 계시는군요. 예. 아, 또 고생하셨고요. 또 그리고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금요일인데 또 오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예, 일주일이 벌써 훅 갔네요. 노래 두 곡을 또 준비했고요. BTS의 Fake Love, 또 그리고 QWER의 가짜 아이돌. 오늘 또 오프닝 주제가 또 이 가짜였다 보니까 예, 관련된 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들려드릴게요.

QWER의 가짜 아이돌 듣고 오셨습니다. 9079번님, 두 사진을 AI로 합성해서 사진을 만들었는데 AI로 여름휴가 기분 좀 내봤습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와, 근데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과 그리고 해수욕장 사진을 찍어서 AI한테 이렇게 합쳐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와, 근데 감쪽 같은데요. 요즘에는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한 1년 전만 해도 뭔가 그래도 좀 AI스럽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스러운 경계도 많이 허물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그래서 와, 진짜 무섭다. 이제는 정말 그 AI를 사용하면은 이제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정말 모르고 지나갈 것 같은 그 정도로 발전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렇게 또 안 좋은 곳에도 쓰이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게 그래도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뭔가 나의 방어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뭐 목소리까지도 요즘에는 그냥 싹 해가지고 전화 걸어서 예,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AI를 이용해 버리니까 무섭습니다. 예. 자, 노래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엔플라잉의 노래 이번에는 또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준비를 했고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플라잉의 진짜가 나타났다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 오늘 2부에서는 역시나 런치 퀴즈 준비가 또 돼 있고요. 또 그리고 3부, 4부에서는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 3개 중에 한 문제는 또 우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 금요일 오전에 이제 아재개그 보안관 코너를 준비하면서 아재개그를 검색하고 찾고 하는데 야 저희가 이제 이 금요일 코너를 거의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아재개그를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거의 다 써가는 것 같아서 아 이게 이 코너가 이제 거의 뭐 기승전결해서 이제 거의 뭐 결 직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 한 2월 달쯤에 초등학생 청취자분께서 겨울방학 때 할머니 집에 와서 이 아재개그 보안관 코너에 빠져서 다음에 여름방학 때까지 꼭 하고 있으셔야 돼요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여름방학 때까지 예, 이 아재개그 우리나라에 있는 아재개그를 싹싹 긁어서 또 이 코너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7월 10일이면 거의 뭐 이제 뭐 여름방학 할 때 되지 않았나요? 예, 곧 문자가 또 들려올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5408번님 힘을 내요 아재개그 보내주셨는데 근데 놀랍게도 월화수목금 코너 중에 청취자분들의 이 피드백이 가장 많은 코너가 사실 금요일이긴 또 합니다. 아재개그 보안관 예 가장 사랑해 주시긴 하지만 문제가 이제 점점점 동인하고 있다 예 말씀을 드리면서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립니다. 빅뱅의 블루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공복 상태에서 이것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배고픔은 줄고 근력 운동 횟수가 최대 18회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냄새만으로도 포만감 기억과 쾌락 중추를 자극해 운동 능력을 높여준다는, 카카오메스에 우유나 설탕 등을 섞어 만든 이 달콤한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1번 빵, 2번 옥수수, 3번 초콜릿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말레이시아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 디저트가, 이것이 야, 운동 능력을 높여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자,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힌트송도 드려야죠. 장미학관. 장미여관과 노홍철 씨가 부른 곡인데요. 오빠라고 불러다오. 노홍철 씨가 굉장히 이것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예전에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 특집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코를 박고 먹은 장면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0: 오빠?
1: 힌트송 장미학원. 장미여관과 노홍철 씨가 함께한 곡이죠. 오빠라고 불러다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말레이시아 대학연구팀의 실험 결과 공복 상태에서 이것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배고픔은 줄고 근력운동 횟수가 최대 18회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냄새만으로도 포만감 기억과 쾌락중추를 자극해 운동능력을 높여준다는 이 카카오메스의 우유나

설탕 등을 섞어 만든 이 달콤한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1번 빵, 2번 옥수수, 3번 초콜릿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송으로는 노홍철 씨가 이 과거 무한도전 프로그램 다이어트 특집에서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엔 참지 못하고 노홍철 씨가 코를 박고 먹었던 장면이 생각나는 예, 오늘의 정답입니다. 1번 빵, 2번 옥수수, 3번 초콜릿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슈퍼 그럼요라는 노래고요. 우주소녀 쪼꼬미 예, 우주소녀 쪼꼬미가 불렀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내 이름은

힌트송 우주소녀 쪼꼬미 슈퍼 그럼요 듣고 오셨습니다. 9079번님께서도 노래가 참 재밌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초콜릿이었습니다. 모하메드 나스루딘 빈 나하루딘 말레이시아 말라야데 예 어우 어렵네요. 예 스포츠 운동과학부 교수팀이 공복 상태에서 초콜릿 냄새를 맡으면 힘들다는 느낌을 줄이고 근력 운동 수행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현지 시간으로 어제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생리학에 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후각 자극과 운동 능력 사이의 관계를 확인차 또 평소 운동하는 20대 초중반의 건강한 남성 20

0: 23명을 10시간 이상 금식시킨 뒤에 초콜릿 냄새를 맡으면서 근력 운동을 하게 했는데요. 실험 결과 이 두 종류의 초콜릿 냄새가 식욕 지표와 운동 수행 능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 물 냄새를 맡은 대조군도 있었는데 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다크 초콜릿 냄새를 맡은 참가자는 운동 전부터 배고픔을 좀 덜 느꼈고요. 식욕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그리고 밀크 초콜릿 냄새를 맡은 참가자는 이 물이나 다크 초콜릿보다 냄새가 좀 기분이 좋다라고 평가했지만 배고픔과 식욕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크 초콜릿 냄새를 맡은 참가자는 운동 반복 횟수도 늘었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분명히 또 한계점이 있죠. 23명이면 너무 표본이 적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남성이었기 때문에 뭐 여성 또는 나이 운동 수준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또 다른 음식 냄새도 운동 수행량을 높이는지 또 확인을 하려면 역시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을 보내주셨거든요. 1419번님도 이 슈퍼그룹요 힌트송 만화 주제곡 같아요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0948번님은 삼행시 보내주셨네요. 초, 초콜릿, 코, 코코아와 콜라, 릿, 리필해주세요 보내주시면서 부록에도 단게 아직도 좋네요 하셨는데 아 그럼요 뭐 단 거 좋아하는 데는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 저는 초콜릿만 하면은 노홍철 씨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워낙에 단 거를 좋아하시고 또 그리고 빵집도 직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면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파는 이게 사실 최고의 뭔가 목표긴 한데 아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1863번님 정답은 초코초코요. 강원 고성인데 하늘은 이쁘지만 너무 덥네요 하셨고 또 그리고 2904번님도 와 근데 이 슈퍼그룹요 노래도 장난 아니네. 혼자 부스에서 웃기지 않으세요? 에코는 좀 웃긴데요? 보내주셨는데 그쵸 이 노래도 제가 이제 선곡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들어보는데 야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너무 귀여우면서도 예 재밌고 그렇습니다. 우주소녀 쪼꼬미 또 그리고 2792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노홍철 오빠가 와 무한도전에서 기억납니다. 3번 초콜릿 하셨고 9394번님 5061번님 또 2926번님도 초콜릿 보내주셨습니다. 7915번님도 노홍철 씨 장면이 생각난다고 또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1396번님은 처음 보내주시면서 저희 집은 아침마다 생초콜릿 한 알씩 먹습니다. 맞춰주셨고 또 그리고 7269번님은 무한도전을 안 봐서 검색 찬스 썼어요. 정답은 초콜릿입니다. 또 그리고 2386번님께서도 초콜릿 또 9099번님도 내일 식전부터 해봐야겠는데요. 냉장고에 초콜릿이 있는데 점점 퀴즈가 수준이 높아집니다. 보내주셨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운동하기 전에 한번 이 초콜릿을 냄새만 맡아보시는 거 셀프 실험 뭐 이게 인체에 뭐 유해한 건 아니다 보니까 요거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냥 텍스트로 봤을 때는 초콜릿 냄새가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은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은 좀 효과가 덜하다고 했고 다크 초콜릿은 이 운동 수행 능력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한번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0943번님 6시에 깨서 들깨 심고 수영하고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보내주셨는데 와 대단하십니다. 6시부터 일과를 시작하신 0943번님 또 그리고 3521번님께서는 아니에요. 아재개그 그 문제 많아요. 제가 계속 문제 알려드릴게요. 코너 없애지 마요. 보내주셨는데요. 그러시군요. 문제가 근데 제가 찾을 때는 죄다 이게 어떻게 한번 본 것 같은데 냈던 것 같은데 라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도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0: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하셨습니다.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요. 2792번님 그리고 139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런치 퀴즈 함께 풀어보셨고요.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문제는 제가 또 준비를 했고요. 한 문제는 또 9079번님께서 평일 중에 보내주신 문제를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들이 오늘은 난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보통인 것 같아요. 예, 세 개 문제 다. 그래서 런치 퀴즈도 한번 풀어보셨는데 3부 4부에서도 아재 개그 한번 푸시면서 이 일주일간의 그런 고민들, 예, 그리고 힘듦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면서 라이트하게 문제 풀어보시죠. 자, 이제 2부 마지막 곡을 또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팝송 준비했고요. 니오의 클로저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0: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놀이중심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4: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4: 짐.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썰렁하다, 분위기 깨진다, 구박받던 아재 개그. 하지만 아재 개그는 어쩌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도의 언어 유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배척당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아재 개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시간입니다. 아재개그로 구성된 퀴즈를 푸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신 청취자 가운데 당첨자를 선정해서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재미난 아재개그 준비해서 돌아왔고요. 7259번님께서 제가 보낸 문제도 출제하신다더니 아재개그 많아요, 아직 폐지하지 마세요 보내주셨거든요. 또 7269번님께서도 보내주셨던 그 아재 개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 준비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아재 개그 실제로 청취자분들이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9079번님의 문제를 두 번째 문제로 또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달에서 쓰는 언어를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달에서 쓰는 언어를 뭐라고 할까요? 자, 아직 개그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지금 정답이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힌트를 드려야죠. 첫 번째 문제는 스트레칭, 워밍업을 하시라고 저희가 힌트송을 두 곡을 들려드리거든요. 첫 번째 힌트송으로는 이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취중진담이라는 아주 아주 아주 명곡이죠. 전람회의 노래인데 저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 달에서 쓰는 언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숙회로 먹는 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느낌이 오십니까? 자,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잘 어울리는 곡이죠. 힌트송으로 들려드렸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재 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달에서 쓰는 언어를 뭐라고 할까요? 달에서 쓰는 언어를 뭐라고 할까요? 자,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주간식이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힌트를 제가 이 전남 회. 저는 요것을 숙회로 먹는 거를 가장 좋아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목이 취중진담 아닙니까? 요게 또 술안주로 좋아요. 예. 애주가 분들은 아마 정답인 이것과 굉장히 친하실 텐데, 자, 대충 느낌이 오시죠? 노래 한 곡을 더 들려드리는 동안 또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또 어떤 힌트송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예, 이렇게 7월 10일 금요일에 또 이렇게 비도 좀 추적추적 내리고 좀 흐리기도 하고, 그래서 3부는 약간은 좀 잔잔하고 예, 차분해지는 노래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힌트송으로는 보보의 늦은 후회 예, 준비를 했습니다. 회, 숙회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보보의 목소리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노래도 길이가 좀 돼요. 4분 51초. 그래서 정답을 보내주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한번 참여해 보시죠.

힌트송 전람회 취중진담 듣고 오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좀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에 너무나

0: 힌트송 보보의 늦은 후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기 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달에서 쓰는 언어를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문어.
1: 헐.
0: 정답은 문어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3187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문어 아닐까요? 홍천으로 여행 왔는데 비만 오네요. 문어에 술 한잔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유 보내주셨는데. 아, 여행 올 때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비가 좀 내리고 흐리면은 약간 좀 다운되긴 하는데 그래도 예 그래도 그 나름의 또 추억을 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어의 술 한 잔 요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도 온 만큼 잘 안전하게 보내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6115번님도 속초 놀러 왔다고 하시면서 회 많이 먹고 갈래요. 정답은 문어. 241번님 남편이 대신 보내래요. 정답은 문어 맞춰주셨고 9079번님 보보는 가수 활동명 배우 강성현 씨죠. 그리고 4분 50초가 긴 노래라는 것에는 동의 안 합니다. 보내주셨는데 그러시군요. 예, 4분 50초. 요즘에 노래들이 막 2분 요즘에 한 30초도 나오고 2분 30초에서는 50초가 주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발라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3분은 넘어가야지 좀 그래도 노래 한 곡을 다 듣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노래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간주도 좀 있고 라는 생각인데 요즘엔 거의 뭐 간주도 없고 시작과 동시에 바로 그냥 후렴 나오죠. 뭐 요즘에 오늘 신나는 노래도 좋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4분 50초. 아, 그렇군요. 그럼 한 6분은 넘어가야지 긴 노래로 인정해 주시나요? 예. 또 4002번님. 문어요. 점심도 못 먹어서 그런 거라. 아우, 틀리면은 두뇌 풀가동 못한 걸로 알아주세요. 하지만 맞히셨고요. 또 1415번님, 1419번님, 5861번님, 6611번님은 처음 보내주셨네요. 정답은 문어. 저는 문어 홍어 삼합 추천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0235번님은 문제가 쉬워서 좋다. 정답은 문어. 3789번님, 8541번님 처음 보내주셨고요. 1011번님, 저는 오늘 당첨되기 싫어요. 오늘 좋은 꿈 꿔서 복권 샀거든요. 킥킥킥킥 보내주셨거든요. 좋은 꿈 꾸셨군요. 예, 근데 그 오늘 여기에다가 선물 당첨에 쓰기엔 너무 아깝긴 하죠. 예, 저희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번님 상품을 거절하는 청취자. 또 그리고 7269번님께서도 문어 아재기그 보안관 없어지면 안 돼요 보내주셨고 4674번님은 문어 짬뽕도 맛있더라고요. 오늘 기운이 너무 없네요. 힘을 주세요 보내주셨는데 금요일인데 예 파이팅 하셔야죠. 이제 불금이고 조금만 버티시면 주말입니다. 또 그리고 0746번님도 문어 또 5061번님 문어숙회 저도 좋아합니다. 간장에 이 고추냉이를 살짝 섞어서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하나요? 또 하셨고 7611번님은 퇴근하고 집에 왔다고 하셨는데 오늘 뭐 일찍 출근하신 건가요? 아니면 반차를 사용하신 건가요? 부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럽죠. 금요일 조기 퇴근. 또 그리고 9409번님 다코야키도 땡기고요 라면도 땡기네요 보내주셨는데 아 그쵸 문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요 일본 여행 가거나 뭐 그러시면은 혹은 요렇게 지나다니시다가 타코야키 판다 그러면은 못 지나치시는 분들 꼭 계시죠. 너무 맛있죠. 또 그리고 0968번님도 속초에 여행 왔다. 라디오와 함께하는 여행 설렘 가득합니다 하셨고 0893번님은 처음 보내주셨는데 라디오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서 처음 보내봐요 보내주셨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요게 처음이 좀 어렵지. 사실 문자도 보내보면은 또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요게 저도 라디오 이렇게 DJ를 하기 전에는 라디오를 듣는 것만으로도 요거면 내가 할수 있는 건다한거 아닌가? 그냥 재밌게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고 하다 보면은 적극적인 또 청취자가 되면은 그 나름의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낼까 말까 하신다면은 한번 그냥 50원 사용하시면서 보내보셔도 일상에 약간의 좀 새로운 변주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도파민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당첨자 두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1472번님 그리고 706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3부 마지막 곡 흐르고 있습니다.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른 아재 개그와 함께 4부로 돌아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풍부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리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0: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5: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몸을 좀 푸셨죠? 두 번째 문제도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아재 개그입니다. 9079번님께서 보내주신 아재 개그. 자, 지금 바로 문제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요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힌트송과 더불어서 힌트를 좀 여러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힌트도 잘 들으시고 풀어보시죠. 문제 나갑니다. 엄마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겨루기를 할 때 내는 기압 소리는 무엇일까요? 엄마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겨루기를 할 때 내는 기압 소리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조금 상상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라이트한 아재 개그와 비교했을 때는 좀 머리를 좀 더 굴려야 되는 문제긴 하거든요. 한번 정답을 보내보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려야죠. 힌트를 드리면 정답인 이것은요, 미술 기법 중에 하나를 또 뜻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을 때 보통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제 얼굴 이거 해주세요 라고도 이야기를 요청을 좀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요게 좀 강력한 힌트거든요. 우리나라에 이것의 이름을 가진 가수도 있습니다. 예, 그 가수의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야 되죠. 정답이니까. 그 대신 노래를 하나 제 힌트송으로 가져왔거든요. 이분들의 노래 중에 그래도 라디오에서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마 자유시대라는 곡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느낌 오시나요?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엄마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겨루기를 할 때 내는 기압 소리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자, 힌트송 자유시대 나갑니다.

0: 힌트송 자유시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른 또 가수 이름이자 오늘의 또 아재개그 보안관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엄마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겨루기를 할 때 내는 기합 소리는, 정답은 모자이크.
1: 헐.
0: 모자이크 에크. 예, 모자이크였습니다. 9079번님께서 보내주신 아재개그였는데, 근데 이게 힌트가 없으면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문제였거든요. 모자이크 에크.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힌트를 들으시고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4573번님 모자이크 킥킥킥킥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 0948번님께서는 정희 덕분에 오늘 뇌 풀 가동했어요. 감사해요. 모자이크. 또 그리고 힌트 듣고 알았다고 보내주신 또 3521번님, 0235번님도 처음에 어려웠다고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5574번님 이크에크 모자이크요. 조금 전에 문어도 알고 있었는데 참았지만 이번엔 못 참겠어요. 킥킥킥 보내주셨고, 5061번님께서는 저는 자유시대 노래 부른 팀이 모자이크인지 오늘 알았네요. 노래는 잘 아는 노래인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모자이크 하면은 자유시대. 자유시대 하면 모자이크긴 한데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오늘 아주 힌트를 요 노래 없었으면은 드리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또 그리고 9645번님도 한참 생각했네요. 모자이크. 7605번님 정답 보내려고 비상등 켜고 잠깐 정차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열정도 좋고, 또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문자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정차하고 예 보내주셔야 됩니다. 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 또 그리고 8135번님, 9837번님, 1550번님 모두 처음 보내주셨네요. 모자이크. 또 그리고 975

문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또 그리고 5408번님, 2916번님, 2585번님, 모자이크, 2904번님은 사실 문제 들으시고 바로 포기, 절대 모름, 감도 안 옴 이렇게 세 개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또 힌트를 들으시고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한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요, 813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예,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 지금 나갑니다. 날마다 가슴에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가슴에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주관식인데요. 요 문제는 되게 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정답을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근데 이제 정답이 바로바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아재 개그력이 상당히 지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힌트송을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어렸을 때를 좀 회상을 하시면서 또 힌트송도 준비를 했고요. 전용록 씨의 메가 히트송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땡땡으로 쓰세요. 예, 여기에 쏙 들어가는 말이거든요.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또 정답을 맞춰주시죠. 당첨자 한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0: 힌트송 전용록 씨의 사랑은 땡땡으로 쓰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 개그 보안관 마지막 문제. 날마다 가슴에 흑심을 품고 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연필.
1: 헐.
0: 정답은 연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가슴에 흑심을 아주 그냥 품고 살죠. 정답은 연필이었고요. 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메가 히트송 듣고 오셨습니다. 6533번님. 연필. 요즘은 뭐 연필 쓰기는 하겠지만 잘 안 쓰지 않나요? 몽당 연필 될 때까지. 볼펜 몸통에 끼워서 써봤다에 한 표. 이젠 연필도 그립네요 하셨는데. 아, 저도 제가 90년대생이거든요. 근데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이렇게 절묘하게 섞인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등교하기 전날 밤 어머니께서 이렇게 필통을 꺼내서 연필을 칼로 그렇게 깎아주시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한 1, 2년 뒤에 이렇게 기차 모양의 연필 깎기가 나오고 뭔지 아시죠? 그 증기기관차처럼 생긴 연필 깎기. 예, 그게 아마 1세대 모델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몽당 연필 되면 잡기가 힘드니까 쥐기 쉬운 그런 뒤에 꽂는 거. 사실 그때는 그 모나땡 그거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그렇게 꽂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캐릭터화해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지나서 샤프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근데 그 사이에 뭐 다른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연필이긴 한데 이렇게 분해가 가능해서 뒤로 다시 꽂아서 넣으면은 그 다음 타순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나오고 아 그랬던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팽이 같은 것도 어렸을 때 이렇게 치는 팽이 있잖아요. 그것도 했었어요. 예, 치는 팽이. 예, 줄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하는 팽이 그런 것도 하고 이게 완전히 그냥 혼재돼 있는 듯한 느낌인데 결국에는 뭐 중학교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또 이렇게 완전 디지털 기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9751번님 90년대생이시라니 어머머머 보내주셨는데 몇 년대생일 거라고 추측하고 계셨나요? 예. 9870번님 연필이잖아요. 문제 듣고 바로 정답. 저는 연필 세대라서요 하셨고 또 그리고 8407번님도 연필. 저희 때는 몽당 연필 사용하려고 볼펜에 끼워서 사용하기까지 했어요. 그때는 너무 귀한 물건이었어요. 지금은 연필 말고 샤프 세대지만요 하셨는데 요즘에는 샤프 세대도 아니래요. 그 샤프도 아니고 그 패드 세대죠. 그래서 뭐 대학생 때만 요즘에 뭐 그냥 강의실 들어가면은 책을 꺼내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다 그냥 패드를 꺼내고 뭐 책을 교본 떴다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아예 없고 책을 사지도 않고 그냥 이북 같은 걸로 받아서 예 보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만약에 제가 다녔을 때 물론 몇 년 안 됐긴 하지만 강의실 때 그거 패드 꺼내서 이렇게 수업 준비하면은 교수님이 그때는 호통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하냐고 예, 책을 꺼내라고.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또 그리고 8407번님 아들이 연필을 깎아달라고 해서 칼로 깎아줬더니 잘했다고 칭찬받았네요. 그러나 공부를 잘 안 하는 보내주셨는데 그쵸. 칼로 깎아주는 그 풍경이 아드님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 예, 그게 또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요? 3606번님 1929번님도 연필 짧아진 연필만큼 쌓인 노력도 깊어지기 마련이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연필이 좀 그 문학적인 것 같아요. 좀 낭만적이고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투자한 노력과 그런 집중력 그런 것들이 이제 연필이 짧아지면서 가시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뭔가 그 시간의 흐름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입사 초기에는 연필을 좀 고집스럽게 썼거든요. 그래서 입사 날 쓰기 시작한 연필을 계속 쓰면서 몽당 연필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하고 써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MBTI가 되게 F였나 봐요. 지금은 그냥 펜 쓰거나 돌아다니는 거 그냥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8135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정답은 연필입니다. 이거는 아재 개그는 아니고 옛날에 넌센스 퀴즈였는데 와 보내주셨고 또 5258번님 우리 아버지 저 어렸을 때 같이 노래방 가면 꼭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생각이 나네요.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이 문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알던 개그였다. 지금도 쓰다니요 하시면서 놀라신 분들도 많고요. 또 그리고 8768번님처럼 연필 요즘 애들은 안 쓴다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 또 1597번님 초등학교 때 앞뒤로 깎아서 쓰다가 손바닥에 연필심이 박혔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는데요. 야 그쵸. 꽤나 장난꾸러기셨나 봅니다. 꼭 그 앞뒤를 다 깎아서 이렇게 약간 그 만능 여기 부러지면은 바로 그냥 뒤로 전환하고 그런 친구들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생 때는 꼭 그렇게 뭔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마시는 요구르 땡 그것도 그냥 위에 껍질 벗겨서 뚜껑 벗겨서 먹는 게 아니라 뒤로 이로 깨물어서 먹는 친구들도 꼭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치아가 굉장히 강한 친구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전통들. 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당첨자 한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팀에게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정우의 희망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연필 맞춰주셨는데요.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075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904번님께서도 후디의 연대기 들으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맨날 놀리죠. 제가 한 50대 같죠 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예, 요게 근데 진짜 90년대생 80년대생 또 이렇게 00년대생, 2000년대생 하면은 뭔가 확확확 그 어린 시절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그런지 이 아날로그 문화를 경험한 이런 그 세대가 그렇게 요즘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2000년대생하고 이야기해보면은 저를 거의 뭐 그 리포터분들하고 올 때마다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던데 그렇습니다. 요거 보존해야 되는데. 또 5422번님도 오늘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어요. 대견해진 군인 모습이랍니다. 휴가 기간 맛있는 거 많이 해주려고요. 또 보내주셨는데 야, 첫 휴가 또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진짜 손꼽아서 기다리십니까. 약간의 좀 슬림해진 모습과 탄탄해진 모습 얼굴이 살짝 까무잡잡해진 모습 예, 제법 군인 같은 느낌이 날 텐데 맛있는 거 또 많이 함께 드시길 바라겠고 5258번님은

아니 후디 90년대생이에요? 대박. 근데 팽이가 원래 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하셨는데 팽이가 그쵸 치는 게 이제 1세대고 약간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 꽂아서 그냥 훅 당기면은 나오는 팽이가 또 2세대입니다. 예, 다른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산이레이나 한여름 밤의 꿀 준비했고요. 또 신청곡입니다. 5422번님의 신청곡 들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

0: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 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관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제가 2시의 데이트 잠시 와서 요즘 자주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머 언니 이렇게 밝은 분인지 몰랐어요. 언니 원래 이렇게 말이 빨랐어요? 뭐 그런 사연들 많이 오거든요. 다 이유가 있죠. 모처럼 왔다고 문자로 미니로 여러분들이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조금이라도 제가 더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문제는 아무리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해도 제 마음처럼 전부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아쉽고 미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샵 8000번 문자에 답장을 하나 적어놨어요. 지금부터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입력한 문자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는지 좀 전에 썼거든요. 한참 고쳤어. 지금 가르쳐드릴 순 없어요. 받아보셔야 알아요. 7월 10일 금요일 오늘도 신나게 달려온 저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첫 곡 Birds of a Feather. 이 노래는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였어요. 2시의 데이트 7월 10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빛나 PD가 걱정이야. 제목을 몇 번이나 알려주고 이거 빌리 아일리시예요. 저 그래도 팝프로도 진행하고 그랬어요. 저 그 정도 DJ 아니에요. 나 그리고 한로로의 영영도 이제 안단 말이야. 뭐지? 투바투. 다 안단 말이야. 2시의 데이트 DJ 안영미 씨. 잠시. 안영미 씨. 지금 그 산후조리원에서 듣고 계세요? 매일 듣는다고 하셨거든요. 오늘도 계속 들으시면서 심심하시면은 문자 좀 보내주세요. 지금 문자, 아이야, 제가 이거를 이제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내긴 했는데 이 정도로 문자 많이 올지 좀 몰랐거든요. 지금 348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용기 내서 언니 이름 불러보아요. 언니의 밝은 목소리로 오늘도 힘내봅니다.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미경아 잘하고 있어 라고요. 미경아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다. 언니한테 문자 보냈구나. 언니가 문자 답장 보냈는데 받았니? 언니가 보냈어요. 언니가 지금 막 좀 전에 와가지고 막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궁금하셨죠? 내용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안 되겠다. 그러면 심심해지는 거잖아. 알면은 그죠? 아시려면 문자 좀 보내시고요. 오늘 이따가 또 코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때보다는 좀 문자가 적게 올 수 있는 날이거든요. 코너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사연 소개해드리고 막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막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빛나 PD가 오늘 생각했나 보다. 저 답장 하는 거 이거 괜찮다. 이희네님이 우리 소라 언니 재능 발견 답장 너무 잘 썼는데 홈쇼핑 쇼호스트 하면 무조건 완판입니다 하셨네요. 제가 이런 거 해도 잘할 것 같아. 저 진짜 저 영업 진짜 잘해요. 은근히 잘한다. 안 할 것 같지만 잘해. 전민정님 정말 좋아하는 소라 언니 방송 들으려고 오전에 바짝 일하고 2시에 라디오 켭니다. 원래 오전에 놀고 오후 일 빡세게 했어요. 아 그랬어요. 듣고 나면 곧 퇴근 시간이라 하루가 즐겁네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그래야 즐겁죠. 그래야 고민이 안 쌓여요. 고민 하나하나씩 덜어가면서 힘든 거 해가면서 즐기고 그래야죠. 8019님 야 이렇게 밀당하는 DJ 처음 봄. 언니 저 듣기만 하다가 드디어 못 참고 문자 보내요. 언니 답장 받고 싶어서요. 진짜 저 언니 정말 좋아하는 거 숨기고 싶었는데 왜 숨겨. 요즘 같은 때 알려야지. 제가 알죠. 밀당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나 보이는 라디오인지 모르고 뭐 맨날 입는 것처럼 입고는 왔는데 화장 조금 덜 세게 하고 왔거든요. 살짝만 하고 왔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늘진다. 그늘져. 이것도 밀당이야. 보러 들어오시라고. 얼마나 다크서클 졌는지 그늘진 거 보러 오시라고. 지금 야 오늘도 영업 엄청 하네요. 자 문자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들고요.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까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어요. 보내시면 여기 컴퓨터로 우리 작가들 우리 빛나 PD랑 다 확인하니까 내 사연

0: 그냥 지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 봅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요. 올품 알레스 아우토 3일 제약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롯데 렌탈, 프리미엄 방탄 꼭지, 경기주택 도시공사, 모빌 코리아 윤활유, KB 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스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가 녹음하거나 그럴 때 이제 노래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 좀 이렇게 띄어서 부르면은 약간 좀 아련하게 들리면서 그런데 이게 가까이서 마이크를 쓰면 여러분 바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해야 될 땐 또 제가 마이크 엄청 입에 가까이 대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마이크 엄청 가까이 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시나요? 3902님이 답장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또 답장해줘요 크크크크 하시면서 너무 신나셨어요. 답장 한번 다르게 해가지고 또 중간쯤에 제가 보내볼까요? 2시의 데이트 밀당의 귀재 이소라입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루시드 폴 보이나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였어요. 딸랑딸랑 국장님 왜 오셨어요? 우리 MBC 라디오 국장님 오셨어요. 딸랑딸랑 여러분 박수. 저 어떻게 하는지 보러 오셨나 봐요. 저 스페셜 DJ 이소라예요.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 문자도 해가지고 제가 답장 보냈어요 지금.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우리 DJ 안영미 씨 지금 출산 후에 조리원에서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영미 씨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제가 두 대 지키러 왔습니다. 6456님이 소라 언니 저 우기예요. 언니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언니 그냥 우가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나? 응? 언니가 말해주면 정말 다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오늘도 2시간 언니 목소리 들으며 힘내볼게요. 그래 무슨 일이 있는지는 뭐 만약에 듣는다 해도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본인이 직접 겪은 걸 뭐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언니가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괜찮아 이 정도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다니까 그렇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문자 보내주셔서. 아니 그런데 제 답장 받으시겠다고 문자 메시지 진짜 지금 엄청 보내주셨거든요. 문자 내용은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제 문자 직접 받으셔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한 700개쯤 왔거든요. 아무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하시면서 새싹회원 0615님 지금 막 문자 보내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달콤한 바나나 우유 30분께 드릴게요. 아 바나나 우유 맛있겠다. 저도 하나 얻어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061호님이 큰 소리로 소리 질러 두 대 청취율 조사 이벤트도 두 대 남네요. 소라 언니랑 같이 듣는 음악 너무 좋아요. 지금 청취율 조사 전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죠? 요즘에 하고 있죠.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나요? 맞죠? 예. 네. 빛나 PD가 그래서 아마 이런 이벤트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좋아요. 여러분한테 잘해드리는 게 문자건 노래 들려드리는 거건 말씀드리는 거건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 아까 노래 신청하신 분 있었는데 영업천재 소라언니 단문자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문자 보내요.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제가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7465님 신청곡 들려드리는 동안에 제가 문자 답장 한번 다시 또 보내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내가지고 들어보세요.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이었어요. 에이, 여러분한테 행복의 주문 계속 제가 읊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지금 방송하는 게 여러분께 드리는 주문이죠. 뭐. 네, 제가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열심히 예, 여러분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0537님. 뭔가 안정형 목소리 소라 언니. 목소리에 왜 청심환이 들어있냐고요. 그래? 아이고 좋다. 1334님. 소라 언니 목소리 들으며 가게에서 주먹

떡밥 싸고 있어요. 초등학교 앞 작은 문방구 겸 분식하고 있거든요. 언니 답장 궁금해서 잠시 일손 놓고 문자 보냅니다. 아유, 문방구, 분식점. 아유, 최고의 조합이죠. 이건 뭐. 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일다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하루 편히 쉬시고, 또 내일 또 나가시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야죠. 7903님, 문자를 읽어주고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문자 답장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이런 DJ 처음인데 너무 좋다 하셨네요. 저도 이거는 처음 해봐요. 저 공연 때 제가 공연 이번 5월에 공연 끝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손글씨로 제가 적어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렸었거든요. 공연 끝나고 나서 가실 때 따뜻하게 문자 받아보시라고. 근데 라디오에서는 또 처음이네요. 오늘은 김인석 씨와 나의 엑스 이야기 코너 있거든요. 이문세 노래 피처링 개코 Free My Mind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

0: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한때는 콧대 높은 철벽, 지금은 살짝만 밀어도 넘어가는 가벽, 이소라.
1: 한때는 밀당 걱정, 지금은 혈당 걱정.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0: 나의

0: 월드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해 주실 분 개그맨 김인석 씨 모십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아직도 음악이 쫙 깔리고 있어서
1: 그렇습니다.
0: 제가 뭔가 약간 연기 톤으로 하고 있어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너무 뵙고 싶었어요.
0: 네, 아유, 근데
1: 진짜
0: 평소에 네. 모자 그냥 툭 눌러 쓰시고
1: 그렇습니다.
0: 대충 하고 오시는데 네네. 오늘 머리 너무 예쁘시고요.
1: 아, 오늘 네, 네. 좀 씻고 왔어요. 눈이 만난다고 네 아침부터 따뜻한 물로
0: 참.
1: 날씨도 더운데도 불구하고 온수로
0: 잘생기셨어요.
1: 네네 아 감사합니다.
0: 됐다.
1: 네네네 네, 화면에 나가네요.
0: 얼굴 예쁜데요. 네. 저 얼굴 뭐 어떻게 비교된다. 저 오늘 하다가 살짝
1: 아니
0: 하고
1: 저한테는
0: 왔거든요.
1: 약간 그 전설의 동물을 만난 것 같은 이소라 누님. 왜냐하면 저 또 저희 쪽에서는
0: 네.
1: 늘 뵙고 싶었던 네 분이요. 왜냐면 개그맨들이 늘 흉내도 많이 내고
0: 네네.
1: 늘 동경하고 누님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0: 제가 개그맨들
1: 네.
0: 그 웃긴 분들 재밌는
1: 네네.
0: 분들을
1: 네네.
0: 너무 좋아해요.
1: 네네. 네.
0: 그래서 또 더 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1: 네네.
0: 그리고 제가 KBS에서 프로포즈 할 때 방이
1: 맞아요. 네,
0: 제가 쓰는 방이 있었는데
1: 맞아요.
0: 그 앞 앞으로 이렇게 개그맨들이 많이
1: 맞아요.
0: 왔다 갔다 지나다니셨어요.
1: 왜냐면 개그 콘서트 녹화도 거기서
0: 맞아요.
1: 했었어갖고
0: 네, 맞아요. 네.
1: 누님 얼핏 이렇게 보기도 하고
0: 네.
1: 근데 누님이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도
0: 네.
1: 그 방을
0: 네.
1: 마치 영구 결번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0: 아 정말?
1: 이소라 방이라고 저희들은 저기 이소라 방이잖아.
0: 뭔가
1: 누님 쓰셨던 대기실.
0: 부끄러우면서 좋다.
1: 아 진짜. 그래서
0: 네.
1: 그걸 한참 동안 그러고도 몇 년 동안 이소라 방으로 불리웠어요. 저희들
0: 아,
1: 사이에서는.
0: 그래요.
1: 네.
0: 얼마 안 있다가 저 또 거기 놀러 가거든요.
1: 아, 네,
0: 노래 좀 하러 가요.
1: 아,
0: 네. 지금 이제 성시경 씨가
1: 아, 그러니까요.
0: 하고 있거든요.
1: 아니
0: 네.
1: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가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KBS는요. 그 심야
0: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 딱 시간대
1: 그러니까요.
0: 예.
1: 아유,
0: 제가
1: 일단,
0: 또 예.
1: 네.
0: 오늘 또 진짜 오랜만에 여기
1: 네.
0: 와서 안영미 씨 덕분에
1: 아, 네.
0: 잠시 쉬신다고
1: 네, 네.
0: 지금 안영미 씨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1: 영미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0: 네.
1: 누님 톤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0: 그런 얘기 하지 마.
1: 아, 네네. 네,
0: 어저께도
1: 뭐,
0: 엄청 지금 불안해요 막 이러고
1: 영미 지금
0: 그랬단 말이에요.
1: 네네 빨리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 같습니다.
0: 예.
1: 네네.
0: 자
1: 네.
0: 오늘 제가 이 코너 오늘 처음 하는데
1: 네.
0: 이거 막 연기가 좀 필요하고 그렇던데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저 좀 도와주세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예.
1: 근데 뭐 누님도 예전에 라디오 오래 DJ를 하셨고
0: 네.
1: 거기서도 이렇게 연기하시는 거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맞죠.
0: 예 근데 코너 하고 이런 거는
1: 네.
0: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1: 저는 이제 개그맨이니까 이병진 선배님하고
0: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개그맨
1: 저 병진
0: 이병진

0: 민 선배랑도 또 친하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호흡 맞추셨던 거 많이 듣고 했었거든요.
1: 네네네.
0: 저를 이병진 선배라고 생각하시고.
1: 네. 네네. 근데 진짜 지금 네. 편해요.
0: 네네.
1: 서은이님이 네. 제가 뭐 그러니까 보기에 제가 네네. 좋아서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도 네네. 있나 봐요. 네네. 온수로 씻어서 그런지 혈액 순환 잘 되시나 봐요. 오늘 인성님 혈색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쓰셨거든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네, 박가연님 사연 네. 좀.
0: 김인서공. 안영미 씨, 이현우 씨 앞에서 까불까불 하시는데 소라 씨 앞에서도 까불까불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1: 아니 얼마나 까불까불?
0: 아니 저 또 개그맨이다 보니까 또 많이 이렇게 좀 지긋기도 네. 하고 까불기도 하는데 네. 누님 오시니까 누님 톤이랑 약간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 영미랑 할 때는 또 영미 톤으로.
1: 사람이 다 그렇죠.
0: 그렇죠. 예,
1: 그 사람한테 맞춰지잖아요.
0: 네네네. 예. 영미랑 할 때는 조금 지저분한 토크를 많이 했었고 누님이랑 할 때는 약간 네 품격 있는 토크로. 좀 모두를 바꿨습니다 지금. 네.
1: 김정욱님이 네. 아니 우리 언니 그 남자 그 여자 있던 그러니까. 사람이야. 엑스 이야기 가뿐하지 하셨던데. 네. 언니 노안이라 글씨가 잘 안 보여. 읽으려는데 글씨가 안 보여.
0: 폰트 좀 크게 해주세요.
1: 한 거예요.
0: 네네. 아 한 거야. 아 눈이 거 크네.
1: 글자라 글씨가.
0: 아 실제로 눈이 거만 크네요.
1: 네네.
0: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1: 자 가볍게 얘기를 네네네네. 나눠봤고요.
0: 네.
1: 나의 엑스 이야기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네.
1: 네. 장마가 곧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은 쨍 둥근 해가 떠있는 아침이었어요.
2: 아유 그냥 우산 가져가. 너 엄마 말 안 듣고 나갔다가 쫄딱 비 맞은 게 몇 번째야 지금? 어?
1: 엄마,
2: 한두 번이야?
1: 엄마 하늘을 봐. 비가 오겠어? 이렇게 햇볕이 쨍한데? 근데 비가 오더라고요. 지하철을 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하늘은 내릴 때가 되니 돌변해서 갑자기 우르릉 쾅 번개가 번쩍 손가락만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전 우산을 챙기지 못한 죄로 지하철역 계단 앞 지붕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고요. 혹시 아는 얼굴이 있을까 괜한 기대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우산을 펼친 채 발걸음을 재촉하며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때였어요.
0: 고민만 하면 비가 그칠 줄 알았어?
1: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머리 위로 펼쳐지는 커다란 우산.
0: 우산도 넓은데 같이 쓰자.
1: 그러곤 제 어깨를 가볍게 우산 안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순간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건가? 이제 나도 썸을 타는 건가? 어깨 한쪽 끝이 젖어도 다 좋은 그런 연애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우산이 넓기는 넓더라고요. 누구의 어깨도 젖지 않고 걸을 수 있을 만큼요. 근데 선배도 3호선 타고 다녔어요?
0: 어, 몰랐어? 나는 너 몇 번 봤는데.
1: 저 봤다고요? 근데 왜 아는 척 안 했어요?
0: 네가 뭐 그때마다 다른 애들이랑 그... 아이 됐고 소라야. 아무리 젊음이 좋다고 비 맞고 다니지 마라. 너 감기 걸리면 고생한다.
1: 너 감기 걸리면 고생하잖아. 대단한 말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선배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많이 나는 거 정말로 아는 걸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감기에 걸리면 고생한다는 말을 다정하게 건네는 사람인 걸까?
0: 소라야. 학교 다 왔다. 난 과방으로 갈 거니까 너는 우산 강의실까지 쓰고 가. 알았지?
1: 거절할 틈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가던 선배는 자기가 감기에 걸렸지 뭐예요?
0: 소라야, 아, 나 너무 아파.
1: 선배,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0: 아, 그게 그렇게 됐어.
1: 개침 진짜. 그러게 왜 비를 맞고 뛰어가요? 나보다 더한 약골이었어. 빈잔을 주면서도 약은 먹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자꾸만 챙기다가 알게 됐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 장마가 시작된 그날 내 마음에도 사랑이 시작됐다는 걸요.

0: 좋다. 아, 노래 좋네요. 캐스케이즈의 리듬 오브 더 레인이었습니다. 김인석 씨.
1: 네.
0: 어떻게 안영미 씨랑 하던 거하고는 또 다르죠?
1: 또 다른 느낌입니다. 네. 네, 뭔가 감성에 촉촉히 젖는 느낌. 그리고 네,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씨여서 네. 또 사연이 딱 잘 맞았네요.
0: 네. 꽁트 듣고 우리 두댕이들이 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오늘 주제 뭘까요?
1: 오늘의 주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주제 X에게 반했던 순간.
0: 준비 엄청 하는구나 우리 빈 PD가 따단까지. X에게 반했던 순간.
1: 그렇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다들 있긴 있을 텐데.
1: 정말 별거 아닌 순간에도 별거 네. 아닌 포인트에도 반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저희 개그맨들은 특히나 네. 잘 웃어주는 모습에 무너집니다. 웃긴 모습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되려 웃긴 모습을 보면 싫어.
0: 아,
1: 막 나보다 더 웃기려고 하고 막 나서고 막 네 이러면은 꼴보기 싫어요.
0: 네.
1: 그런데 그냥 마냥 웃기만 하는 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0: 저 진짜 잘 웃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1: 저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개그맨들이.
0: 진짜 좋아하는.
1: 네네. 네.
0: 저 저쪽에서 지금 태균이 방송하고 있지만 네, 아니, 태균이 저 제일 좋아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웃어.
1: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
0: 진짜 네. 전 진짜 웃겨서 웃거든요. 그러니까 반하는 여자도 네. 여자도 이렇게 김인석 씨가 얘기하면 네, 네. 웃어주는 그런 여자가 좋아요.
1: 그럼요. 저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막 계속 웃어주고 배시시 웃어주고 이런 모습 보면 막 너무 흔들리고.
0: 아, 제가 네. 몰라서 그런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1: 저는 결혼했고 아이가 둘 있어요.
0: 얼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진짜 반짝반짝한다.
1: 감사합니다.
0: 피부가.
1: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0: 그래서 네. 웃어줘서 반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1: 잘 웃어줘서 그런 모습에. 아니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모습에. 그냥 계속 웃고 있더라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어서. 네.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근데 많이 바뀌더라고요. 결혼하고 살다 보면 지금 11년 정도인데
0: 얼굴 네네네. 표정이
1: 많이 바뀌고 네네네네 웃음을 자꾸 잃게 되고 네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0: 근데 좀 다르긴 하다.
1: 네.
0: 저는 조금 약간 차가운 모습에서 매력을 느껴요. 네. 그냥 이렇게 자기 일 잘하고 그냥 좀 차가운 사람. 네.
1: 자기는 계속 웃으면서 본인은 계속 웃으시면서 상대방은 차갑길 바라는. 이런 양면적인 모습. 아니, 나만 웃을 거예요.
0: 아니, 여태껏 뭐. 끌릴 때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저는 누굴 그렇게 오래 좋아하진 못해요. 네. 그리고 항상 차이는 쪽이고. 네. 처음에는 먼저 누가 절 좋아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네. 차가운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0: 네.
1: 냉정하게 잘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
1: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성 자체가 차가운.
0: 지금 진짜 그냥 가볍게 얘기해 주신 건데. 네. 그렇다.
1: 그러니까요.
0: 저 지금 뭘 너무 느꼈어요. 나 왜 그동안 그걸 생각 못했지?
1: 그러니까 소라 누님은 네. 개그맨 중에서 찾아보세요.
0: 그냥 따뜻하게 웃겨주고
1: 따뜻하게 웃겨주고 그냥 계속 웃고 계시면 되고.
0: 네. 그 점이 있고 차가운 네네. 사람이니까.
1: 네. 개그맨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전형적인 방청객 느낌. 너무 박수 치고 웃고 막 네. 다리 동동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0: 아, 그렇구나.
1: 네, 네.
0: 저 이거 아구나.
1: 적어놔. 적어 주세요.
0: 적어놔야 되겠네. 네, 네.
1: 작가님 프린터로 하나 뽑아 주세요. 네. 가져가시게 이따 가실 때.
0: 우리 여러분들 두댕이들은 어떤지 네. 한번

0: 살짝 읽어볼까요?
1: 네. 예. 8846님. X에 반했던 순간은 비오는 날 길을 걷다가 차도에서 잡아당겨 안쪽으로 옮겨놓고 할 때.
0: 아, 예. 뭔가 정말 보호해주고 위해주는 느낌이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건 많다.
1: 작은 자전거라도 지나가는데 탁.
0: 말없이. 네. 난 그때도 좀 차갑게. 그 와중에 막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그냥 탁 이렇게. 어. 나는 아직도 좋아요. 만화책 주인공을 바라나 봐요. 저는. 이선희님. 나의 엑스와 썸 탔던 추운 겨울. 예뻐 보이려고 미니스커트에 코트 입고 겨울바다를 갔거든요. 네. 썸남이 절 위해서 장갑과 목도리를 준비해왔더라고요.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홀딱 반했었더랬죠. 그땐 추운지도 몰랐어요. 김인석 씨 이렇게 자상한 타입?
1: 이거 뭔지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네. 좀 바리바리 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 아니 여자들이 이런 거에 네. 반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가방에 네. 개나리 부침처럼 네, 네. 넉넉하게 좀 챙겨놔요. 뭐 네. 핫팩도 넣어놓고 뭐도 넣어놓고 안 쓰더라도. 근데 갑자기 추워할 때 제가 딱 꺼내주면 네.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갈 때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좀 장갑, 목도리.
0: 여자친구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지금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1: 많이 만났죠.
0: 인기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상이나 말하시는 그 목소리나 이런 풍채가 여자들이 남자들은
1: 네네 약간 유도 선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풍채하니까
0: 덩치가 있으세요. 네네네. 여자들한테 좀 반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 그러네.
1: 감사합니다.
0: 자 차갑지 않으시죠?
1: 차갑지. 예. 그럼 전 차갑지 않아요.
0: 그럼 전 안 반할 거예요. 하나 더 읽어주세요.
1: 네, 5057님. 저요. 저 남편하고 7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인데요. 제가 소개팅했다는 이야기에 차박 창문에 손댄 채로 누나 어디 가지 마요.
0: 어떡하니?
1: 라고 해서 거기에서 반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저 너무 쉬운 여자인가요?
0: 쉬웠구나 진짜.
1: 그거 한 번에.
0: 아니 근데 어떡하지? 7살 차이 누나 어디 가지 마. 이게 박보검이야 이게 만약에.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결혼. 이거는 그렇다.
1: 너무 좋겠네요. 환갑잔치를 또 젊은 친구가 이렇게 또 준비해주고 먼저 환갑을 맞이하실 테니까 네네네. 너무 좋죠. 알차게 또 준비해줄 거 아니에요?
0: 저는 개그맨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생각 못한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해줄 때 네네. 저렇게 웃긴데 머리가 좋아. 근데 머리 좋아서 웃기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개그맨들. 네.
1: 세상에. 개그맨이랑 너무 잘 맞으시는데.
0: 환갑잔치 때? 어떡해. 나는 진짜 연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1: 아니요. 안 그러면 네. 보통 남편 환갑잔치를 본인이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0: 저 내일 모레 환갑이거든요. 저 58세예요. 진짜.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미니는 공짜. 쭉쭉 보내주세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1: 네. 나이즈의 노래 준비되어 있네요. 러브 119. 듣고 오는 사이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서론이 지금 나오는 분 누구세요? 인기 많을 것 같다는 분 궁금해요. 지금 듣기 시작해서. 5759님 새싹회원이에요.
3: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2: 왜?
3: 되려 실망하실까 봐.
2: 우리 김인석 씨 지금 보이는 라디오 무흐즈 보러 들어오세요. 네. 진짜 잘생겼다.
3: 아, 감사합니다.
2: 내가 김인석 씨 우리 아들이면 잘 키웠다.
3: 우리 아들이.
2: 우리 아들이면 진짜 잘 컸다 싶은 그런 얼굴이에요. 자, 두시의 데이트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에게 기대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네.
2: 1499님 사연 좀.
3: 네. 오랜 옛날 MT를 가서 고스톱을 쳤는데요.
2: 네.
3: 선배 오빠가 크게 났어요.
2: 났어요.
3: 네. 쓰리고에 저는 피박이었는데
2: 네.
3: 제가 가지고 있던 피 9짜리를
2: 네.
3: 10짜리로 옮기면서 아유, 박음 연했네. 그러는데 그 배포를 보고 한눈에 반했었습니다.
2: 1499님 아니 이 정도에
3: 아니 다들 눈 따려고 눈이 시퍼랬는데 어떻게 그런 배포를 네 그럴 수가 있었는지.
2: 노름꾼한테 반하다니 이런
3: 아
2: 이야.
3: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거에 반할 수 있습니다.
2: 아니 그리고
3: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사연만 이렇게 글자로 보고 네. 읽어서 그런데 네. 네. 잘생겼을 거야.
3: 아~
2: 마음에 드는 외모였을 거야. 그러니까
3: 아,
2: 잘생겼다기보다 이 우리 1499님
3: 네, 네.
2: 그
3: 취향.
2: 취향에 맞는 스타일이었겠죠.
3: 네. 아, 결론은 외모인가요? 뭘 해도?
2: 근데 우리 작가가
3: 노름꾼이어도 외모인가요?
2: 아니 봐봐. 우리 작가가 고스톱도 은근 멋진 자세 나온대. 촥 때리는 거.
3: 약간 팔뚝도 굵고
2: 그렇지.
3: 예, 탁탁 치는데 막 혈관도 다 서 있고. 이런 느낌. 예, 팔뚝에.
2: 나 아까 그냥 약간 땡긴다. 어떡하냐?
3: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2: 오승아 님이
3: 네?
2: 저는 벌레 잘 잡는 모습에 반했었어요. 오늘 두대 부댕이들 이 정도 보내는구나. 벌레 잡는 모습에 반했어요? 제가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엑스는 시골 출신이라 확확 잡고 벌레 쫓아내는 모습이 멋있었지요. 이제 진짜 엑스네요. 멋있었지요. 쓰셨네요.
3: 저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2: 네.
3: 살려서 내보내는 모습에
2: 저는 오히려 그쪽에
3: 작은 생명도
2: 네.
3: 진짜 팔인데 똥팔인데도 이렇게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해서 창문 쪽으로 이렇게
2: 저 지금 하나도 안 웃기고

0: 저는 지금 진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 얘기가. 김인석 씨가 이 매력이 있구나. 살려주시는 편이세요?
1: 아니 그 타인이 제 3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도 약간 저럴 수도 있겠구나. 되게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0: 나 지금 김인석 씨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봐야 되겠다. 최성윤 네? 블루문 노래 들으면서 자 나의 X 이야기 여러분께 사연 계속 받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쉬운 모습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FM 94.3

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안영미 씨 듣고 계세요. 우리 안영미 씨 지금 출산 휴가 중이시고요. 다음 주 한 주 푹 쉬시고 그 다음 주에는 돌아오실 거예요. 제가 그 사이에 잠깐 와서.
2: 그 다음 주 아니에요? 아, 좀 더 쉬어요?
1: 더, 아 네네네. 맞다. 또 다른 스페셜 DJ가 있죠. 너무 저만 생각했구나. 어떻게 할 거야. 자, 나의 X이야기 김인석 씨 나와 계시고요.
2: 네네.
1: 예, 김인석 씨 이거 뭐죠? 이거 네. 전완근?
2: 전완근은
1: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2: 팔뚝이요. 팔뚝.
1: 아, 팔뚝. 나는 전완근 이게 아니라 여기가
2: 그렇습니다, 여기서.
1: 너무 운동을 안 해서 나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게 운동해야지 아는 단어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팔 있는 데가 전완근.
2: 네.
1: 그거에 반했다는 여자분이 또 계시네요.
2: 감사합니다. 아, 감독님 괜찮으시면 클로즈업 좀.
1: 네. 잘생겼다 진짜.
2: 네.
1: 아우 궁금해. 보라라서 무슨 이야기 나누는지 너무 궁금해요. 김보람님이 미니로
2: 나간
1: 지금.
2: 사이에
1: 예, 우리 네네. 무슨 얘기했죠? 이거 안 보인 저기
2: 아까 전에 또 요즘 뭐 하고 지내요? 누님이 또 저한테 물어보셔서 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들
1: 네,
2: 또
1: 네.
2: 설명도 좀 드리고
1: 네,
2: 네 제가 누님들한테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도 좀 그랬더니 우리 누님께서 그런 것 같다. 약간 반듯한 이미지와 날티가 공존한다. 너는 그래서 누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라고까지.
1: 제가 네. 날라리 같다 그랬어요.
2: 날티와 반듯함의 네, 두 얼굴. 네네네.
1: 그러면서 네. 제가 그 와이프 네. 부인분께 좀 꼼짝 못하는 타입이시죠?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이게 또 여자 많이 만나보고 결혼해야 이렇게 꼼짝 못하는 타입 되는 건가요?
2: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2: 결혼하시기 전에 네. 여한 없이 놀다 결혼하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1: 저는 그렇게 못해본 일인으로서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인생이 조금 아깝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자기한테 나름 맞는 연애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요.
2: 그럼요. 정답은 네. 없으니까.
1: 네. 네. 자 어떤 사연들 와 있나요?
2: 네 오늘 주제 말씀드릴게요.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인데요.
1: 네.
2: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804님. 썸남이 무릎 꿇고 제 신발에 묻은 흙 닦아줄 때요.
1: 야.
2: 아, 또 저는 네. 의자에 앉아 있었고
1: 네.
2: 상대가 낮은 자세로 따뜻하게 네.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낮은 자세로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두 번이나 빠졌어요. 와.
1: 남자들이
2: 네.
1: 이제 뭐 드라마로는 많이 보지만 이렇게 해주기 쉽지 않은데
2: 네, 그리고 한때 또 알렉스 씨가
1: 네.
2: 발 닦아주는 거.
1: 예전에. 진짜 예전 얘기죠. 네, 네.
2: 그때 그래서 한때
1: 예.
2: 그 조격 열풍이었습니다. 거의 뭐 남자친구들이 닥터피쉬였어요. 여자들 각질 관리를 그렇게들 해주고 뭐.
1: 맞아. 무슨 네. 연애 프로그램이
2: 연애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1: 예, 예.
2: 그때 너무 붐이었잖아요.
1: 근데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2: 너무,
1: 해주시고.
2: 네네네네.
1: 예, 맞아요. 그런 타입이세요.
2: 말 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건 중요해요.
2: 네네.
1: 네.
2: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여도
1: 네.
2: 너 지금 뭐해?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뭐해?
1: 그렇지.
2: 톤 자체를 되게 둥글둥글하게 해주시면
1: 네.
2: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1: 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그 차가운 남자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해보니까 따뜻한 사람이 저한테 네. 편하긴
2: 네.
1: 하겠네요.
2: 네, 네,
1: 네. 네 그래.
2: 네.
1: 신혜경님 사연 읽어주실래요?
2: 인석씨 지금 어깨뽕이 스튜디오 천장에 닿을 듯요. 소라 언니가 칭찬을 너무 해줘서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우쭐해져서
1: 저도 네. 방송 어디 나가면 네. 누가 저 칭찬하고 그럼 부끄러워서 다음에는 또 못 나오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심정이시면 제가 덜 할게요.
2: 아니 영미가 네. 늘 놀렸었거든요.
1: 그래
2: 네, 병약해 보인다. 네
1: 아니,
2: 늘 그랬어 저한테. 저 안 그렇죠 보시면
1: 진짜 약간 구릿빛 피부에
2: 네.
1: 예, 되게 건장한 남자 예.
2: 구릿빛, 이거 봐 야, 부장님도 지금 갸우뚱하셔.
1: 구릿빛 피부 이런 거 하이틴 로맨스 이런 데 나오는 건가요?
2: 저를 윤석이 형이랑 되게 비슷하게 이윤석 형이랑
1: 아니 또 그렇진 않아요.
2: 네,
1: 네. 이윤석 씨는 이윤석 씨 나름대로의 매력이
2: 네.
1: 있지만
2: 네, 네.
1: 예, 저는 또 그런 약간 병약한 타입 네. 얼굴 하얘서 네, 네. 안경 낀 타입도
2: 네, 네.
1: 좋아하거든요.
2: 네, 네, 네.
1: 예. 또 달라요.
2: 다르죠.
1: 네.
2: 하여튼 영미 씨 잘 들어보세요. 예. 계속 듣고 계세요.
1: 박효정님 사연.
2: 네, 바이오로 30년 전 숟가락으로 맥주병을 뽕 하던
1: 네. 네,
2: 동아리 선배를 보고 멋있다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런 술꾼이었더라고요.
1: 아이고.
2: 맨날 동아리 방에 누워있고 말이죠.
1: 어.
2: 남자 보는 눈이 꽝.
1: 여자분들이 의외로 네. 또 남자 보는 눈 없는 분들이 많아요.
2: 아, 그럼요.
1: 네.
2: 이렇게 단편적으로 병 따는 모습만 봐서
1: 술꾼이야, 네. 술꾼.
2: 알고 보니 술꾼, 술주정뱅이. 네.
1: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 자, 이런 사연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또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뭐 하죠?
2: 광고입니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자, 2시의 데이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오래전 네. 기억 하나씩 꺼내고 계신데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 또 소개를 해볼까요?
5: 네, 소개해볼게요.
4: 네.
5: 2010님 공연 동아리에서 만난 전 남친 드럼 치는 모습에 홀딱 반했어요.
4: 아, 이건 뭐 네.
5: 드럼 치는 테토력에 반했네요. 아, 드럼은 약간 근력이랑 좀 약간 연관되잖아요.
4: 아, 그리고 그 칠 때 그 네. 전완근 이런 거 다 보이고요. 네, 그게 전완근이구나.
5: 그러니까요. 네.
4: 그리고 저는 연주를 잘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정점에 달해 있는 분들
5: 그렇죠,
4: 있죠.
5: 그렇죠. 네.
4: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연주자들 중에도.
5: 네네. 네. 심형래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정점에 있는
4: 저는
5: 네네
4: 그러니까 그거 지금 딱 좋은 말씀하셨어요.
5: 네네네.
4: 저는 그런 분들이 멋있어요. 멋있게 느껴져요.
5: 네네네.
4: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세월과 함께한 그런 어떤 그
5: 그렇죠.
4: 정점에 달한 그런 에너지 그런 거를 느껴야 남자를 잘 고른다는 게 그런 네. 거에서 또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5: 맞아요,
4: 거.
5: 맞아요.
4: 네, 그러니까
5: 맞아요.
4: 이렇게 병 따는 거 이런 거에 반한다기보다
5: 그러지 말고 네. 전반적으로 봐라.
4: 그렇죠.
5: 육각형으로
4: 그렇죠.
5: 봐라. 네네.
4: 홈쇼핑 좀 하세요 혹시? 물건 잘 파실
5: 그렇습니다.
4: 거
5: 그렇습니다. 홈쇼핑.
4: 나 오늘 칭찬 그만해. 네.
5: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4: 네.
5: 7417님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 제 뒤에 따라 들어오던 X가 네. 제 신발을 나중에 신기 편하게 돌려놓을 때
4: 그러니까 여자들은
5: 심쿵했어요.
4: 여자들은 이렇게
5: 네.
4: 진짜 자잘한 거에서
5: 맞아요.
4: 그런 모습에서
5: 맞아요. 맞아요.
4: 사랑을 느끼네요.
5: 뭐 물티슈 같은 거나 물수건 같은 거 미리 딱 챙겨주고
4: 네네.
5: 앉자마자
4: 어.
5: 숟가락 젓가락 딱 종이 받쳐갖고 딱 차려주고 이런 거.
4: 저 그 순간 이 순간에 네. 막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생각하면서 네. 그것도 약간 차갑게 말없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야 저는 아직 앵가봐요. 막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해주는 걸 내가 원하지를 않나.
5: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4: 어떤 거?
5: 반찬 같은 거 내가 뭘 많이 먹는지를 보고 떨어질 때쯤 이모한테 이모 콩나물 좀 더 주세요. 이런 거 미리 선제적으로
4: 김인석 씨
5: 네네.
4: 연애 많이 해쇼포 해보셨을 것 같아요.
5: 이런 거 하나는 나의
4: 야,
5: 반하겠죠.
4: 티 엄청나는데요. 김보람님 사연.
5: 노래방에서 소파에 왼팔 올리고 다리 꼬고 고개 흔들며 노래 부를 때 반했어요.
4: 소파에 왼팔 올리고
5: 이상한데,
4: 다리 꼬고
5: 고개를 막 흔들면서
4: 노래 부를 때 반했다고?
5: 어.

0: 나중에 생각해 보니 어. 진짜 꺼드럭도 그런 꺼드럭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어. 그땐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1: 다리가 많이 길었었나 봐요.
0: 아, 이게 사실 나오기 사실 쉽지 않은 동작이고.
1: 그죠?
0: 네네네네. 네. 어, 약간 척추 측만에 안 좋은 자세긴 한데. 네네. 아, 이거를 또 이런 거에 또 빠질 수 있군요.
1: 여러 가지다.
0: 네, 여러 가지.
1: 저 1746님 사연에 네. 약간 공감해요. 읽어봐 주세요.
0: 전 X가 너무 박학다식해서 반했습니다.
1: 네.
0: 정말 똑똑해 보여서 네. 너무 좋았어요.
1: 네.
0: 맛집도 많이 알고 아는 것도 많고 너무 좋았는데
1: 네.
0: 그 많이 아는 것이 다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1: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0: 지금 너무 힘들어요.
1: 네.
0: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1: 네. 뭔지 알 것 같아. 아, 누가 이거는... 그래요?
0: 네?
1: 누가 그래요?
0: 모르겠어요.
1: 저는 누구지? 저희 매니저가 그래요. 저 밖에 앉아있는데
0: 아...
1: 네. 저희 매니저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귀치, 네.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세심해요.
0: 아...
1: 엄청 무슨 얘기를 걱정을 해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짧은 단어 하나로도 막 15분씩 얘기할 수 있어. 뭔지 제가 이거 알 것 같아요. 예.
0: 아는 게 많으니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그러다 맞아요, 보니
1: 맞아요. 네. 아. 야, 이게 귀찮을 수도 있구나.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잔소리. 이거 저 네. 언니 잔소리 아니야, 다영아. 어, 아니다, 아니다.
0: 또 이따 끝나고 또 한참 또 얘기하시는 거야.
1: 어, 어차피,
0: 라디오에 생방 중에.
1: 어차피 우리는 얘기하게 돼 있어. 그리고 3211님
0: 썸 타던 X가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너 내 여자해라. 어머, 그 방역이 하트 뿅뿅이었잖아요. 그땐 참 어렸더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 왜 그렇게 설레었나 싶어요. 이제는 좀 부드러운 고백이 좋습니다.
1: 아, 이 대사가 마음에 들어오기가 이게 웬만큼 잘하는 거 아니면 힘든데.
0: 너 내 여자 해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1: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0: 네. 네. 그리고 약간 상하관계가 있는 것 같은. 마치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네.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네. 또 반하려고 하니 또 이렇게 되네요.
1: 야, 이분은 제가 차가운 남자 좋다는 것처럼 약간 그래도 남자가 좀 눌러주는 타입 좋아하나. 그런가?
0: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네네.
1: 다 타입이 따로
0: 맞아요.
1: 있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615님.
0: 2000년도에 대학 입학하자마자 4대4 미팅을 했었는데요.
1: 네.
0: 노래방에서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를 정말 정경화처럼 부르는데
1: 네.
0: 그 순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X가 부르는 노래 듣는 네. 맛으로 연애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아니, 노래 잘하는 거 너무 부러워요.
1: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0: 여자분이.
1: 0615님 네, 그렇죠. 보내신
0: 분은. 이분은 남자분.
1: 그렇죠.
0: 반한 분은 그 노래를 부른 건 여자분. 그렇죠.
1: 어떠세요? 김인석 씨 파워풀하게 이거 약간 파워풀하게 불러야 되는
0: 죄송한데,
1: 노래거든요.
0: 죄송한데 네. 저는 네. 주인공이 제가 되고 싶어요.
1: 저는 노래 못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저도.
0: 아, 진짜.
1: 제가 뭐 하나 잘하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그러니까.
1: 네. 노래 이렇게 못하면 너무 귀여워.
0: 아, 노래를 잘하시면 또 그러네요.
1: 그래도 어쨌건.
0: 그러니까. 네, 네. 아, 제가 또 너무 웃긴 여자 경계하는 거랑 똑같네요.
1: 너무 웃긴 여자 괜찮으세요?
0: 너무 웃긴 여자, 여자 부담스러워. 네.
1: 제가 느끼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네.
0: 사실 네. 개그적으로 봤을 때 네. 똑같은 웃긴 행동을 했을 때
1: 네.
0: 여자가 더 유리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제가 만약에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다.
1: 네.
0: 뭐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했을 때 여자분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거 너무 강력하거든요.
1: 약간 부끄럽다.
0: 그렇죠.
1: 네. 근데 안영희 씨는 괜찮아. 그게 어울리는 여자 그래, 개그맨들이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1: 조혜련이나
0: 네, 아, 그렇죠.
1: 혜련아 보고 싶어. 어, 이게 잘해.
0: 네.
1: 이수지 씨도 그렇고.
0: 맞아요, 맞아요.
1: 진짜 잘하는 타입들이 있어요.
0: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웃기고 싶기 때문에 너무 많이 웃긴 여자분은 멀리 합니다.
1: 그래도 전, 우리, 네. 그렇구나.
0: 네.
1: 나에게로의 초대 정경화 씨 버전으로 한번.
0: 듣나요?
1: 네, 듣나요? 듣나요?

0: 아, 또 코너가 이래서 네. 이렇게 또 옛날 노래 듣게 네, 되네요. 네, 네.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였습니다. 네. 김인석 씨와 함께 나의 X 이야기,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 사연 받고 있어요.
1: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5079님. 네. 저는 오이를 못 먹는데요. 식당에 가면 제 그릇에 있는 오이를 먼저 가져가주는 모습 보고 반했습니다.
0: 봐요. 김인석 씨, 여자들은 이렇게... 작은 자상한 모습. 예. 요거는 김인석 씨도 이 정도는 다 해봤을
1: 거. 아, 할 수 있죠. 요건 네, 할 수 있죠.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김밥에 오이 빼주죠. 젓가락으로 잘한다. 젓가락으로 꾹 눌러갖고. 네, 네.
0: 이러기 쉽지 않은데. 유현일 씨.
1: 네. 우리 남편은 날아다니는 파리 낚아채서 바닥에 던져 기절시켜 잡는데 그 모습 막 봤어. 이거 뭔지 알아? 손으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시는 거.
0: 나, 야, 이거에 반하는 분들이 있구나.
1: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0: 이게 주로 아. 아빠들이 해주는 진기 명기예요.
1: 그렇죠.
0: 네. 이거 아. 하실 수 있으세요?
1: 어. 해야 된다면 하겠죠. 저도 이거는
0: 김인석 씨가 네. 여러 가지가 다 되는 남자구나. 신은주님 사연.
1: 아, 음악 다방 안 커다란 스피커 앞에 앉아서 뻐끔.

0: 볶음 담배를 피우며
1: 이게 언제 얘기야?
0: 연기로 동그란 도넛을 만드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1: 이렇게?
0: 아 그게 뭐라고? 아이고 그렇게 멋져 보였던 건지. 아이고 지금은 담배 들기만 해도 꼴보기 싫어.
1: 아이고
0: 씩 웃으면 이빨이 약간 옐로우. 아니, 너무 오래 피셔서.
1: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엑스 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헤어진 그렇죠. 남자친구 얘기하는 네. 건데 지금은 담배 들기만 해도 꼴보기 싫어요 그랬는데 이거 지금의 남자친구 네. 얘기하는 거겠죠?
0: 옛날엔 남자친구 지금은 남편 뭐 이렇게 아, 되셨을 뭐, 수도 있죠.
1: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럴 수 0098님 사연. 네.
0: 전 남친 현 남편인 제 짝지에게 반했던 순간은요. 네. 20년 전 부산 황령산으로 야경 보러 간 겨울이었어요. 패딩을 똑바로 안 입고 앞쪽으로 양팔만 끼우고 서 있길래 네. 그거 안 입을 거면 놔줘 했더니 네. 데워서 주려고 했지 하면서 건네주는데
1: 저 지금 볼펜 놨어요.
2: 심장이
0: 아 멋있다.
1: 아이 좋다.
0: 좋다.
1: 따뜻한 남자 좋구나.
0: 한겨울에 네. 패딩을 벗어줄 수 있다는 건 이건 뭐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1: 아니 근데 왜 여자분들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세요?
0: 남자분들 없어요?
1: 남자분들 여자한테 네네. 안 바라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뭐뭐 하는 거야? 없어요?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거죠.
0: 어, 그렇죠. 그렇죠.
1: 왜 이러는 네네. 거야 나? 티내지 말라는 거야. 김다현님 사연.
0: 네, 나 X. 첫 만남에 카페에서 밥집 이동하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1: 네.
0: 그때 편의점으로 고민 없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전속력으로 우산을 사와서 씌워줬어요.
1: 저 이것도 좋아요. 아... 실행력 좋은 남자들 바로, 있잖아요. 바로 해주는 거.
0: 융통성 있는 사람.
1: 네, 근데 여기 말 없이.
0: 그냥 내가 막... 지금 사올게 가서 이거 비 맞고 가서 편의점 가서 우산 사올게 이런 거 말고.
1: 없어 보이잖아. 벌써 없어 보이잖아.
0: 이렇게 말하면 안 돼.
1: 안 돼 안 돼.
0: 그냥 무작정 뛰세요.
1: 좋다 멋있다. 네. 잘 뛰어야 돼. 팔 양쪽으로 랄랄라 이렇게. 이건 아니야.
0: 안 돼.
1: 이건 아니야.
0: 안 돼.
1: 아니다.
0: 네.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뛰면 안 돼.
1: 그건 아니야.
0: 네네 멋있게 뛰어야 돼요. 네네네.
1: 오은성님.
0: 제가 혼자 자취할 때 집 앞 식당에 자주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분이 네. 유독 저한테만 달걀 후라이를 해주더라고요.
1: 이거는
0: 저는 저만을 위해 달걀 후라이를 하는 그 모습이 참 고맙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1: 아 남자들은 또 자기 그렇죠. 역시 남자들도 챙겨주는 여자한테
0: 특히나 먹는 거
1: 그게 또 네, 예, 네. 그럴 수
0: 후라이
1: 있을 것
0: 플라팅.
1: 같아요. 네 요리 좀 하세요.
0: 아 요리 좋아합니다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 2회 탈락. 결국 못 탔어요.
1: 아니 그래도
0: 그래도 그 도전 정신. 계속 그러니까. 트라이했던 거. 아, 네네네네. 그래.
1: 제가 보고 있는 게 맞군요. 네. 제가 김인석 씨 얘기하면서 계속 네. 김인석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지금 느껴보고 있거든요. 네네. 진짜 자질구레하게 뭔가
0: 자질구레하게
1: 네. 뭔가를 네. 많이 하실 줄 아는 네. 분인 것 같아요.
0: 잔잔바리가 많은 남자.
1: 또?
0: 네, 성지연님. 제 남편은 제가 남편 친구들 앞에서 제가 순댓국 완뚝하는 거 보고 네. 이 여자다 했대요.
1: 이런 것도?
0: 네.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제 뚝배기를 들어서 머리에 털어 보여줬었어요.
1: 저는 이런 여자분들 좋아해요.
0: 털털한 분.
1: 제가 좀 이렇지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못해요. 좀 제가 소극적인 게 있어서 마음은 이런데 네. 그래서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자친구들 좋아하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0: 아니 남자들도 그런 여자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의 매력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뭔가 잘 해내는 여자.
1: 제가 그거가 좀 약한데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래 혼자 힘으로 뭔가
0: 그러니까
1: 하는.
0: 뭔가 이 여자를 밖에 내놓으면 불안해지는 여자가 있고,
1: 네네.
0: 이 여자가 어디를 나가서 일한다고 나갔을 때, 든든하고 뭐 안심되는 여자가 있는데,
1: 네.
0: 안심되는 여자들한테서 조금 매력을 느끼기도 하죠 남자들이.
1: 노력해야 되겠다.
0: 네.
1: 그렇구나. 저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제 일을 제가 잘 해내려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노래 이런 거 말고
0: 네네네네.
1: 그러려는 편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믿음직한 사람이 되자 막 이렇게 네. 항상 네. 생각하거든요. 저 네. 저 오늘 어때 보이나?
0: 아 그러니까 요런 그리고
1: 나쁜 얘기 하셔도 돼요.
0: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고 요렇게 저는 누님을 보면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1: 네.
0: 뭔가 스스로를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1: 네.
0: 뭔가 내가 요런 부분은 바꾸고 싶어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못하거든요 일반적인 분들이.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근데
0: 그래서
1: 매일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잘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0: 그리고 아까 전에도 개그맨이랑 잘 맞게

0: 네,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적어갈게요. 이런 것들 개선해 나가려는 이런 뭐, 나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1: 저는 잘했다는 네. 얘기보다 네. 언니 이거 오늘 원고 하실 때 이거 네. 뭐 틀렸어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하세요라고 네. 고쳐주는 걸 더 좋아해요.
0: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1: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그게 더 좋아요. 저는 오히려.
0: 저는 누님은 해가 갈수록 나이를 드실수록 네.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다. 되려는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면 이런 개선의 여지.
1: 너무 좋아. 나는 네. 이런 어머 제가 바라는 말을 지금 네. 딱 얘기해 주셨어요. 네. 사람이 완성이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좋아지려고 점점, 노력하는 거죠.
0: 그러니까 내년에 누님을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누님은.
1: 제 노래 가사 중에 네. 궁극의 멋을 바랄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네네네. 전 정말 궁극의 멋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국에는.
0: 저도 사실은 그게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과 안녕할 때 진짜 그때 막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아닌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되려 네. 젊었을 때 반짝반짝 거렸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점점 가면 갈수록.
1: 아니 우리 김인석 씨가 날티가 나면서도 생각이 엄청 깊으면서도 세련되면서도 약간 약간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네. 다 있는 네. 그런 남자 네. 벌써 결혼했으니 이건 네네. 어떻게 해야지.
0: 윤미영 님이 또 문자 주셨네요. 네. 인석이 회사 생활 잘하네. 상사한테. 저는 소라 누님을 상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0: 네네. 연예계 상사.
1: 좋다 좋다. 네네. 노래 신청 들어온 거 좀 아 이거 신청곡 아닌가요? 네. 이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정엽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다 들어와 계세요. 안영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김밥 드셨는지 미역국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듣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광고까지 들었고요. 나의 X 이야기,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 김인석 씨,
6: 네.
5: 오늘 최고의 사연
6: 두 분 뽑았거든요.
5: 네.
6: 아, 한 분은요.
5: 네.
6: 누나 어디 가지 마요. 여러분,
5: 이거 제가 한 표 던졌어요.
6: 그러니까요, 약간 심쿵 포인트가 있었다.
5: 그랬어요.
6: 그리고 두 분 또 잘 되셨습니까?
5: 결혼하셨으니까. 네. 네.
6: 그리고 또 한 분은,
5: 네.
6: 아유, 박은 면했네.
5: 요 사연이, 요 사연 좀 다시 올려주세요. 박은 면했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 네네. 네.
5: 1499님이 네. 오랜 옛날 MT 가서 고스톱 쳤는데 선배 오빠가 크게 났어요. 3고에 저는 피박이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피 9짜리를 10짜리로 옮기면서 박은 변했네 그러는데 그 배포 보고 한눈에 반했었죠. 다들 돈 따려고 눈이 시퍼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6: 하셨어요. 네. 추후에 또 문자를 주셨는데 진짜 네. 잘생기셨었고 전완근도
5: 있었어?
6: 있었다고.
5: 남자가 전완근 있어야 전완근 중요합니다.
6: 네네.
5: 아, 그렇구나.
6: 배포와 전완근 네. 더블 액션으로 또 반하게 됐다.
5: 그러면 우리 네. 5057님한테는 네. 누나 어디 가지 마요. 네. 예, 이분한테는 원두 커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6: 네네.
5: 1499님한테는
6: 네. 1499님에게는 또 저희가 베이글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5: 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라면서
6: 네.
5: 네 양혜영님이 네. 인성님 근데 오늘 진짜 잘생겨 보여요. 아니 보세요. 인성님 보세요.
6: 그렇습니다.
5: 제가 네네. 그냥 괜히 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괜히 칭찬하진 않아요.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6: 네.
5: 실제 보이는 모습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6: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5: 영미야.
6: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 얼굴이 피잖아. 영미야. 아니. 네가 그렇게 홀대하니까 오빠가 이렇게 쭈구리가 됐고. 화분도 꽃도 계속 칭찬해주면 꽃이 활짝 핀대요.
5: 그건 맞아요.
6: 네.
5: 그러니까요.
6: 네,
5: 김강수님도 김인석의 힐링 부대 오늘 돈 내고 가시라고.
6: 그렇습니다. 얼마죠 오늘? 오늘 요 두 시간 얼마였죠?
5: 저는 그냥 김인석 씨 전완근하고 얼굴 본 것만으로도 58세 잘생긴 남자 자주 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여기 오니까 보는 거지. 오늘 어떠셨어요?
6: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5: 네.
6: 누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호흡 맞춰보는 게 정말 이게 저한테는
5: 이게 또 언제 될지
6: 네,
5: 모르겠네요.
6: 맞아요.
5: 예,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는구나.
6: 맞아요.
5: 예, 그래요. 네,
6: 너무 저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5: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자, 그때까지 우리 김인석 씨와는 네. 잠시 안녕하며
6: 네.
5: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6: 네,
5: 김인석
6: 감사합니다.
5: 씨. 네. 테이트 맨레이 그리고 칼리드의 워킹.

케이트 맥레이 칼리드의 노래 워킹이었습니다. 사토 에미코님은 우리나라 분인가요? 어? 일본 문자 보내신 분이?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니로 듣는 사토 에미코님? 다음 주에도 소라언니랑 인성님의 나의 엑스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쓰셨어요. 오, 이야. 제가 잘해볼게요. 진짜 여러분이 들으시는구나. 노용식님.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나의 엑스 이야기 아까 그 어떤 포인트에서 반한다? 그거 요약하자면 네. 요약하자면 그래서 반하는 포인트는 센스, 재치, 유머, 박력, 전환근으로 정리되는군요. 배워갑니다. 노용식님. 이거 전환근 요거 배우기만 해가지고 되는 건가요? 전환근이? 요거는 조금 이렇게 하셔야. 김지윤님 이렇게 밝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요즘 운전하면서 이소라님 새 노래만 듣게 되네요 하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끄부끄 감사감사. 5863님 소라 누나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제는 원주에서 강원 고성 갔다가 오늘은 아침에 원주에서 양평 찍고 포천 갔다가 이제 집이 있는 전주로 내려가요.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재진아 안전운전해 해주세요 하셨네요. 저 전주 참 좋아하는데 거기 너무 아름다워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좋고요. 재진님 안전운전 네. 라디오 계속 틀고 가세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조금 있으면 또 상순 DJ가 엄청 좋은 노래 들려드리거든요. 진짜 한 곡에 빠짐도 없이 다 너무 좋아요. 저도 가면서 듣고요. 보자. 윤수 오늘도 왔어. 누나 저는 방송에서 물건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튜디오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덜 떨리길 그리고 많이 많이 팔리면 좋겠네요. 뭐예요? 윤수 홈쇼핑 하나? 뭐죠? 뭔지 모르겠다. 어쨌건 오늘 하는 일 잘하고 에이구 매일매일 출첵하는구나. 고마워요. 5278 소라노님 저는 김해여고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아이고 힘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3 학생들과 함께 라면

따뜻한 봉지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이런 선생님이란 뭐 학생들과 함께 이런 마음, 네, 세상에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옥상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5278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김혜여고 생명과학 선생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에휴, 아까 제가 우리 라디오 국장님 들어왔다고 딸랑딸랑 그러고 막 또 장난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FM 라디오 국장님이 저 음악도시 할 때 저희 PD셨어요. 남태정 PD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얘기하고 옛날 노래 제가 또 음악도시 할 때 많이 틀던 옥상 달빛 노래 듣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또 까불까불 할 수 있는 게 그때 우리 PD님이셨어서 우리 지금 국장님이 그랬는데 지금 또 어디 급하게 또 어디 가셔서 볼일 보고 계시겠죠? 딸랑딸랑 사랑합니다 국장님. 에이, 제가 제일 좋아하던 PD님이셨어요. 음악도시 할 때. 6816 소라언니 첫날 첫 곡으로 데이트 노래 나오던 때부터 문자하고 싶었는데 회사라 눈치만 보다 이제서야 보내요. 언니 목소리 얼마나 반갑던지. 저는 음도 꼭 챙겨 듣던 1인이었어요. 문자 못 보내도 계속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문자로 답장 드렸거든요. 두 번. 예, 내용 바꿔서 두 번 문자로 답장 드려서 오늘 문자가 많이 왔어요. 1200개 넘게 왔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1201번째 문자. 소라 언니, 오늘도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희영아 화이팅! 하셨던데. 희영아 화이팅!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늘 뭐 하는데 마지막까지 뭐 일? 뭐 어떤 일 하세요? 그래 그거 다 잘 해놓고 다 잘 정리하고 잘 하고 집에 가셔서 깨끗하게 씻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좀 보다가 잠 잘 들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화이팅. 자, 한시연님, 소라 언니, 고요한 교실에서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벌써 설레고 행복한 금요일이에요. 언니 덕분입니다. 옆에서 함께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느낌인 언니 라디오. 수고했어 오늘도는 저도 가끔 하교하는 길에 틀어주던 완소곡이에요. 그쵸? 지금 밖에 좀 더워서 이 노래는 또 글쎄 잘 어울렸는지 모르겠다. 이 안은 좀 시원해서요. 듣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가사가 워낙 좋아서 따뜻한 노래는 어느 계절이건 좋은 것 같아요. 1018님, 소라 누나 라디오 진행하는 거 녹음해놨다가 겨울에 히터 대신 틀어야겠네요. 아이고, 그 정도예요? 진행이며 목소리 톤이며 선곡이며 너무 따뜻해요. 선곡은 여러분하고 우리 김빛나 PD가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꾸며주시는 2시의 데이트, 우리 두댕이들의 몫이에요. 4098님, 라디오를 십몇 년 만에 듣는데 너무 아는 목소리가 나와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이소라님의 웃음소리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4098님 하이파이브 한번 해요. 고마워요. 이번에는 좀 살짝 시원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방탄소년단 진 노래예요. The Astronaut.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 잠시 DJ로 온 이소라입니다. 우리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제가 소개할게요.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IS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와 함께합니다. 저희 광고 많이 주세요. 네, 제가 예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완벽한 하루 상순 DJ와 함께하세요. 저 어제 상순 DJ 보면은 자랑하려고 상순 DJ 완벽한 하루에서 만든 티셔츠 입고 왔었거든요. 네, 못 보여드렸네. 아유, 어제 다 예쁘다고 막 소문 났었는데 제 동생한테 이거 5장만 주문해줘 막 그랬거든요. 그 앞에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림들 다 들어있더라고. 강아지, 초콜릿, 뭐 해, 무슨 뭐 마이크, 이게 나무, 화초, 막 별거 다 있어서 너무 예뻤어.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오셔서 보세요. 어떤 티셔츠인지 아직 못 보신 분들. 보자. 여기 0659님이 오늘 별거 아닌 일에 짜증이 너무 났었는데

네, 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시니 화가 가라앉아요. 남은 하루는 즐겁게 보내볼래요. 제 이름은 초롱이에요. 에휴, 초롱이. 고마워요. 언니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해서 여러분이 더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냥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서 오늘 열심히 했어요. 화이팅, 초롱이. 최성아님. 이번 주 비도 많이 왔는데 빗길을 뚫고 출근해서 즐거움을 준 언니. 벌써 한 주가 지나 주말이 코앞이네요. 주말 잘 보내요, 언니. 언니 주말도 여기서 보낼 건데? 언니 생방송 DJ예요. 내일 엄청 더울 거래요. 막 37도 넘고 막 그런 것도 많대요. 조금이라도 덜 더우시게 제가 내일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드릴 거예요. 그자, 시간이, 아이고, 40초 정도 남았네. 예쁜 음악 하나 좀 깔아주세요. 인사드리면서 끝내야 되겠네요.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의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토종
4: 순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5: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4: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5: 언제 바뀌지? 위험해!
4: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5: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4: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5: 뭐 하는 거야?
4: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5: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4: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해 발견 성슬입니다.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구워주는 고기나 만두. 이상하게 집에서 요리해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 비밀은 조리법이 아니라 이쑤시개로 딱 한 입만 맛보는 감질나는 양에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커다란 접시에 가득 담아 질리도록 먹으면 처음에 강렬했던 감동이 금세 무뎌지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일상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도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소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마트 시식 코너의 한 입처럼 소소하고 가볍게 하루를 즐기는 재미가 필요할 때가 있죠. 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시식 코너 한 입처럼 가볍고 맛깔나는 음악과 이야기들로 채워보겠습니다.

0: 오늘 샤이닝 애플스님과 통했군요. 멜린다 칼라의 Heaven is Place on Earth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북바이님 말씀처럼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변덕이 심하고 불금 되시고 주말 잘들 보내세요 하셨어요. 금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과 자세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그래요. 낙화님 좀 금요일이니까 좀 경쾌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마트 가시면 여러분 시식 많이 하세요? 시식 코너. 귀찮아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줄 서기 번거로워서 예, 지나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줄을 다 기다렸다 꼭 맛을 보고야 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보면 왜 한 입을 먹고 바로 카트에 담으시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계속 이제 여러 번을 막 몇 점을 이렇게 드시다가 아니 그냥 그런데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다. 한 입을 먹었을 때 어머 너무 맛있는데? 하면 이제 바로 담는 거고 계속 먹으면 이제 그 어떤 감동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신지. 네. 아치님께서 냉동만두 비닐봉지에 칼로 십자 모양으로 구멍 내고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후에 꺼내 먹었던 군대 시절 PX만두 진짜 맛있었는데 저녁하고 그렇게 먹으니까 영 그 맛이 안 나더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행도 누구랑 가느냐. 같은 장소인데 누구랑 그때 날씨는 어땠는지 그날의 뭐 기온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것처럼 아치님 말씀대로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양이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먹었느냐도 참 중요하죠. 어디에서 먹었느냐. 내가 어떤 상태에서 먹었느냐. 자 이번 주말 여러분 어떤 환경에 계시든 즐거우시기를 바라며 오후에 발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2시간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mbc.co.kr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오셔서 이렇게 두루두루 구경도 해보시고 또 저희 라디오창 오후에 발견 찾아주시면 선곡표방 또 자유게시판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 오시면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이는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스튜디오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셔서 구경하시고 예, 조댓구알 좀 많이 눌러주시고 채팅창도 좀 참여해주시고 활발하게 예, 함께해주시면 저희가 참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유튜브창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2시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중간에 퀴즈를 좀 준비해뒀습니다. 가볍게 퀴즈와 사연과 신청곡들 만나보면서 오늘 2시간 또 보송보송하게 예,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2시간으로 채워가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가족분들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죠.
1: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5: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7: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8: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7: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나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5: 와인 비니거
4: 굿,
5: 레드 와인 비니거
4: 페럴,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4: 페르디.
3: 리세나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2: 카사베르디.
1: 발효식초 광고.

아, 나카님 커피 받으셨어요? 네, 저희가 또 보내드린 선물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인증샷 남겨주시는 분들, 네,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나카님 이렇게 주변에 좀 나누시면서 또 홍보도 부탁드려요. 와, 오늘은 까망님 혹시 이 시간이 출근 시간이신 거예요? 야, 진짜. 근데 저도 좀 요즘 일찍 일어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시간은 좀 무리다. 6시도 되기 전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며 그것도 거기에 우회발견이 함께하네요. 감사합니다. 질리지 않으시도록, 예, 질리시지 않도록 항상 새롭게 찾아뵐게요. 까망이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 오바리님께서 아 오늘 간발의 차로 까망님께서 1등을 찍어주셨거든요. 대전 오바리님 오늘도 역시 아, 무난 인사 감사합니다. 탱크님께서도 아침 출근길 많은 비와 안개도 있어서 안전운행하며 출근했습니다. 우리 오바리들도 평소보다 더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과 함께 힘차게 문자창을 열어주셨고요. 짱짱님 그쵸 어쩌다 보니 금요일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될걸요. 우리는 주말까지 또 힘을 내야 한다. 파이팅! 혹시 주말 출근하세요? 가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안 해요. 오랜만에 안에서 자, 자랑 좀 해봤고요. 자, 사로비아님 오셨습니다. 아, 요즘 또 축구 경기 때문에 밤잠을 아직도 좀 설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로비아님 오늘 하루 피곤 날리실 수 있도록 우회발견 함께해 주시고요. 하하호호님도 채팅창을 항상 일찍 열어주시죠. 고맙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아치님 저 좋은 데 가신 줄 알았잖아요. 배 아플 뻔했잖아요. 다다음 주 어디 계획 있으신가요? 휴가? 아, 어제 도파민 터졌던 연프 2부 오늘 가느냐. 아니 어제 너무 지쳐서 오늘 좀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추억 속에 매일 빠지시면 질린다. 다음에는 한 두 번째 사랑 정도 가볼까요? 골드마운틴님께서는 리디 요즘 저는 퇴근하면서 하늘을 찍어요. 예쁜 구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시며 퇴근길? 오늘 일찍 퇴근하신 거예요? 2시인데? 4.5일째 하시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개구쟁이 악마님 오늘 불금인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몸이 처지고 기분이 다운되죠? 아 사소한 거에 짜증도 나고 모발 시작하면 좀 나아질까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어떠십니까? 상태 남겨주십시오. 오바. 아니 달콤설탕님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하다. 주말에 식구들이랑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수박을 넣다가 손이 미끄러지셨대요. 수박을 바닥에 떨어뜨려 여기저기 튀고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한 방울도 잘 찾아서 닦아내야 끈적댐이 없다. 근데 절반은 살렸고 한 3분의 2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예, 깨끗하게 잘 닦으셨죠?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레드벨벳 빨간맛.

아, 그럴 리가요. 3시 넘는 출석은 무효인가요? 그럴 리가요, 오드러니. 제가 이제 유튜브 창과 문자 창을 오가며 여러분 이제 이 뭐 닉네임을 불러드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안 했나요? 그래도 이제 중간 중간 사연이 많이 나간 분들은 이렇게 제 조절 그랬나요? 우드로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파이팅. 1시 30분 아니요 24시간 열려있어요. 전 약간 자정 넘어 새벽 일찍 약간 여기에 좀 감동 포인트 있는 것 같다. 리센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피자의 프리티걸 리센드가 리메이크한 버전이 새로 발매가 됐죠. 오늘 0974번님께서 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좀 시원해지셨나요, 길냥 집사님? 동해 오늘 33도예요. 너무 덥습니다. 지금 동해 지역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강원도에서는 동해 평지, 삼척 평지, 강릉 평지도 예, 아주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굳이 33도가 안 되더라도 뭐 습도나 어떤 여러 체감 온도에 따라서 이 폭염 특보가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30도도 안 되는데 막 해도 예, 더울 수가 있다, 여러분. 강릉도 굉장히 습해요. 예, 심지어 바람 불어요. 이렇게 습한데 그 힘든 마음 아시죠, 여러분? 예. 보송보송하게 이겨내야 된다, 우리. 약간 오늘 문자창의 흐름이 조금 다들 지치신 것 같아요. 날씨 영향이 좀 있는지. 힘을 좀 내보자고요, 우리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힘 좀 내보자고요. 쿤팡님, 괜찮으세요? 근데 약간 마음이 좀 놓여요. 네, 어제 오늘 계속 요양 중이라고 하셔서 그냥 좀 마음이 놓입니다. 사실 병원도 좋지만 내 집이 제일 편하죠. 오늘은 애들 할머니 집으로 하원합니다. 내일 와요. 이 크크크는... 여기까지만 네. 푹 쉬십시오. 맞아요. 엄마 복서님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잘 오셨고요. 네, 여기서 좀 쉬어가세요. 시원하게. 아, 1973번이 오늘 오전에 비가 잠시 그쳐서 더 안 오겠지 하고 러닝하며 나갔다가 대차게 다 맞고 시원하게 뛰었습니다. 아, 또 언제 그렇게 비 맞고 뛰어보겠냐며 열심히 달리셨다는 1973번님. 근데 좀 꿉꿉하지 않으셨을까? 예, 살짝 걱정이 됩니다만 예. 이에 날이 더워도 일단 쫄딱 젖으면 예, 잘 말리시고 씻으셔야 합니다.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에어컨 막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 건강한 금요일을 보내고 계시군요. 우드러님 아주 대쪽같이 새벽 출석은 안 한다라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 0423번님 오셨는데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진짜 그때 시급이요? 와, 그 아이스크림 다양하게 파는 그 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시급이 1,800원? 1,800원이요? 와, 그런 시절에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하셨. 이게 그 최저임금이 없을 때였나요? 와, 세상에나 진짜 너무했다. 예, 어쨌건 1,800원일 때 마트 행사는 하루 1급이 7만 원. 진짜 꿀알바였어요 하시며 그때를 추억해 주셨습니다. 그 대형마트 오늘 시식코너 이야기를 하다가 요 생각이 또 나셨나 봐요. 힘들지만 또 예, 재밌는 게 예, 그런 거죠. 0423번님 말씀도 주셨고요. 오늘 어머 반갑습니다. 샤이 애청자라고 밝혀주신 샤이 애청자시니까 번호도 밝히지 않을게요. 네. 아, 요 정도 센스 괜찮았어요? 샤이 애청자 너무 귀여우시다. 아이 픽업하며 연락 남겨요. 너무 행복한 금요일. 남편이 그 입원 중이시군요. 남편분이 온전히 두 아이와 함께할 주말이 더 기대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겨울왕국 OST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와 함께할 주말이 기대된다 뒤에 보더니 말줄임표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샤이 애청자분 너무 환영하고요. 예. 샤이 하실 수 있지. 예, 있어요. 이제 조금씩 한두 마디 이렇게 남기시다 보면 금방 가까워지실 거예요.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지치지 마시고 재미나게 보내시고 또 남편분도 빠른 쾌유를 같이 빌겠습니다. 노래는 잠시 후에 예. 전해드릴게요. 우리 샤이 애청자님의 얼마나 용기 내서 지금 신청곡까지 주신 건데 이건 꼭 전해드려야죠. 오늘 예, 라리꼬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일당이요? 동희동희님? 하루 일당이 3,300원? 하루 종일 일하시고요? 와,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진짜 지금 너무 살기 좋은 곳 아닙니까? 대한민국? 아니, 어제 그 무슨 영상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식당에서 벨 누르면 금방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와주시는 이런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엘리베이터 취소 버튼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누르면 취소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대한민국 진짜 살기 좋은 곳이다. 뭐 이런 얘기가 얼핏 지나가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세상 많이 좋아졌죠. 데이브레이크입니다. Urban Lifestyle.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하얗게 듣고 계실 신청자분의 모습이 그려진다. 아, 그 저기 부끄러우니까 좀 내비둬요. Let it go. 아, Let it go만 부를 수 있는 이디나 멘젤의 노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샤이 청취자분 오늘 처음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도 오늘은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도 비밀, 그냥 샤이 청취자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용기 내어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용기 내서 남겨준 신청곡 이거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 우리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자주 만나요 우리. 네. 1060번님께서 여러분 주말이 코앞인데요. 지난 봄에 결혼한 우리 딸과 사위가 여름휴가로 온대요. 반갑지만 음식을 뭘 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오바리들 좀 알려주실래요? 하셨어요. 며칠 같이 묵으실 예정일까요? 시간을 함께 보내실. 일단은 글쎄요. 첫 끼는 씨암탕을 한 마리. 굉장히 진부하고 좀 전통적이지만 가야죠. 그래도 또 첫 방문은 아닐까? 첫 방문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일단 여름휴가. 사위분이 오시면 일단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름이니까 보양식으로 한번 해신탕 쪽으로 한번 씨암탕 넣은 해신탕 쪽으로 한번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약간 그 어머님 장모님의 어떤 이 손맛이 느껴지는 반

0: 반찬들로 가득한 집밥으로 한 상이 딱 차려지면 이 사위분이 상당히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 정도? 아, 역시. 역시. 준비하셨군요. 씨암탉. 예, 1060번님. 벌써부터 너무 막 이렇게 설레시는 게 보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3430번님은 함께 살던 아들이 독립했어요. 내일 아드님 이제 이사할 집을 청소해주러 가신다고 합니다. 아우, 하루 종일 정리할 것 같아서 벌써 힘들어요. 그지? 아니까. 가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그림이 그려지니까. 지치지 마시고, 예, 우리 또 아드님을 위해서 엄마가 시간을 낸다, 이렇게 좀 생색도 내시고, 기분 좋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오, 와, 좋겠다. 송길이 농부님, 오늘, 채소 농사 짓는 농가들 초복맞이 미리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총무예요. 먹고 싶은, 그지? 이제 그 장소를 정하는 분의 그 장소를 정하는 분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된다. 민물장어집. 아, 좋다. 예. 아, 이 계절에 아주 좋은 보양식입니다. 예약했어요. 퇴근길 레디 고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많이 드십시오. 예. 그죠? 이제 또 회비로 먹는 거니까 눈치 보지 말고 서로 예. 많이 권하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정집사님은 내일 새벽 시장까지 러닝하고 장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발목을 살짝 삐었습니다. 라고. 운동하다 삐셨을까요? 아니면 이제 작업하시다가? 그렇군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좀 쉬셔야죠, 뭐. 아내분은 좀 쉬시고 우리 정집사님만 슬쩍 다녀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병원도 또 같이 가주셔도 좋을 것 같고 주말 계획에 약간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마드님 오셨어요. 오늘 점심 먹고 카페 갔는데요. 아, 새끼 고양이들한테 완전 심장어택 당했습니다. 저 동물을 못 만져서. 오, 무서우세요? 노마드님? 못 만져서 편의점에서 추르를 사서는 그걸 이제 먹여주는 동료 구경만 했는데요. 아, 진짜 어린 생명체들은 뭐든 다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우면 답도 없다는데.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고마워요, 언니. 감사해요. 예.
0: 네. 하, 너무 귀엽다, 진짜. 참. 진짜 너무. 예, 보고서 이게 약간 그 미간 찡그려지면서 이게 너무 이쁘다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근데 이게 막 보시면 막 손이 가지 않나? 무서워. 의외의 또 모습이 있으시구나 노마드님.
1: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예, 다니엘 파우터 배드데이입니다.

0: 아,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 맞춤형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예.
0: 눈눈한나님 오셨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3개월 만에 뼈말라가 돼 있으신 거예요. 놀랍고도 부럽기도 했습니다. 진심 손붙잡고 여쭤보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고 왔어요. 궁금하지만 운동이나 열심히 하자며 돌아온 나 자신 칭찬합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신청해요. 아, 좀 재밌지 않아요? 그 건강 때문에 우리 누나님도 이제 병원을 가셨을 텐데, 예. 네. 근데 선생님께서 완전 살을 쭉 빼셨어. 저라면 물어봤어요. 선생님, 뭐 하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다음번을 한번 노려볼까요? 네. 약간 좀 주기적으로 가시는 느낌? 할 수 있다. 최성곤, 네가 좋아.

0: 최성곤 네가 좋아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제 막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과 식이요법 외에도 되게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용기만 있으면 용기만 있으면 이렇게 시도해볼 법하다. 네.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 네. 시도해볼 법하다. 오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아들 어린이집 여름맞이 행사를 같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라이브로 들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풀빌라를 통째로 빌려서 아이들 놀이했는데 비가 오락가락해서 물놀이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깔깔대는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아른거리네요. 아들은 노느라 고단했는지 쿨쿨 자고요. 저는 아들 수영복 세탁 중입니다. 되게 다정한 아빠의 그 뒷모습 어깨가 좀 보여지는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니 아빠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재미난 주말 만들어주세요. 예,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좀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탱크님께서 점심때 그 후배 네 분과 함께 그러면 이제 잘못 봤네요. 후배 네 분과 함께 닭을 한 마리를 점심을 드셨다는 줄 알고 제가 지금 너무 놀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약간 너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1인 1닭. 이 정도는 해야지. 1인 1닭 해야죠. 그렇습니다. 통닭집에서. 근데 점심때부터 든든하군요. 좋습니다. 깜짝 놀랐네. 쓰러지실 줄 알았어요. 짱짱님도 오늘 점심 식사 사진 주셨는데 김밥 두 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떡볶이 1인분, 우동 하나. 요거 이제 둘이서 먹었다. 근데 요거를 다 남겼다는 이야기야. 어찌 남기시지? 근데 조금 일단 더워. 메뉴가 좀, 물론 사진에서 느껴지는 열기랄까? 막 우동 막 뜨겁고, 떡볶이 막 뜨겁고. 남기셨다니 이거 좀 굉장히 애석하다. 예, 짱짱님 다음부터는 우리 남김없이 싹 깨끗하게 비우는 어떤 그 우리 본연의 자세를 잃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와 땅콩님께서 오늘 쌤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태리에서 성악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원장님이 되게 좋아하는 성악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 속 성악가가 땅콩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분이시래요. 오, 너무 놀랍다.
1: 세상 참 좁은 것 같아요. 내 존재도 내 지인들에게 자랑거리겠죠? 아, 금요일이라 콧물 재채기 난린데도 기분이 업입니다.
0: 와 진짜 너무 세상 좁다. 야 뭐랄까 약간 또 괜히 뿌듯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당연하죠. 네, 늘 우리의 자랑 우리 땅콩님
0: 감사합니다. 그 에어컨 때문인가? 저도 최근에 자꾸 이제 재채기가 나가지고 좀 너무 시선을 받는 것 같아 민망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에어컨 때문인 것 같아요. 땅콩님 우리 감기 조심하자고요. 그리고 2018번님 오셨어요. 리디 오늘 저 복 터진 날인가 봐요. 오늘 차를 타려고 하는데 손잡이에 새똥이 묻어있어. 운이 있으려 이런 거겠죠? 라고. 아, 잘 닦아내셨나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죠. 와, 저는 어제 퇴근을 하는데 그 풀숲에 그러니까 조수석 방향이 풀숲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문을 내렸다가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순간 거미가 거기에 거미줄을 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빨리 이제 막 빨리 올라가라 창문아 막 하면서 했던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새똥도 거미도 조심하자. 다 운수 대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18번님 좋은 주말 보내세요. 광고 듣고 옵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있는 백화스 토익은 해커스.
1: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니 방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오 너무 화나시겠다 이거. 어제 중고 거래를 하셨대요. 채소마켓에서 근데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상대방이 입금 화면을 보여줘서 믿고 집으로 왔는데 그게 가짜 화면이었대요. 소액이지만 제 자신이 한심하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신나는 노래 부탁드려요. 타샤니의 경고라고. 익명 원하셔서 번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어제도 좀 비슷한 사연이 왔었거든요. 그 이제 공구를 하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공구를 하는 걸 참여를 하셨었대요. 근데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온다고. 아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특히나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하는 거래인데도. 그리고 이게 지금 채소마켓이면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예 혼나야 합니다. 이제 지나다니시는 분들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서 예 아 이런 건 진짜 안 되죠. 우리 진짜 진실되고 정의롭게 살자고요. 예 이제 금방 예 꼬리가 밟힌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예. 다 이렇게 인과응보입니다. 예. 마음을 좀 삭히시면서 신청곡 듣고 예. 좀 기분을 푸시길 바랄게요. 며칠은 좀 생각나겠지만 자, 타샤니 경고 듣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옵니다. 1, 2, 3, 4.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BTS 콜드플레이 함께 했습니다. My Universe 오늘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세상에 3482번이 어머님께서 요즘 장한별에 빠지셨어요. 60대 중반이신데요. 팬클럽 티셔츠 입고 공연 가신다는 모습 너무 낯설기만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선배분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뭔가 어떤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 이런 모습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의 막 애정을 갖고 열정을 갖고 막 그 진짜 막 흠뻑 빠져드는 이런 모습. 근데 장한별이 빠져들 수밖에 없겠던데요. 일단 뭐 너무 예 잘생겼다. 어쨌든 참 멋진 우리 어머님. 저는 응원합니다. 물론 이제 낯설다고만 하셨지 뭘 하신 건 아니니까. 예.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북돋아 드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3482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을 위한 선물. 주소성함 남겨주십시오. 멋지다. 예. 뿌리마미님 요즘 몸이 피로해서 그런지 틈만 나면 잠을 자요. 아우 덥고 습하고 입맛도 없고 영양제로 버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자고요 하셨어요. 그렇죠. 약간 날씨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테고 이런 날씨에는 확실히 잘 쉬고

0: 잘 안 들어가더라도 좀 잘 챙겨 먹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예, 보양식, 고영양으로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예, 신청곡이 오늘 나갔어요. 뿌리머리님. 예, 1부에 좀 빠르게 선곡이 돼서 다른 노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루비아님께서 지금 혹시 안동 본가 가셨나요? 마당에다가 솥을 꺼내시고 장작불로 옥수수를 찌고 계세요. 야, 지금 막 갓 딴 옥수수. 야, 너무 덥지만 이거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가면 되나요? 주소 없이 어떻게 좌표 좀 주세요. 아, 여름이긴 합니다, 확실히. 예, 이열, 치열.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우의 여신님께서 리디, 저도 점심 소개할게요. 오늘 병원 갔다가 들른 식당인데요. 이 집은 항상 밥을 고봉으로 줘요. 남자 사장님께서 조금 불친절하시긴 한데 그 와중에 카리스마까지 겸비하셨죠. 줄 서서 먹는 집, 한 40분 정도 이 더위에. 사진을 주셨네요. 고봉의 수준이. 와, 근데 찌개랑 제육볶음인가요? 약간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소울푸드 반찬도, 아, 두부 같아요. 두부 뭐라 해야 되지? 구운 두부? 김치, 멸치볶음, 제육볶음, 찌개. 이건 진짜 한상이죠. 소울푸드다. 배고프네. 오늘 점심 많이 먹었는데. 자, 오늘 예, 3부, 4부 순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문자창 열어두고 있어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2.co.kr 저희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오셔서 저희 MBC 강원영동 두루두루두 이렇게 구경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오후에 발견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 오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예,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덜질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무슨 얘긴가 했어요. 투들레님 덜질 중. 감사합니다. 네. 4시부터 6시까지 함께해요. 매일. 광고 듣고 와서 오늘 3부는 퀴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퀴즈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오, 우드로님 가까이 계시네요. 오늘 일 보고 어디로 향하시나요? 네. 강릉에서의 금요일 밤을 재미나게 보내고 일 잘 마치고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꽃다운님께서 어제 첫사랑 얘기로 도파민 최고였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은 퀴즈입니다. 자, 오늘도 난센스로 준비를 했어요. 난센스. 여러분 떡 좋아하시나요? 떡? 전 엄청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떡이 있대요. 주관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떡 누굴까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정답 기다리면서 산울림 노래 한 곡 드릴까요? 아니, 벌써?

아 꽃다님 이 스피디함 어떡하죠? 어제 첫사랑 이야기 오늘 너무 궁금하다 하셨는데 그 와중에 바로 정답 주셨습니다. 1등으로 주셨어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바쁜 떡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난센스여서 아, 좀 힌트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예,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 very very 비지한 떡 비지 떡 아닙니다. 1973번이 오, 안목항 JH님께서 헉헉 힌트를 주셨어요. 아, 바람떡일까요? 바람같이 바빠서 오메기떡일까요? 비지떡일까요? 너무 급해서 후다닥 나가야 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둡니다. 그렇죠. 저도 떡 먹고 싶어요. 84번이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아, 오늘 이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맞춤법도 볼게요. 맞춤법도. 아, 힌트 있습니다. 어이냐 아이냐. 요거 이제 잘 구분해서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이고요. 4279

님 저도요. 떡이란 떡은 다 좋아하는 떡순입니다. 파시로떡 생각나요? 아, 저도 이거 되게 좋아요. 예. 약간 이제 파시로떡은 좀 포실포실해야지 흰 안에 약간 찹쌀도 맛있죠. 예, 찰떡도 맛있고 포실포실한 맵쌀도 좋고 다 좋아하는군요, 우리는. 밤이 깊었나? 정답 기다립니다.

산울림 많이 벌써 들었고요. 1123번이 예비사위의 아버지가 떡집 하시는데 물어봐야겠습니다. 사돈! 오, 사돈 어른께서 떡집을 하시는군요. 정답 잘 찾아주셨습니다. 그러시구나. 1485번님 서울에서 원주 오가시면서 병원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매일. 아이고. 마음도 좀 급하시고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만 일단 치료가 중요하니까요. 안전하게 잘 다니시고 예,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정답 같이 남겨주셨어요. 2650번이 저 떡순인데 아 해차록수수가 한가득 해차록수수를 한가득 먹어서 정답이 지금 빠르게 와닿지 않았다. 잘 찾아주셨나요? 정답은 헐레벌떡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주셨어요. 요거 근데 아이로 주신 분들 계세요. 헐 레벌떡 말고 헐 레벌떡입니다. 해서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 4279번님 파시르떡 좋아하신다는 4279번님 동질감으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제인회원님께서는 떡은 떡인데 먹을 순 없는 떡이군요. 맞습니다. 정답 같이 주셨어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순순 부리부리님. 리디 오늘 짝꿍이 떡볶이 먹자고 하는데 저 다이어트 2주차거든요. 어떡하죠? 전 먹어요. 금요일이잖아. 2주씩 했으면 하루 정도는 괜찮다. 먹자. 순순 부리부리님. 드십시오. 아 탱크님도 떡보셨군요. 아내분께서 불러주신 애칭.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예, 두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그 영화에서, 공명 씨 나오는 영화에서 등장한 퀴즈입니다. 그 남편들이었나요? 제목이? 그, 넷플땡땡. 예, 맞죠? 넷플땡땡의 오리지널로 올라온 영화인데 그 속에 나왔던 퀴즈 한번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보신 분들은 빠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닭이 있대요. 오늘 아까 치킨 얘기했었는데 탱크님 치킨 얘기해주셨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닭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자,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닭이 무엇일지 찾아주십시오. 역시 난센스입니다. 아이보리 코스트 닭 튀김.

0: 아, 헐레벌떡에 비해서 지금 참외를 상당히 저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닭. 아, 어장잼이 완전 심장 어때?
1: 너 닭.
0: 그래도 떠나고. 아이고, 플러팅인데 완전? 어, 플러팅 괜찮은데?
1: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닭이 뭔지 알아? 바로 너 닭.
0: 왔다 왔다. 되게 오답들이 지금 많았는데 다더미님 정답, 기억수집가님 정답, 새콤달콤님 정답, 오, 서울 강원 오버레님도 정답, 원주 별이맘님 정답. 아, 두둠씨님 그거는 그 저기 상호명이어서 네, 소개가 어렵다. 아, 암목강 제이해진이 까닭일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답. 어제 보셨어요? 4705번이야. 어제 그 영화를 보셨고 정답을 주셨고 새싹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재석씨 너무 어렵지만 정답을 맞춰주셨군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닭. 아,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만 힌트 드릴게요.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좀 뭐야? 예, 노래 나가고 있었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예, 제가 지금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힌트 제스처. 자, 정답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장미여관 노래 한 곡 이어갈게요. 마성의 치킨.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자, 오늘 두 번째 난센스 퀴즈.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닭을 찾아주시는 거였어요. 5420번이 남편한테 써봐야겠습니다. 정답 주셨고. 3991번님 안닭? 품닭? 아, 정답이 뭔지 궁금하다. 꽃담님, 오답이지만 밀고 나갈게. 난 리디만을 사랑한다. 감사하다. 아, 그래요. 1123번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청소 중에 틈틈이 또 유튜브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정답은 안 주셔서 선물이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확실히 첫 번째 문제보다는 좀 참여율이 저조하다. 저조하다. 너 때문에 산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답은 토닥토닥이었어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토닥토닥 힌트를 줬더니 안마냐. 그냥 뭐 안마? 네. 어쨌든 정답은 토닥토닥이었다. 아,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원주 별이맘님, 불금이라 좋아요. 토닥토닥. 네, 셀프 토닥토닥.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소 성함 주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뽑았는데요. 오, 다정한 건 토닥토닥. 더 다정한 것 통닥통닥. 이거 이제 감동이다. 네, 통닥통닥은 감동이다. 태연의 만찬가. 이어가고요. 0147번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여름이님 오늘 생일이세요? 아침에 남편이랑 싫은 소리 했어요. 아 오늘 내가 기분이가 별로입니다. 리디 신나는 음악으로 제 마음 달래줘요. 아유 좋은 날. 좋은 날인데 여름이님 마음 푸시고 예 먼저 연락하세요. 자기야 뭐해?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이유 좋은 날 띄워드려요.

아우, 현기증이 납니다. 예, 아유 좋은 날 전해드렸어요. 여름해님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꼭 남편분이랑 손 붙잡고 행복한 날 보내셔야 합니다. 예, 마음 풀리셨기를 바랄게요. 사랑스러워님, 오늘 문자 일찍 남깁니다. 내일 우리 남편 생일이거든요. 옷 하나 사고요. 간단하게 미역국에 갈비찜 해놨어요. 남편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가족들만 챙기느라 애쓰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주말에 생일이시군요. 하루 좀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날 더운데 미역국에 갈비찜에. 남편분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기분? 사랑을 받는다는 기분? 특별한 날 그런 감정을 느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남편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랑스러운 님도 고생하셨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애플스님 오셨어요. 과수원은 폭염 오기 전에 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땀 줄줄 흘리면서 풀도 베고 사과가 햇볕에 데이지 않게 칼슘도 쳐주고. 오, 그렇군요. 병해 예방 위해서 잔가지들도 쳐주고 있어요. 더워서 안 하고 싶지만 해야죠. 해야죠. 우리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올 여름도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신 애플스님 응원합니다. 낙화님은 집에 조금 일찍 왔는데요. 아들 방 문

손잡이가 똑 떨어진 거예요. 맞은편 손잡이도 쏙 그렇지 쏙 빠지길래 치우고 아들 프라이버시 지켜주기 위해서 문을 닫아줬거든요. 근데 엄마 문 열어줘. 어머 문 손잡이가 빠졌는데 문이 잠기나? 어머 그렇구나. 문이 잠겼대요. 해도 해도 안 돼서 아들이 화장실도 못

그랬죠. 근데 그렇게 안 열리던 문이 남편이 와서 잠깐 만지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집은 여보가 있어야 해. 엄지척 엄지척 해줬습니다. 손잡이 새로 달아주더니 잘 열린다면서 뿌듯해하는 우리 남편. 칭찬은 남편도 기쁘게 일하게 한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그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남편분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그 수행률이 200%래요. 쓰레기 좀 치워놔 이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는데 뭐 분리수거 어떻게 하고 쓰레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버리고 뭐 방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겨주면 그 수행률이 200%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또 뿌듯함도 올라가고 거기 이제 또 칭찬 한 스푼 얹어주면 실천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행입니다. 아, 남편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낙하님 진짜. 우리 아드님 당황하지 않고 잘 탈출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국종쌤 병원은 다 마무리가 되셨나요? NCT Dream 노래 원하셨습니다. Rains in Heaven.

어우, 노래 너무 신나는데요, 옥중쌤. Rains in Heaven, NCT Dream의 노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후님께서, 낙화님께서 남자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신 것 같아요. 칭찬 한 스푼이면 안할 일도 알아서 하는 게 남자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도. 땅콩님, 맞아요. 저는 텀블러가 잘안 열릴 때 항상 열어달라고 남편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열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기 없이 해결하는 걸안 좋아하는 우리 귀여운 남편 하셨습니다. 아우, 좋겠다! 땅콩님. 남자분들은 뭐 심리를 100%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내가 지켜줄게. 약간 이런 건가? 내가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느낌? 좋겠다. 예. 고성공주맘님 반갑습니다. 강릉으로 2박 3일 동안 연수 왔어요. 잘 듣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강릉 뿐 아니라 예, 고성에서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고성공주맘님 오후에 발견 매일 오후 4시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세요. 연수 잘 받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453번님, 날씨 너무 습하죠? 주말 아침 햇살이 그립습니다. 퇴근길, 차들 또 많이 밀렸지만 마음은 즐겁네요. 모든 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저는 얼른 가서 저녁 식사 준비합니다. 메뉴들 정하셨나요? 오늘 저녁 메뉴 뭐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글쎄요.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여러분, 또 금요일이니까 특별한 거 네, 준비해서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1311번님은 행사 하루 전에 갑자기 자료를 만들라는 그뭐 상관분이시겠죠 아마? 밤새 만드셨대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필요가 없게 됐다. 진짜 진짜 화나지. 진짜 막, 나 밤새 진짜 잠한 시간밖에 못 자고 만들었는데. 술 마시자고 하시는데요. 약속 있다고 거절하고 퇴근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고생한 날엔 닭발로 토닥토닥 해주자는 약속. 아니, 닭발 드시면 되지만, 약간 또, 그래요라고 이제 또 흔쾌히 가기에 또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 있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회사 내에서 그런 유대관계가 더잘돼 있으면 이런 상황도 서로 참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이런 게 되게 작은 거, 일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유대감이 기존에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참 그런 것도 힘든 것 같더라. 네, 참 사회생활이 쉽지 않죠. 또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요. 오늘 닭발로 예, 토닥토닥 고생하셨습니다. 노래 한곡 들을까요? 말콤 토드입니다. Earrings.

0: leave it.
1: Okay, well, I hope you like my mixtape.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꽃담님 잘 다녀오세요. 안전운전 탱크님 국종쌤 감사합니다. 땡야땡구님께서 여러분 그 닭 아까 정답이 뭐죠? 일하러 다녀와서 못 들었습니다. 그냥 알려드리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주말 동안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닭은 토닥토닥. 오늘 끝곡은 우리 일지비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그 출퇴근 거리가 좀 멀어지셔서 편도 한 40여 분 정도? 오늘 퇴근길 이 노래와 함께 하시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메탈리카 Nothing Else Matters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여러분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물을 흐린다지만 그 미꾸라지를 억수로 키우면 돈따발이 되는 법이요. 근심이니 상심이니 하는 것도 한두 가지 일 때는 흙탕물이일지만 이런 게 인생이다 타자보면 마음 어둑어둑해지는 게 편해야. 한숨도 힘이 있을 때 푹푹 내뱉어라. 한숨의 크기가 마음이란 거요. 이정록 시인은 자신보다 어머니가 더 시 같은 말씀을 적재적소에서 구사하자 그 말씀들을 모아 시집으로 냈습니다. 에이, 시란 건 말이다. 그 내가 볼 때 그거 어문 얘기 3년

합니다. 어부 내기를 왜 3년이나 탔는지 아냐? 3살은 돼야 엄마를 똑바로 찾거든. 에이, 낮은 층에 살면 밖에서 들여다본다고 싫어하던데 사람은 사람에게 비춰보며 살아야 해. 들여다보면 좀 어떠냐?

아, 시인의 어머니는 이른바 로열층에 대해서 색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아이고, 제 집에서 뭐 나쁜 짓을 그리 많이 한다고. 사람만큼 좋은 전망이 어디 있겠냐. 진짜 전망은 둥지에서 내다보는 게 아니고 날개쳐 올라가 보는 거랍니다. 자,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메릴린 맨슨 The Beautiful People 들었습니다. 공연 봤던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메릴린 맨슨. 아 그래요? 박송희 씨. 오 와우. 1656번으로는

0: 시작부터 맨슨이라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내한공연 할 때마다 간 오래된 맨슨 팬이에요. 백캠에서 들으니 더 좋네요. 오랜만에 들었죠? 아니, 한동안 꽤 자주 음악을 틀었었는데 메릴린 맨슨 The Beautiful People.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의 3일 제약 프리미엄 방탄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도드라만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조싱크 키움증권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디페치 모드 Enjoy the Silence 들었습니다. 134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126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4시 완벽한 하루에서 순디가 얼른 백캠에서 음악 들을 준비하라고 해서 퇴근하자마자 샤워하고 캔맥주 한 캔 따고 마른 안주 준비해서 소파에 앉았네요. 예. 첫 음악부터 머리가 절로 흔들흔들. 와. 오늘은 가족 모두 저녁 먹고 늦게 귀가한다고 해서 편하게 백캠과 함께 불금을 보냅니다. 오. 네, 이상순 씨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노래 많이 나가는데 왜 백캠에서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 자기네 프로그램에서도 듣고 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도 들어라. 예. 음악 색깔은 좀 다르죠? 예. 완벽한 하루에서 나가는 음악하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나가는 음악. 예. 아, 서로 뭐 취향에 맞춰서 골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아, 멀리에서 문자가 왔네. 7488번. 네.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가는 알프스 산맥 차 안에서 문자 보냅니다. 저는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을 지원하는 스포츠 과학자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유럽 스포츠 과학회 학회에 참석하고 또 60주년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기간이라 어젯밤엔 페스티벌 보고 오늘 귀국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늘 응원해드리죠, 전. 예. 아, 그럼요. 야, 스포츠 과학.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김석환 박사님. 예. 잘 돌아오시고요. 예. 아,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뭐,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에

현장에서 생방송한 적도 있고요. 또 그 전해에도 갔었고. 와, 벌써 10년 넘었네요. 자, 청해 주신 음악, 예, 퀸의. 왜냐면 저 몽트레이에 프레디 머큐리 딱 저 동상이 있거든요. 예. 그 앞에서 우리도 사진 찍었는데. 자, 퀸 보헤미안 랩소디. 요거 저 2011년에 리마스터링 된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0: 네, 유리드믹스 Here Comes the Rain Again.
1: 지금도 대전 이쪽으로 비가 꽤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서울은 예. 아 여기 왔네. 6284번 대전 장태산에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니 와 시내 나오니까 이제 앞이 보이네요. 미친 날씨라고 하셨네. 와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유리드믹스 Here Comes the Rain Again. 앞에 들으신 음악은 퀸의 보헤미안 랩서디였고요. 시간이 한 15초 남아가지고요. 아, 사이비 축구 전문가 배순탁 씨가 우승팀으로 꼽았던 모로코는 아 프랑스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어우 수준 차이가.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장마가 잠시 쉬어가니 바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춘천과 대전 등 충청 일부에는 거센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밤까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폭염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남부지방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영남 일부에는 폭염경보로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충남 또 영남 일부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서울도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도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윤경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배순탁 작가는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만큼 착한 사람을 여태 본 적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어떤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시아버지야말로 평생 만난 남자들 중에서 가장 착한 남자였다고 장담한다. 그녀는 아내와 자식에게 온갖 고생을 시키고도 미안함 또는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단다. 세상의 남자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던 친정아버지와는 너무 달랐던 시아버지. 손녀뻘 막내 며느리에게 늘 참 좋구나, 참 고맙다 소리를 하셨단다. 활짝 웃는 얼굴로 말씀하시던 그분이 며느리에게는 신기하기만 했다. 친정아버지보다 10살이나 더 많은데도 시아버지는 착하고 다정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는 천봉지괴의 뜻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감했다고 한다.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온 세상이 깜깜해져서 그만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단다. 철수는 오늘 어떤 학교의 불량 학생들 생각을 한다. 이정록 시집 아버지 학교에는 시가 56편 실려있고 어머니 학교 시집에는 72편이 실려있다. 시인의 아버지가 51세에 환갑잔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식구들은 기가 막혔을 것이다. 아, 내가 그 예순까지 사는 건 기적이야. 그러니 환갑잔치를 앞당겨서 해야 돼. 시인의 아버지는 당신의 예감처럼 예순까지 못 버티고 56에 영면했다고 한다. 아버지 학교 시집의 시편수는 아버지 나이에 맞춘 것이다. 어머니 학교의 시편수는 어머니가 72세 때 시집을 내면서 연세와 짝을 맞춘 것이니 어쩌면 어머니 학교 2도 오래지 않아 나올지 모른다. 어머니는 앞으로도 불량 학생 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계속 내리실 것이다. 살다가 정말이지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땐 금강하구에 가거라. 요 모양으로 싱겁게 살았구나. 갯물 들이켜는 강을 보아라. 이리 짜게만 출렁댔구나. 맹물 들이켜는 바다 보아라. 살다가 정말이지 오갈 데 없는 마음일 땐 눈물 콧물 질질 짜는 강물 보아라. 겨룹대 같은 갈매기 다리만 스쳐도 바위 너설 조개 껍데기만 만나도 칭얼대는 금강하구 바다 보아라.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의무적으로 수료했지만 모범 학생은 아니었다. 아버지 가르침대로 금강하구에 가서 강과 바다를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0: 포렌카 파파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포렌카의 오리지널보다 예 권태수 형이 부른 아버지였던가 제목이 그냥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권태수라는 분 기억 안 나시죠? 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히트곡도 많이 내시고요. 예. 권태수 형이 그 좋은 노래 있었는데 작은 연인들 예. 김세화 씨하고 함께 부른 작은 연인들에 대한 아주 좋은 노래 있습니다. 포렌카 파파 예전에 이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라디오에서 굉장히 자주 듣던 노래예요. 예. 자 6시 39분 58초 막 지났습니다. 0892번으로 청해 주신 예. Help Make It Through the Night. 예. 저도 예전에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는데 이게 원래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라고요. 지금 세상을 떠난 예. 컨트리 쪽 가수분이 만드신 곡인데 글래디스 나이트 버전으로 청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바꿔놨습니다. 예. 글래디스 나이트 and the Pips. Help make it through the night.
1: I'm imagining a lot of happy people. And most of you are with someone you love. Well, you are the lucky ones.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lots of people who are alone tonight. I imagine most of us have been in that situation at some time or another. I know I have. Recently, I heard a most beautiful song with a dynamic lyric that really expresses this feeling of loneliness. It means a lot to me personally, and I'd like to share it with you. I think you'll see what I mean.

0: 이 노래 듣다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원작을 들으면 심심해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아이고 저 8강전 3경기 주말 사이에 이제 열리잖아요. 예측을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는데 저는 예측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저는 저거 하나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다는 얘기는 뭐 제가 진즉에 드렸고 이 프랑스를 과연 어느 팀이 저지할 수 있을까가 이 관건인데 아, 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아, 글쎄 어느 팀이 과연 예. 아. 모르겠습니다.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9: 백조싱크.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박은주 씨는 지금 제주도 여행하고 계시네. 제주도 여행의 마지막 저녁이에요. 해변을 드라이브 중인데 노래가 와 너무 좋네요. 제주도는 언제 와도 멋진 곳. 가족들과 함께하니 더 행복해요. 아, 드라이브에는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죠. 예. 그럼요. 물론 뭐 다른 음악도 좋을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괜찮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 운전할 때는 가급적 라디오 듣는 걸 권해드립니다. 꼭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도 괜찮습니다. 예. 야, 근데 간혹 보면 그 운전하시면서 동영상 이런 걸 보면서 운전하는 분들 계시던데 진짜 위험합니다. 예. 아차하는 순간에 와, 그 막 차가 50m, 100m씩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 백캠 청취자들 중엔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 3, 4부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특별기획,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두 번째 시간으로 작사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예.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도 옮겨야 돼요. 예.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상관없는데 요즘에 저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이렇게 삥 둘러 앉으면 작사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저 잡기가 참 어렵다고 스튜디오를 좀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어떡하겠어요. 예. 저는 이 스튜디오가 편한데 생방 스튜디오가 제일 편하거든요. RS2라고 요 10층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더 히트메이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도

네, 빌 위더스, Ain't No Sunshine 들었습니다. 신현주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Gladys Knight and the Pips, Help Make It Through the Night.

올려주시고요. 네. 자, 1, 2부 끝곡입니다. 신은희 씨가 청해 주신 KC and the Sunshine Band, Give It Up. 자,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바다 거북은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죠. 그리고 다시 모래로 그 위를 덮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어떻게 그 모래 웅덩이를 빠져나올까요? 관찰 결과 맨 위에 있는 녀석이 먼저 천장을 파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녀석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를 부지런히 밟아 다지면서 다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서로 먼저 바다로 가려고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을 모아서 헤쳐나왔다. 그래서 살았던 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

0: 힘줄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힘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힘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힘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힘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힘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오선화 씨가 백캠에서 한 남자를 듣다니 점점점 두 남자를 보내드렸어야 되나? 아, 미안해요. 이게 네. 옛날 조크라. 네. 예, 이런 데서 웃어주면 안 돼요. 예. 반건희 씨도 어머 백캠에서 이 곡을 듣다니요. 예, 들을 수 있죠. 예. 오늘은 들어야 됩니다. 자, 김종국 씨가 부른 한 남자 들었습니다. 예. 이 노래를 작사한 조은희 씨. 안녕하십니까?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두 분 더 나오셨어요. 작사가 윤사라 씨.
2: 안녕하세요.
0: 네,
2: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또 서지음 씨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서지음입니다.
0: 네. 저 오늘 보이는 라디오니까 네. 아, 제 얼굴을 이렇게 크게 안 잡아도 되는데 이분들을 위주로 좀 잡아주세요.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또 히트메이커 세 분의 작사가 저는 사실 90년대 이후로는 가요를 잘 안 들어가지고요. 세 분이 얼마나 저 위대하신 분인지 잘 모릅니다.
1: 아유, 저희 유명하지 않습니다.
0: 네. 유명하지 않은데 나오신 거? 네. 그 섭외가 잘못된 건데 이거? 네, 그럴 리가 있어요. 진짜 유명하신 분들 모신 거죠. 그리고 히트곡 정말 많이 내시고 그 뭐 저 미모가 좀 가려지긴 하지만 마이크를 좀 가까이 사용하시는
3: 네.
0: 게
3: 네. 네.
0: 좋을
3: 네.
0: 듯.
3: 네, 네. 알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저랑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불편하죠?
1: 아, 아니요. 네? 너무 좋아요.
3: 네, 네. 맞아요.
1: 가문의 영광입니다.
0: 네. 아, 이 가문의 영광은 예.
2: 편안한데요.
0: 편안해요?
1: 네. 네. 네.
0: 감사합니다. 이게 네.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2: 네, 네. 감사해요.
0: 그래. 근데 조은희 씨 마이크 약간 오프로 들리는데 이상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괜찮습니다.
1: 좀
0: 예.
1: 앞으로 가야겠군요.
0: 네. 아, 예. 가급적이면 네.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까이 사용할게요. 예. 네.
0: 자, 작사가 세 분.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 아까 뭐 우리가 인사는 했지만 어쨌든 청취자들에게는 본인들이 좀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사가 조은희라고 하고요. 예, 뭐 발라드 위주의 곡들 좀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한 남자나 뭐 BMK 꽃피는 봄이 오면이나 또 뭐

0: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파주 등등 기타 등등.
1: 뭐 많으시겠죠.
0: 네.
1: 아 근데
0: 태희 노래도 있고요. 네. 주로 발라드를 많이 작업했는데
1: 생각 안 나시면 제가 소개해드릴 수도 있긴 있는데
0: 아, 네.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대부분 이제 발라드 곡들을 좀 많이 작업을 했고요. 서정적인 노래를 많이 했는데 또 그 와중에 뭐 박효민의 아뜨거 같은 이제 트로트도 좀 있어요. 네. 그런 노래들도 요즘은 또 최근에는 제가 트로트 작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1: 이게 대세를 따르시는군요.
0: 네.
1: 요즘 트로트가 잘 나간대 이러니까 대세를 따라서
0: 아니 가사를 저는 맡겨 주면은 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트로트가 재밌는 게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1: 젊으신데
0: 네 근데 오히려 또 이제 그 가사를 쓰다 보니 오히려 또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1: 그렇죠. 그래서,
0: 네.
1: 음악은 뭐 장르별로 다 좋은 음악들이죠.
0: 네.
1: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음악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중요한 거죠.
0: 그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어서 재미있게 작업하고 있어요.
1: 그 우리가 첫 곡으로 김종국 씨의 한 남자 들었잖아요.
0: 네.
1: 이건 뭐 모델이 있는 겁니까 이거 가사 쓰실 때?
0: 모델이요.
1: 네.
0: 뭐 제
1: 누구를 생각하며 쓰신 거예요?
0: 뭐 그걸 지금 밝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모델은 있죠. 예, 모델은
1: 아니, 오래 지났으니까 지금 20년도 넘었는데 뭐
0: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모델입니다. 네, 하도 지났으니 오래됐으니.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윤사라 씨도 인사하시죠.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작사 쭉 해왔고 지금도 드문드문 하고 있습니다. 작사가 윤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1: 자주 하셔야지 이렇게 드문드문 하면 안 되잖아요.
3: 자주 하고 싶은데 일이 예전처럼 막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이제 요즘엔 조금 좀 방식도 많이 달라져가지고
1: 네네.
3: 이렇게 협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랑 하는 거는 살짝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1: 아 윤사라 씨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3: 네.
1: 작사가로?
3: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3: 네.
1: 예. 서지음 씨가 제일 젊으신 거죠?
3: 네 막내
1: 인사하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음 작사가입니다. 저는 제일 여기 새삥이고요. 네.
1: 오랜만에 듣는데 새삥?
4: 새삥이고 아이돌곡을 주로 써온 작사가입니다.
1: 아 이게 서지음 씨가 제일 젊으시니까 아무래도
4: 네.
1: 최근에 시대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하고 일을 많이 했군요.
4: 네, 제가 데뷔한 게 한 2, 3년 전이고 네.
1: 아유 뭐 경력이 일천하시네. 12, 3년.
4: 네. 네, 12, 3년 하고 언니들 노래를 한창 듣고 자란. 네.
1: 알겠습니다.
4: 그 정도 나이 세대입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 뭐 작사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작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4: 네.
1: 음악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사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진지하진 않게 재미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6주년 특별기회. 예.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또 히트메이커.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와 함께합니다.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짜장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0: 30평.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윤사라 씨 팬들이 많이 오셨네. 김중호 씨가 윤사라님 혹시 예전에 여행 스케치?
4: 오, 맞습니다.
3: 아, 그래서 아까 광고 나가는 사이에 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면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KBS에서 콘서트 7080 진행할 적에 네. 그때 여행 스케치가 네. 몇 번 나왔거든요. 그 노래 아니에요? 그 뭐가 별이 진다네?
4: 네, 그렇죠.
3: 귀뚜라미 소리 막 괜히
4: 네, 맞아요.
3: 테이프 막 틀고. 그때 본 거예요. 반가워요. 예.
4: 반갑습니다.
3: 501번으로도 와 윤사라님 나오신다고요? 저 윤사라님 1집 천국에서 길을 잃다 진짜 좋아했는데 백혜미에서 만나다니 기쁩니다. 솔로 앨범도 내셨군요. 그러니까.
4: 예, 앨범을 하나 냈는데 하나만 냈어요.
3: 유일한 앨범이에요?
4: 예. 솔로 앨범으로는 하나만 내고 활동을 그래도 조금 하다가 힘들더라고요.
3: 잘 안 됐어요?
4: 잘 안 되기도 했고 또 여행 스케치로 언니 오빠들이랑 팀으로 계속 즐겁게 활동을 계속 하다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3: 힘들죠?
4: 네. 여러모로 힘들고 지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하게 됐습니다.
3: 그래도 뭐 작사가로 잘 되셔가지고
4: 네.
3: 시트곡 무지하게 많이 남기셨잖아요.
4: 그쵸. 잘 방향을 잘 튼 것 같아요.
3: 여행 스케치 할 때도 작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4: 아니요. 그때는 저는 혼자서 습작은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저희 팀은 리더인 조병석 오빠가
3: 네.
4: 그때 전체적으로 다 곡 쓰고 작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끼어들 자리는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옆에서 와 잘 쓴다, 와 잘한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죠.
3: 그러다가 이제 혼자 되니까 내가 더 잘 쓴다 그랬더니
5: 있을 수도 있어요.
3: 그딴 것들을 가사라고 쓸 때.
4: 네.
3: 신재훈 씨는 혹시나 하고 검색해봤는데 꽃피는 봄이 오면 조은희 작사가님 맞으세요? 와우. 어떻게 그런 가사를 네. 왜 꽃피는 봄이 오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5: 네, 뭐 좋아해 주시네요. 네, 저 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3: 세 분 중엔 조은희 씨가 지금 제일 선배 아니에요?
5: 아니요, 윤사라 씨랑 좀 비슷해요? 돼요. 네, 저희 좀 비슷합니다. 네.
3: 아니 조사하면 다 나와요.
5: 네.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3: 2년 네. 차이니까
5: 네.
3: 보니까 2년 차이네요.
4: 거기 있군요.
3: 네, 다 있죠. 네. 괜히 봤었나?
5: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3: 제가 2년 네. 차이라고만 했지 뭐 몇 년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5: 네, 네.
4: 지금 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3: 네, 네.
4: 저는 데뷔 년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3: 데뷔는 네. 아주 비슷하게 하셨군요.
5: 네,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해서
4: 했던
5: 네.
4: 것 같아요.
3: 자, 그럼 일단 조은희 씨부터 얘기를 해보죠. 예. 문예 창작을 전공을 하셨네요, 보니까.
5: 네. 예. 시를 워낙 좋아해서요. 네.
3: 시인이 되려고.
5: 원래는 시인이 좀 사실 꿈으로 따지면 시인이 꿈이었는데 제가 시를 쓰기에는 좀 그릇이 제 그릇이 작더라고요.
3: 그래서
5: 시를 워낙 읽는 걸 좋아하고 시인을 좀 꿈꿨었는데 이제 제 그릇도 작을 뿐더러 일단 좀 생활하기에도 시인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네. 약간 현실적인 문제
3: 지금
5: 좀
3: 대한민국에서
5: 네.
3: 전업 시인이라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5: 있어요. 예, 계십니다.
3: 계세요?
5: 예, 교수님 중에서도 계시고요.
3: 아, 그래 그거는 교수님. 돈은 뭐 학교에서 네. 교수하시면서 그 월급 받는 아.

0: 보고.
1: 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예, 예. 저 유명한 뭐, 신들 계시는데 그 생화까지 가능하신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0: 박목울 씨 이후로 안 계신 거 아니에요?
1: 아.
2: 아, 이게 너무 갔나? 너무.
1: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제 네. 나름대로의 타협점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좀 쓰면서 예, 음악은 뭐 워낙 그 제 라디오 PD였거든요.
0: 네.
1: 어렸을 때부터 그 항상 공부는 안 해도 숙제는 안 해가도 라디오는 끼고 살았던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사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꿈을 조금 방향을 틀어서 가사 안에서 좀 시적인 가사를 좀 예, 예. 쓰고 싶다라는 하나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사를 좀 썼었죠.
0: 아니 원래 노래 가사가 시예요.
1: 네.
0: 예전에는
1: 그쵸.
0: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들었고요.
1: 네 맞아요.
0: 김창완 씨 노래에도 있잖아요.
1: 네.
0: 한 편의 노래가 시가 되고.
1: 네 맞습니다.
0: 맞나?
1: 네.
0: 있어요. 네.
1: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가사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저 내 제 나름대로의 저의 어떤 가사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좀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조은희 씨는
1: 네.
0: 제가 음악할 때만 해도 대부분 보면 가사가 먼저 있고
1: 네.
0: 가사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뭐 기타를 막 치고 뭐 또 읽어보고 막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멜로디 같은 게 있고
1: 네 맞아요. 예.
0: 그렇게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에는
3: 안 돼.
0: 예. 음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 가사를 붙여달라고 의뢰 오는 네. 게 많잖아요.
1: 네. 네. 저희들은 그런 세대예요.
3: 예.
0: 다 세 분 다.
1: 예. 곡이 먼저 나오면 거기에 이제 가사 작업을
0: 야, 그러면 거기다가 네. 가사를 끼워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렵겠는데.
1: 네, 근데 그게 좀 묘한 어려운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묘한 그 쾌감이 있어요. 예, 네, 멜로디에 굉장히 잘 좀 만들었거나 멜로디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거든요. 예, 작곡가분이나 예,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위례를 해주셨을 때 그걸 제가 나름대로의 제 방식대로 뭔가 멜로디를 해독해냈을 때 이제 가사로서 이렇게 했을 때 왜 쾌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작곡가의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았던 느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희열 이런 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0: 처음으로 가사 의뢰받은 게 그럼 어떤 곡이었습니까?
1: 저 맨 처음에 받았던 것들은 사실 제가 데뷔
0: 잠깐 조은희 씨가 전혀 유명하지 않으신 분인데
1: 네.
0: 작곡가가 갑자기 조은희 씨한테 지나가다 근데 가사 남겨 써주면 안 될까? 이러고 안 되잖아요.
1: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제 친한 분이 음악 레코드 회사에 계셨어요. 킹 레코드.
0: 아, 킹 레코드 알죠.
1: 예, 예. 그래서 예. 거기에.
0: 킹박이라고 계셨는데 혹시 아시나?
1: 킹박이요? 네.
0: 킹 레코드 대표셨죠, 킹박.
1: 전 대표분이 아니라 이제 거기 가장 직원 언니랑 친분이 있어서 예, 그 언니한테 가사를 써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처음에
0: 그렇게
1: 그런 식으로
0: 됐거든요.
1: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0: 그러면 이 방식 윤설아 씨는
3: 저는 달라요. 저는 제 이제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제가 계약했던 회사에 스튜디오에서 이제 서식 중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거기 계속 있으면서 오시는 가수분들 코러스도 해드리고 이제 오가는 분들이 막 이렇게 뭐 가사가 안 나왔다 이거
0: 그 옆에서
3: 한번
0: 거들고
3: 옆에서 조금씩 거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처음에 유승준 씨.
0: 아, 유승준. 가위.
3: 네, 맞아요. 그 가수.
0: 가위 춤추는.
3: 네, 맞아요. 그래서 가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가사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름아름으로 이 친구 가사 잘 쓰더라 해서 많이 맡겨주셔서
0: 아름아름으로 조금씩 이름이 나면서 가사를 쓰게 됐군요.
3: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0: 윤설아 씨는 첫 히트곡은 뭐예요?
3: 첫 히트곡은 그러니까 히트를 했다 제가 느꼈던 첫 히트곡은 제이의 어제처럼이라는 곡이거든요.
0: 모릅니다. 제이는 알아요, 제이.
3: 네.
0: 네.
3: 그 노래였어요. 그
0: 가족 제인의 가족이 저 밴드 출신이거든요, 나.
3: 맞아요.
0: 제이를 내가 만났었는데 우리 프로그램 나면 나왔던 것 같은데 제이. 아 제이의 최고 히트곡이에요 어제처럼이. 자 그러면 근데 윤사라 씨한테 음악을 본인 작품 중에 부탁드렸더니 성시경의 연연. 성시경 씨는 뭐 저하고 또 친하니까. 성시경 씨 노래로
3: 틀어주실 거예요?
0: 아 그럼요. 예. 윤사라 씨가 작사하신
3: 네.
0: 성시경의 연연. 요거 듣죠? 네.

0: 세상.
1: 네.
0: 송시경의 연연. 네. 윤사라 씨가 작사한 곡이고. 야, 이거 뭐 이렇게 야유를 하고 그러지, 청취자들. 아니, 아까 어제처럼 그 모른다고 청취자분들이 완전히 야유를 하고 밖에 있는 제작진도 야유를 했다네, 나한테. 어제처럼 진짜 유명한 곡인데, 정유선 씨. 7010번. 와, 10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제처럼을 모른다니 실망이여라. 이게 뭐가 실망. 아니, 갑자기 내가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누구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실망이지. 팝 디스크 자키가 이게 가요 안 들었다. 여러분도 저한테 실망하신 거 아니죠?
2: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서태지가 아니어서.
0: 야,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에이. 와, 서지음 씨랑은 얘기도 못했네. 이거 뭐 광고 뒤에 하면 돼요. 예. 자, 더 히트메이커 특별기획입니다.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1: 한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이제는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소나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는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간간이 소나기가 좀 거세게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도 강원 일부와 충청 일부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 오늘 밤까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지금도 남부지방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는데요. 서울도 내일은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늘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오늘 작사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 예. 윤사라 씨는 본명이에요?
6: 네, 본명이에요. 질문 많이 듣는데 한자 이름이에요.
5: 서지음 씨도 본명입니까?
6: 저는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5: 그 요 음이 음악할 때 음이에요?
6: 네.
5: RG자에다가 소리음.
6: 네, 그렇게 썼어요.
5: 소리를 알자.
6: 네. 소리를 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음지교에서 정말 촉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또 지음이라고 하더라고요.
5: 네네네.
6: 그래서 그것도 했고 네.
5: 나름 의미 있게 본인이
6: 의미 있게, 네. 제가
5: 직접 이름을 지으셨네. 유지현 씨가 K-POP 팬이면 서지음 작사가님 모를 수가 없는데 히트곡이 하도 많아서 오늘은 어떤 곡 틀어주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네. 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틀 거고요. 우리가 알아서 틀는 게 아니고 서지음 씨가 가져오신 거고.
6: 네.
5: 서지음 씨는 또 원래 노래를 하셨다면요.
6: 아니 그 노래를 한 거 아니에요.
5: 원래 노래한 거 아니에요?
6: 네. 작사가로 이제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작곡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5: 아 그래요?
6: 네. 이제 실용음악학원을 전전하다가.
5: 아 음악을 하고 싶으셨구나.
6: 네.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알

0: 하면서 돈 좀 생기면은 실용음악 학원 가서 기타 좀 배우고 조금 가서 피아노 코드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미디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를 등록하면서 밑에 작사반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1: 아 작사반도 있어요? 실용음악 학원에?
0: 네. 그 이제 그때 생기기 시작한 때였던 것 같아요.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생기기 시작한 초창기에 제가 학원에 등록해서 네. 이제 작사로 이제 확 풀려가지고 네 아예 전업 작사가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곡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사가 제가 이제 또 가사를 쓰는 걸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시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다 멜로디를 붙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1: 음반도 내시고
0: 네,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1: 음반 잘 안 되셨군요, 그러니까.
0: 네, 잘 안 됐죠. 네, 잘 안 됐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싶어서.
1: 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0: 네,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1: 앨범 몇 장이나 내셨어요, 그럼?
0: 아, 한 곡수로 치면 한 몇 곡이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열 곡 좀 채 안 되게 낸 것 같아요.
1: 그럼 앨범도 낼 수 있겠네, 이제.
0: 네, 그래서 이제 모아서 내진 않고 전에 건 일단 다 그냥 폐기하고 새로 써가지고 네, 해보려고요. 네.
1: 그 뭐 최근에 거의 아이돌 그룹들하고 일을 많이 했잖아요.
0: 네.
1: 와 그럼 뭐 히트곡들도 많이 내셨네 보니까.
0: 네. 어? 아유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저 이 노래 아는데. 어떤... 엑소의 으르렁.
0: 아 네.
2: 오 아는 곡 나왔다.
3: 아는 노래 아는 노래가 나왔네요.
0: 와 선생님 아는 노래 나왔다.
1: 제가 알면은 네. 제가 알면 엄청 크게 있다는 거예요.
3: 그럼요.
1: 보통 모르거든요.
0: 네.
1: 자, 근데 오늘 음악은 하이라이트의 웨이브?
0: 네.
1: 하이라이트도 알아요, 제가.
0: 네.
1: 왜냐하면 두준이에 네. 알거든요.
0: 두준이.
1: 두준이가 예전에 MBC에서 라디오를 했었어요. 두준이 아니 요섭이야?
2: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1: 요섭이가 DJ이고 두준이가 대타로
3: 나왔었구나.
0: 활약을 하신
1: 아무튼 알아.
3: 네. 뭐 같은 팀이니까요. 네.
1: 그럼 이거 일단 음악 한 곡 듣죠.
0: 예.
1: 서지음 씨가 작사한 네. 하이라이트의 웨이브 듣겠습니다.

0: 네. 하이라이트의 웨이브. 그렇습니다. 그 제가 생각했던 하이라이트 음악하고 완전 다른데요.
1: 네, 약간
0: 막 댄스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1: 네, 예. 이거는 그 수록곡인데, 네, 약간 잔잔한 밤에 듣기 좋은 노래라서 골라봤습니다.
0: 그 지금까지 가사를 쓰셔가지고 음원으로 나온 발표된 곡이 도대체 좋은 이씨 몇 곡이나 돼요? 네. 세어 맞나요?
2: 네, 뭐
0: 대충 얘기하시면 돼요.
3: 대충이에요.
4: 대충 한 너무 몰라가지고
2: 60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600곡.
2: 타이틀곡은 작고요. 다 뭐 수록곡이나 저는 사실 주는 대로 다 저는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타이틀곡은 좀 작고요. 네 주로.
0: 아니 아까 보니까 네. 히트곡들 보니까 이 600곡 중에 보니까 60곡은 히트곡이군요.
2: 아니에요. 그만큼도 안 될 거예요. 예.
0: 네. 왜냐 10분의 1 정도는. 네. 뭘 네,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2: 네, 지금
0: 윤사라 씨. 네네. 너무 찾지 말고.
2: 네.
0: 윤사라 씨는 네. 몇 곡 정도예요?
3: 제가 최근에 봤을 때 한 400곡이 좀 400곡. 넘었었던 것 같아요.
0: 400곡이 넘, 네. 400곡 이상. 네. 그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히트곡은 몇 곡인 것 같아요?
3: 한, 글쎄요. 히트곡이라는 기준이 달라서.
0: 아, 기준이 애매하구나.
3: 네, 그렇죠.
0: 그러네.
3: 네.
0: 그럼 그냥 40곡으로 해요.
3: 그럴까요?
0: 네. 더 되나 40곡?
4: 더 될 거예요.
3: 네.
0: 서지음 씨는 몇 곡이나 됩니까?
1: 저도 방금 검색 찬스를 써봤는데 40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0: 400곡 이상. 네. 와.
4: 와. 선생님.
2: 선생님도 검색 해보셨잖아요.
0: 아, 아까 600곡 얘기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이 한 30곡 정도 되더라고요.
3: 극직하시잖아요.
0: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이건 정말 피라미 같아, 피라미. 이 세 분에 비하면.
2: 아, 그래도 제가 아는 노래들이 벌써 몇 곡이나 있는데요.
0: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유치하고 아주 치사하고 속물적인 얘기인데 저작권료는 많이 나오는 거죠?
2: 저작권료는 뭐 그냥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예. 계속 그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을 때 이게 저작권료는 이제
0: 그렇겠죠.
2: 예,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플레이가 돼야지 이제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0: 그렇죠.
2: 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한때 좀 많이 작업을 했어요. 한 이제 히트곡 들이 거의 2000년대 예. 그때 많이 나왔던 노래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 그때 좀 반짝 하고요. 네.
0: 그 뭐 얼마 멀지 않잖아요. 2000년대 저는 네. 저는 80년대인데.
2: 네. 뭐 괜찮습니다. 뭐.
0: 아 이거는 이게 네.

0: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에이,
1: 저희들이 사실 모임이 있어요. 네. 따로.
2: 아, 작사가들 네. 모임이 있습니까?
1: 네.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어. 저희들 다 이제 그 모임 안에 맞아요. 있는 멤버인데 네네네. 저희들이 그 23일을 좋아합니다. 23일 아시나요?
2: 23일이요?
1: 23일이 저작권료 네.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2: 아, 그래요? 아, 저는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실 음악에 있어서 저는 오래 남는 그 불후의 명곡이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은 가사가 안 좋은 곡은 없어요. 음악이 아무리 멜로디가 좋아도 가사가 후지면 그 오래 남질 않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3: 네. 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가사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우리를 우리 음악을 좀 더 오랫동안 뭐 그때는 뭐 아티스트가 유명해서 뭐 아니면 회사의 기획사의 어떤 뭐 마케팅에 의해서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그 노래를 계속 그 뭔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듣고 찾아 듣고 하는 그 힘은 저는 이제 가사에 있다. 있다고 생각하죠.
0: 아. 네. 저 질문 하나만.
2: 아, 질문 있습니다.
0: 네.
2: 아 그럼요.
0: 예. 그럼 팝을 하시는데 그 네. 팝 들으실 때 어. 가사를 다 이렇게 보고 꽂히시나요, DJ님은?
2: 아, 저 가사를 다 듣진 않아요.
0: 어. 근데 이제 네. 가사의 의미도 보시나요?
2: 들리는 네. 부분들만 듣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노래는 가사를 찾아보죠. 아, 제가 뭐 네. 네이티브 잉글리시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요즘 음악은 네. 미국 친구들도 가사가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음악들도 예전에는 네. 가사가 진짜 명확하게 들렸거든요.
3: 네.
2: 제가 음악할 때도 늘 가사가 들리게 노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3: 네네.
2: 음반 프로듀서 하시는 네. 분들 이런 분들.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게 분명 우리말인데
1: 네. 어, 맞아요. 네.
2: 듣고 있어도 잘 안 들리는데 이게 또 뭐 유행이라고도 하는데
3: 네.
2: 아, 세 분들은 작사가시니까 네. 자기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가사를 썼는데
3: 네.
2: 대충 잘 안 들리게 뭐 뭔지 모르게 막 노래하고 그러면 짜증나지 않아요?
0: 좀 서운해요.
2: 아, 짜증은 아니고. 네, 짜증은 안 되는 거야. 짜증은 안 돼.
3: 네.
2: 왜냐하면 다음에 또 저 네. 작사 의뢰 받아야 되니까 짜증내면 안 되고 네. 서운하군요.
0: 네, 조금 서운하긴 해요. 너무 이렇게 가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멜로디 중심으로
2: 그렇죠, 예.
0: 안 생각을 이렇게 보컬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분은 네. 멜로디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힘을 많이 주셨구나. 어. 아니면 이분은 가사를 정말로 힘을 좀 주시는 보컬이시구나. 어. 이게 들리는데 저는 아무래도 저는 이분이 마음에 좀 많이 가더라고요.
2: 그
0: 가사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고 어. 제가 넣은 감성이나 이런 거를 알고 부르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파악을 잘하셨지 이러면은 저도 감탄하게 되고 기쁘고 네.
2: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3: 네.
2: 원래 받은 가사를 네. 받았는데
3: 네.
2: 부르다 보면 입에 잘 안 붙고 막 또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가사는.
3: 네, 네, 네, 맞아요.
2: 그럼 우리가 음악할 때는 근데 그걸 노래를 하면서 고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3: 아, 네. 아, 예.
2: 세 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관대한 편입니까? 아니면 야 토씨 하나도 고치면 안 돼 이런 스타일입니까?
3: 저는 예전에는 좀 가사를 살리고 싶으니 그걸 고집을 많이 한 편인데
2: 좀 제대로 불러달라?
3: 네, 그 가사를 좀 살려줬으면 하고 근데 사실 또 약간 요령껏 그런 걸 소화해낼 수 있는 가수한테 조금 이제 그렇게 만드는 편이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가수에 네, 가수가 어려워하는 것들은 다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잘 들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2: 그렇죠, 그렇죠.
3: 네. 그래서 잘 들리게끔 전 수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2: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최대 네. 수능용으로 바뀌셨군요.
3: 네.
1: 네.
2: 그 이제 작품 의뢰를 받고니 가사를 막 써서 보내드렸는데 자기가 보내면서도 아유 이 노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데 갑자기 히트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다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보내면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냈는데.

0: 아득한 기억이라서 그렇긴 한데 좀 오래전이긴 한데 그런 기분을 느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한참 이렇게 물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럴 때는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모든 곡에 막 심혈을 기울여서 쓸 수는 없는 네.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대충 날려서 막 마감이 있으니까 해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2: 어렴풋이
0: 죄송하고 죄송하고
2: 민망하고
0: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고
1: 아니 막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겨우겨우 했는데 네. 와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 야
0: 그게
2: 아주 못 쓰진 않았을 거예요 언니 언니 기준으로는 네, 못 미치지만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0: 그렇겠지만
1: 야 근데
0: 죄송합니다.
1: 이게 우리가 세 분에게 일단 저 뭐 음악계의 선배로서 또 네. 방송 오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분씩만 모셔가지고 저 창작의 세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우리가 속된 말로 딥하게 해야 되는데
0: 네.
1: 세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3: 끝났나요?
1: 지금 수박 겉핥기로 막 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0: 어머.
1: 야, 이건 제가 볼 때 저 우리 제작진의 실수예요. 저 친구들이 아직 경력이 일천해가지고 방송을 한 20년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못해가지고 30년은 넘어야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아, 나 좀 예, 어쨌든 지금 광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광고 중요합니다. 아, 네.
2: 광고는 꼭 넣어야지.
1: 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5: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4: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4: 카사베르디
6: 발효식초 광고
7: 자 따라해보세요
8: 4만원
7: 회계관리
8: 4만원
7: 재고관리
8: 4만원
7: 생산관리
8: 사업성도
6: 함께해요
7: 이야기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작사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 윤정경 씨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들을 만들어낸 멋진 분들이세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너무 좋은 곡들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시간 다 됐으니까 네. 네. 시간 1분씩 드릴게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무 얘기나 하세요. 네, 뭐 1분 안에서.
3: 아쉬우시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불러주세요.
1: 네. 또 부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3: 아니요, 농담이고요. 아니, 저는 진짜 저희 이 어떻게 보면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30년 넘게? 아까 37년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1: 37년째.
3: 네, 예. 이 라디오의 거의 교과서 같은 이 프로에 그냥 듣기만 했던 이 프로에 아,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영광이어서 아이고. 저 오늘 일기 쓸 겁니다. 네, 가문.

0: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아유,
0: 네.
1: 감사합니다. 예. 윤사라 씨.
2: 저도 언니가 해준 얘기처럼 정말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불러주시고 계속 배철수 선생님 음성으로 이름을 계속 여러 번 불러주셔가지고 예. 그게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너무
1: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꽂히셨는데 네. 그때 꽂히 되셨어요? 이름을 불러드렸더니
2: 그런가 봐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 저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3: 저도 여기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언니들이랑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편안했고 그리고 저도 이름이 불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다시 한번
3: 네,
1: 불러드릴게요.
3: 저는 몰랐네.
1: 서지웅 씨.
3: 네. 아,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봤던가요 말고 서지웅입니다 하면은
1: 아, 그럼요.
3: 그래도
1: 예.
3: 네, 기억해 주실
0: 저 이제 만난
3: 네,
0: 사이가
3: 구면이다
0: 된 거예요.
3: 이렇게
1: 윤사라 아, 네. 씨 구면인데 못 알아봤잖아요.
3: 죄송합니다.
0: 확실히 앞으로, 이제는
1: 예, 네. 기억을 해야죠.
3: 네.
1: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음악은 뭘 그래도 제일 언니니까 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3: 아, 너무 좋아요.
1: 조은희 네. 씨가 가사 쓰신 네. 이 음악 들으면서 근데 뭐 얼마 못 나가요. 예.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욱,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한번 업데이트하고 나면 다시 그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저는 지나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고민을 할 텐데 굳이 그런 미련을 또 한번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매 순간 업데이트되는 현실 속에도 후회와 미련 없이 즐길 수 있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세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50년간 환자들을 만나온 신경과 전문의 이근우 박사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정한 다섯 가지 원칙, 일명 스마트 원칙을 제안합니다. 먼저 S는 Simplifying, 제멋대로 뻗어가는 생각을 단순화해야 한대요. 그 다음엔 Moving,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A가 뜻하는 건 Affecting, 음악 듣고 미술 감상하며 정서적 퇴보를 막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Relaxing,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마지막으로는 Togethering, 경험이나 수다를 나누면서 고립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몸은 움직이되 생각은 단순하게, 감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사람들과의 관계 지켜가기. 지금의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한 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프렌즈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신경과 전문의 이근호 박사가 스마트 법칙이라는 걸 제안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인공지능 때문에 진짜 약간 뇌는 퇴화하는 기분이 들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깊은 생각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럴 필요 없이 많은 것들을 AI 기술이 그냥 되게 쉽게 해결해 주잖아요. 저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좀 보호해 나가는 법칙일 것 같아요. 스마트는 각각 S, Simplifying, Moving, Affecting, Relaxing, Togethering 이 중에서 Affecting에서 뭔가를 감상하고 뭐 이러는 거 뭐 우리 라디오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투게더링도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경험 나누고 수다 떨고 하는 거 라디오를 듣는 것만으로 한 두 개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 같고 릴렉싱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별밤 3, 4부에는요 부엉이들이 끌어안고 있는 고민을 시로 풀어주는 분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사연 소개되는 분 중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선물 드릴 거고요.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생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어실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어실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어실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0: 1377 누르고 3번.
9: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0: 1377 누르고 3번.
9: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우브의 Still the Show 듣고 오셨습니다. 지은주님, 20년 만에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래간만에 만난 동료들과 엊그제 헤어진 것 마냥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다시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하나 있어요. 한 7명? 예. 네. 완전체로 모이면 7명인데 그중에 2명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돼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모이는데 그래도 그게 1년에 두 번은 돼요. 그래서 그 덕분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각자 한국에서 살면 이렇게 각 잡고 모이게 되지 못하는데 그 두 명의 친구 덕분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항상 재밌어요. 예. 그리고 4000님께서는 저는 꽃집을 하면서 2년 전부터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지껏 손님들을 믿었던 터라 아무 탈 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연히 CCTV를 보다가 꽃이랑 포장지 그리고 끈까지 그냥 가져가는 손님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 어떡하죠? 무인으로 운영할 바엔 그냥 그 시간에 가게를 닫을까요? 이제 겁도 없어. CCTV를 해놨는데도 이러는 거. 이거는 조치를 취하셔야죠. 4000님. 이거 막 번거롭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 손해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 더 그걸 강화하세요. CCTV가 다 뭐 찍고 있다. 이거를 좀 경고성으로 꽃집에 안 어울려도 이 무인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마음 먹은 이상은 그 경계 태세를 좀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란 게 참 인간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러워 마시고 아 그냥 내가 요런 구멍이 있구나 무인 가게로 운영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나한테 오는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요런 거는 내가 좀 더 단단히 채비를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이 너무 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0881님 대장부왕 저 얼마 전에 수영강습 끝나고 나와서 샤워하는데 누가 옆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연락 한 번 안 한 채로 10여 년이 지났는데 어쩜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신난 일화. 대장부왕도 재밌어 해줄 것 같아서 별밤에 사연으로 남겨요. 아 진짜 이

이 사연에는 되게 천연덕스럽게 그 디테일을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재밌어요 해줄 것 같다고 쓰신 거 보니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알아보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수영복에 수영모 쓰고 있어도 특히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면 알아보기 어려워요. 저 자주 봐도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영모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샤워를 하는데 와 어지간히 친하지 않고서는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얼마나 반가웠으면 방방 뛰고 진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우정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조지의 오랜만에.

조지의 오랜만에 듣고 오셨고요. 손우경님, 언니 요즘 저는 냉면에 꽂혀서 1일 3냉면 하고 있어요. 배달시켜서도 먹고

아예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재료도 한가득 사뒀습니다. 엄마가 적당히 하라는데 냉면도 살찌겠죠? 생각해보니까 1일 3냉면은 좀 심한 것 같기도. 좀 심해요, 심해. 우경님, 1일 1냉면도 꽤나 격렬한 편이거든요. 심지어 3일 1냉면 정도만 돼도 와 진짜 냉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아 그럴만해 끄덕일 정도거든요. 살찌는 건 뭐 어쨌든 뭐 3끼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좀 너무 계속 찬 음식으로 식사를 이어가시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한 1일 1 정도로 줄이시고 서서히 2일 1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1429님, 아 단전에서 올라온 화를 누르며 별밤에 문 두드립니다. 오늘도 빌런을 자처하는 부장님. 아 근데 본인은 본인이 빌런인 걸 1도 몰라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 중요할 때 내 식구 안 챙기고 남의 식구들만 챙기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은 아마 추측이지만 이게 성향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물론 1419님 말만 들은 거지만 그 집에서는 못하는데 밖에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상 마음 좋고 넉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한테 안 그러고 가족들한테 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포스트잇으로 님 빌런이심 이렇게 써놔야 되나? 8610님, 가끔 제 선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써봤는데요. 그럴 땐 괴물을 만났다고 생각하라는 글을 어디선가 보고 공감한 하루였어요. 그리고 별밤을 듣다 보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이나님 말에 자주 끄덕이는데 선한 영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 내용은 없지만 문자 남겨봅니다. 아니 이렇게 내용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빌런 만났을 때 조금 전에 빌런 얘기였는데 뭐 괴물은 너무 거창해. 그냥 조금 더 하찮. 저는 이제 그 도마뱀. 아 도마뱀입니다. 말하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새소년의 긴 꿈.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갓 건진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일드 하이 클럽의 오마주라는 곡이에요. 오마주는 말 그대로 헌사. 그러니까 음악 앨범으로도 가끔 나온 프로젝트인데 뭐 윤상 씨 오마주 앨범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건 윤상의 풍으로 후배들이 윤상이라면 음악을 이렇게 만들었겠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주 유명한 테마가 있으면 그걸 아예 차용을 해서 그 뮤지션에 대한 조금 존경의 의미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곡 제목이 오마주여가지고 근데 저는 일단 뭐 제목을 떠나서 우연히 들었는데 음악이 좀 되게 괜찮다, 분위기 좋다, 요즘 요런 스타일 음악 맞네. 그래서 이 스타일이라 하면 약간 로파이 사운드라고 하는 좀 자글자글거리는 좀 레트로한 느낌의 사운드랄까요? 좀 나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음악인데 이렇게 가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사가 여기가 무슨 의미지 하고 가사를 찾아보게 된 게 도입부 조금 지나면서 그 숫자로 4736251 이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게 음악 코드 진행을 뜻하는데 2-5은 특히 마지막에 2-5-1은 특히 2-5-1이 가장 대중성이 높은 코드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어지간한 메가 히트곡은 그 이 2-5-1이라는 코드 진행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러이러한 화성 진행, 이 음악도 내가 어디선가 들어본 무언가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음악에 대한 찬사더라고요. 음악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뭐 여러

여러 가지 기억들을 담고 있고 하면서 테마도 독특하고 가사도 재미있고 음악도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마일드 하이클럽의 오마주.

마일다이 클럽의 오마주 듣고 오셨는데요. 아, 몰랐는데 제작진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게 얼마 전에 뭐 한때 쇼폼 배경음악으로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니까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오, 나 이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한테도 그러한 이유를 어떻게든 흘러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져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엉이들 이야기 만나볼게요. 0014님,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대요. 제가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 것이지요. 3년 동안 둘이서 여행 많이 다니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는데 그동안 자기들 딴에는 고민이 많았나 봐요. 오래 망설이다가 이제는 부모 될 준비가 됐다면서 계획한 대로 아가를 잘 맞이해 보겠다네요. 그럼 저도 이제 잔소리 안 하고 세련된 할머니 될 준비 해봐야겠어요. 축하해 주실 거죠, 이나 씨? 아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말고요. 세상에나. 이 말 들었을 때 우셨을 것 같은데. 예, 진짜.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라는 게 참 흘릴 일이 많이 없는데 너무나 그럴 법한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9708님은 대장부엉, 2024년 여름에 대학원 다니는 게 힘들다고 잔뜩 징징거렸다가 대장부엉에게 응원받고 단단해졌던 부하부엉이에요. 지금껏 보냈던 문자들을 돌아보니 제 20대를 온통 대장부엉의 별밤과 함께 해왔네요. 저는 이제 석사를 마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토록 바라던 꿈에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이 길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싶어 또 헤매는 중이에요.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현실 속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은 정말 끝이 없고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시간은 너무너무 빠르게 흘러가고요. 그래도 대장부엉이랑 다른 부엉 선생님들이랑 함께한 덕분에 오늘도 조금은 더 단단해지는 밤이네요. 라고 감사한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멋진 그 20대를 보내고 계십니다. 진짜 산다는 것은 그 내비게이션 없이 어딘가 대충 아 서쪽이다 뭐 또 동쪽이다 요 정도만 결정해놓고 가는 일인지라 중간의 과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언정 그 모든 과정에 의미 없는 시간이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9708님처럼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겐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좋은 날들이 또 올 겁니다. 아, 노래 또 듣고 올게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그리고 JJ 프로젝트의 내일 오늘 듣고 오셨습니다. 5519님 컴퓨터 마우스도 그렇고 매일 밤 켜고 끄는 수면등도 그렇고 요새는 건전지 말고 충전해서 쓰는 게 맞네요. 뭐든 미리미리 충전해놓고 살지 못하는 저는 너무 괴로워요. 필요할 때 안 켜진다고요. 이게 그쵸. 선이 조금 줄어든 삶인 대신에 그때그때 해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사방에 충전 그 케이블이 있어요. 선이 더 많아진 삶인 것 같기도 하고요. 2061님, 10년 만에 담임을 맡은 나이 많은 저경력 교사입니다. 생활 기록부를 쓰다가 이제 퇴근하네요. 12년 전 최종 시험에서 탈락한 뒤 2년간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학교에는 돌아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작년부터 우연히 중학교에서 일을 시작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외면했던 꿈이 조금씩 다시 커졌어요. 물론 힘들게 하는 학생도 많지만 보람과 행복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방학을 기점으로 학교 일을 쉬고 공부에 전념해보려 합니다. 마흔을 코앞에 두고 다시 임용을 준비하는 제게 용기를 주세요. 이 정도의 어떤 마음에서 어떤 진짜 막 끓어오르는 뜨끈뜨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선생님을 하실 때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그게 진짜 행운인 건데 2061님 그런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의 블랙박스는 응원과 막 이제 미리 축하할게요. 되실 것 같거든요. 축하의 미로 블랙박스 선물 2061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이선희 노래 듣고 올게요. 나에게 주는 편지.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5923님, 대장부엉, 저는 금요일 퇴근길이 제일 좋아요. 주말에 약속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당장 해야 할 일이 없는 그 시간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딱 마음에 들어요. 라고 아주 막 그 신나는 발걸음이 연상되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신승훈 피처링 빈지노의 마요 듣고 3부에서 박준시 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0: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분당.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인 박준입니다.
0: 시인님 문득 제가 발견했는데 네. 시인님 되게 가방이 엄청 화려하네요.
1: 얼마 전에 샀어요.
0: 핫핑크. 저도 네. 신상 가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1: 너무 좋다.
0: 우라뉴.
1: 아니 너무 좋아요. 맞죠? 눈이 커졌어요. 네. 저 네. 봤으면 샀다.
0: 약간 청바지 느낌의.
1: 지난번 공룡 가방에 이어서.
0: 아, 제 가방 컬렉션들이 좀 취향에 맞으시죠? 아유.
1: 엉덩이 한짝, 그러니까 청바지의 그쵸?
0: 뒷주머니.
1: 뒷주머니
0: 부분. 한, 네. 맞아요. 여기서 다 핸드폰 넣을 수 있고.
1: 원플러스는 아닌가요? 저런 건?
0: 무슨 말인지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1: 아, 네. 그러니까.
0: 네, 요새 약간 에코백만 들게 네. 되는데 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선물을 받다가 여기 이제 사은품으로 많이 오잖아요. 내가 막상 꽂혀서 사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새 에코백에 좀 심취해 있고요.
1: 저 바지 주머니가 실제로 기능하는 주머니죠?
0: 그럼요. 당연하죠.
1: 집에 제가 저는 당장 가서 집에 안 입는 청바지 한번 잘라봐야 되겠다.
0: 여기서 재봉질로 네. 만들 수 있고 네. 시인님의 가방은 좀 기능성 가방 같은데?
1: 엄청 가벼워요. 엄청 그렇구나. 가볍고.
0: 아 이거 러닝 전문 브랜드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샀어요. 엄청 안 어울리거든요. 제가
0: 귀엽다.
1: 되면.
0: 귀엽다. 네. 너무 가볍고 심지어 요새 제가 관심 있는 사이즈의 배낭이에요. 저거.
1: 젖어도 잘 말라요.
0: 그래서 그 기능성 같아 보였어.
1: 네.
0: 핫핑크색 배낭. 그리고 저는 엉덩이 한쪽 네. 네, 청바지 가방. 네, 이렇게 서로의 이제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 네.
0: 항상 우리 박준 시인님의 TMI가 많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1: 네. 핫핑크 가방을 메고 있다.
0: 네. 그리고 저랑 가방 취향이 굉장히 통한다. 언제 한번 쇼핑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그렇죠. 전 너무 부러워서 지금 저 가방만 보면서.
0: 침 좀 흘리십시오.
1: 네.
0: 제 다음에 보면 혹시 큰 사이즈로 하나 있으면.
1: 저 사이즈가 딱 사이즈. 좋은 것 같아요.
0: 이걸 원해요?
1: 이거 예. 딱 저 사이즈.
0: 앙증맞은 거 좋아하시는 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 주에도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같이 들어볼 거고요. 그 전에는 시 퀴즈도 풀게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합니다.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이번 주 퀴즈가 담긴 시 낭독해주세요.

0: 어리집 수건 이소연. 지푸라기 같이 뻣뻣한 수건을 걷으며 해가 참 사납구나. 수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침에 얼굴이 있는가? 저녁에 육체가 있는가? 창밖에 널린 수건들 바람은 뒤집히고 뒤집힌다. 수건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다. 수건부터 넓고 수건부터 개킨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단순한 사각. 수건은 많고 수건은 모자란다. 바짝 마른 평면을 접는 일에 애착이 생긴다. 수건은 시간을 옮긴다. 냄새를 옮긴다. 수건이 수건에서 빠져나온다. 내가 발을 닦은 수건으로 남편이 얼굴을 닦는다. 발을 닦은 수건이 얼굴을 닦은 수건보다 더러울 것 같진 않은데 발이 알면 억울할 일 말하지 않기로 한다. 시를 읽다가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수건이 나를 두른다. 거기 수건 좀. 돌잔치나 회갑년마다 수건을 돌리고 어제는 출판기념회에서 새해 수건을 받아왔지만 수건이 모자란다. 수건으로 열리고 닫히는 집. 나는 마지막 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는다. 최근에 가져온 수건이다. 수건은 29장. 아직 하나가 모자란다. 이소연 시인의 우리 집 수건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시에 나오는 수건처럼 많지만 모자란 것이 당신에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1: 아, 너무 사랑스러운 시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진짜로 소리 내서 웃을 뻔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발 닦은 부분에서.
0: 저는 그 부분. 그 내가 발을 닦은 수건으로 남편분이 얼굴을 그러니까. 닦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내 발 닦은 수건이 남편 얼굴 닦은 수건보다 더러운 것 같진 않은데? 이 말은 뭐야? 내 발이 남편의 얼굴보다 깨끗하다.
1: 아니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얼굴을 닦은 직후의 네. 수건 상태가 더 더러울 것 같기는 해요. 뭘 바른 것도 많고 네. 공기 계속 많이 닿아있던 곳이잖아요.
0: 그리고 그렇죠.
1: 바른

0: 깨끗하게 씻고 나서만 탁 이렇게.
1: 맞아.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양말도 신고 물론 뭐 신발도 신지만 이것이 얼굴은 두 건 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복면 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0: 그러니까. 네,
1: 그럴 수 있죠.
0: 생각해보면 그래. 근데 참 우리가 발을 좀 천시해.
1: 그러게요.
0: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같이 웃다가 문득 발이 알면 억울할 일 얘기해서 맞아 그러네. 라는 저의 제 감정을 굉장히 역동적이게 자극한 흥미로운 시였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건 정확히 이런 거죠. 뭐 많은데
1: 네.
0: 그리고 꼭 내가 맘먹고 산 예쁜 수건은 보다 자주 쓰게 되는 건 뭐
1: 네.
0: 어디 어디 기념회
1: 그쵸.
0: 날짜 박혀있는
1: 네.
0: 허름한 수건
1: 맞아.
0: 그건 계속 손이 오히려 골로 자꾸 가게 돼. 모자라죠. 그리고 자꾸
1: 늘 모자라죠. 근데 많아요.
0: 많아.
1: 많을 때는 막 쏟아져 내리거든요. 수건장 열면
0: 그래.
1: 이렇게 했는데 중요할 때 하나도 없어요.
0: 하나도 없어. 완전 전멸을 해.
1: 예, 네, 그렇죠.
0: 야, 이게 희한해요. 저는 양말은 모자란 적은 없고, 혹시 뭐 이런 종류가 뭐 속옷도 그럴 수 있고 머리끈 여자들 머리끈 그렇습니다.
1: 아.
0: 항상 집에 몇 뭉큼씩 있어요. 찾으면.
1: 그쵸.
0: 근데 없어.
1: 한 번서 막 천 개 들고 그러죠. 작은 고무줄끈
0: 네.
1: 이런 거.
0: 그럼 천 개들이 있어요. 그 없어지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인님 없습니까?
1: 저 면봉 같은 거.
0: 면봉.
1: 네.
0: 면봉 진짜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있나
1: 저는
0: 싶은데.
1: 저는 면봉 살 때 염세적인 생각을 해요. 이거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 근데 면봉을 또 사야 돼요.
0: 금세죠, 금세.
1: 네.
0: 아, 좋아요. 이소연 시인의 우리 집 수건에서 퀴즈를 냈어요. 마치 수건처럼 이미 나에게 많지만 모자란 게 있는지 물었어요. 부엉이들의 답변 노래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0: S1의 데이 바이 데이 듣고 왔고요. 이번 주 시 퀴즈는 이소연 시인의 우리 집 수건에서 냈습니다. 마치 수건처럼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모자란 거 뭔지 부엉이들에게 물었죠.
1: 0501번님 저는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은 많은 편인데 전반적으로 머리카락에 힘이 모자라서 쉽게 처져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려고 해도 폼이 살지 않습니다. 항상 짧게 하고 다닌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스타일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0: 요거는 관리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면 네. 이 모근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나 영양제가 꽤 이런 종류는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1: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구나.
0: 모르겠어요. 뭐 근데 네.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는 네. 어느 정도의 관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1: 가능하답니다. 0501번님.
0: 예, 예. 네. 가보시죠. 이지은님은요. 저희 막내딸 필기고요. 집에 넘쳐나는데 서점만 가면 또 삽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필기감이 다르대요. 이게 무슨 소린지. 저는 볼펜 심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근데 참 웃긴 게 필기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공부는? 아 이거는 참.
1: 이거는 보장해 주셔야 돼요. 감이 다르다는데.
0: 감은 다르긴 해.
1: 다르죠. 네.
0: 근데 그건 네. 있어요. 공부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치고 필기구 여러 개 쓰는 사람. 그리고 왜 필통 아기자기하게. 필기 엄청 많은
1: 엄청
0: 친구들은 그리고 필기도 너무 잘해.
1: 너무 잘해.
0: 근데 성적
1: 그리고 제 친구가 그랬는데 정말 무슨 오답 노트 내가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적어보는데 그 프린트 시험지보다 글씨를 더 잘 써요.
0: 맞아.
1: 그리고 그림도 똑같이 그려.
0: 그래.
1: 막 도표도 똑같이 그리거든.
0: 맞아.
1: 근데 그거 하나 하는데 3시간 걸려. 야 그럴 거면
0: 약간 작품 활동에 가까운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풀 컬러로.
0: 그래. 그렇더라고요.
1: 네.
0: 또
1: 효정님께서요. 접시랑 그릇이요.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식사 따로 차려서 각자 방으로 가져다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찬 소분해줄 때 예쁜 그릇에 담아주고 싶어 많은데도 또 삽니다.
0: 저는 이거는 너무 좋은 분위기 집안 분위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은근히 저는 자취 생활을 해봤어가지고
1: 네.
0: 뭐 그때 뭐 반찬이 거의 있는 일도 없었지만 어쩌다 있게 되면 그 용기째 자꾸 놓고 먹었어요.
1: 네.
0: 근데 어느 날 오랜만에 이제 집밥을 먹을 때 작은 그릇들에 소분되어서 나오는 반찬들을 보며 아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1: 그게 자존감에 대한 문제예요.
0: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는 다신 나도 항상 이렇게 소분해야 하지만 여지없이 김치는 여전히 통째로 꺼내서.
1: 그리고 우리가 계란 후라이에 케첩 뿌릴 때도 그냥 근데 쭉 짜지 말고
0: 맞아.
1: 약간 그림 그리듯이 그래서 플레이팅 하듯이
0: 그래.
1: 접시를 동그랗게 쭉 짜면 자존감이 한 3 정도 올라갑니다.
0: 나는 진짜로 근데 이 상차림이
1: 네.
0: 이 그릇의 고급스러움 이런 거 떠나서 잘 사는 것의 어떤 상징인
1: 그렇죠.
0: 것 같아.
1: 네.
0: 바다님 아, 제 얘기했죠. 머리끈이요. 사도 매번 없어요. 1,000원에 3개 혹은 4개짜리로

0: 많이 사두는데도 왜 자꾸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바다님. 세네 개짜리로 많이 사면은 증발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개짜리로 그래도 없어지는 게 머리끈입니다.
1: 0808번님, 저에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질 땐 많은 줄 알았는데,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하고 싶은 일들을 채우기에는 늘 아쉽고 모자라게 느껴지거든요.
0: 와, 너무 맞는 말이네요. 이게 이 하루가 끝날 때는 퇴근 시간도 그렇고, 아, 왜 이렇게 안 가? 몇 시간은 더 해야 끝나네. 하지만 우리 지금 막 상반기 지나갔잖아요. 7월이잖아요, 지금.
1: 네, 그렇죠. 반 접은 것 같아요, 딱.
0: 그죠?
1: 네.
0: 항상 이런 식이야. 자, 이렇게 부엉이들에게 분명히 많은데 이상하게 모자란 것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0: 셨고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시인의 우리 집 수건이라는 시에서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모자란 거. 시인님의 집 수건도 그렇댔고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1: 가방이요.
0: 마, 지금도 제 가방을 좀 힐끗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1: 그 가방의 기능적인 것만 하면 다섯 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무거운 짐을 많이 들 때 가방.
0: 맞아.
1: 근데 다섯 개가 늘 부족, 훨씬 많지만 늘 부족하죠.
0: 혹시 명품백도 좋아하세요?
1: 저는 잘 안 좋아하고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진짜요? 네. 근데 만약에 시인님한테 누가 주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1: 저는
0: 좀 별로 안 좋아해요?
1: 차등 없이 잘 들 수 있어요.
0: 아 네. 그렇군. 진짜로 그냥 가방을 좋아하시는구나.
1: 그 왠지 오늘은 저 가방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날이 있잖아요. 전
0: 있죠.
1: 신발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발은 그냥 신던 거 발에 편한 거를 여러 개 사서 계속 신는데
0: 맞아.
1: 가방은 그때그때 다른 걸 들고 싶어요.
0: 아,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가방은 사도 사도 모자라다. 4부로 와서는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볼 겁니다. 노래 하나 들을게요. 아리아나 그란데와 네이튼 사익스의 Almost is Never Enough.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읽어주세요.
2: 와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언니 부부가 걱정되어 사연 보냅니다. 몇 년 전 형부가 지방으로 발령나면서 언니도 같이 따라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됐는데요. 갑자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 왔지만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조카와 적응하며 생활비 정도는 보태고 싶어 종종 아르바이트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몇 달째 언니와 형부가 서로 대화 같은 대화를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언니가 거기서 친해진 또래 엄마들이 있긴 하나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형부뿐이잖아요. 형부가 언니의 얘기를 안 들어주다 보니 그 하소연을 제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언니는 일상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얘기도 하게 되는데 형부는 그런 대화가 듣기 싫은가 봅니다. 뒷담이나 오지랖이라고 생각한대요. 예를 들어 언니가 비슷한 또래 엄마들을 만나고 와서 누구네는 벌써 영어 유치원 생각하고 있다더라, 거기 외벌이라 힘들텐데 라며 걱정하듯 남 이야기를 하면 형부는 왜 이렇게 남에게 관심이 많냐고 핀잔을 주는 식입니다. 점점 쌓이면서 남 얘기를 뭐하러 하냐는 쪽과 남편한테 이런 얘기도 못하냐로 갈린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형부가 못 참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 화를 냈고 언니도 그날 이후 형부와 대화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면서 일상적인 얘기는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부는 그래도 직장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언니는 연고 없는 곳에서 정해진 직업도 없다 보니 서로 대화의 격차가 생긴 걸까요? 원래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진 않았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저 또한 지쳐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형부를 영영 안 볼 생각까지 하고 있는 언니가 걱정됩니다.
1: 네, 형부와의 대화가 너무 부족한 언니가 걱정이라는 와이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아, 이게 타지에 가면 진짜 좀 그렇거든요. 거기 그래도 나름대로 그 와이님 언니는 잘 적응을 해서 뭐 학부모들이랑도 금세 친해졌고 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 좀 고마울 수도 있거든요.
2: 그렇죠.
1: 네, 물론 뭐 본인도 갑자기 뭐 어떤 연유에서 지방으로 가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해요.
2: 동시에 그런데 고마울 수도 있고 미안할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2: 남편 입장에서 아내와 그쵸. 가족들에게.
1: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근데 되게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인 건가 싶은 게, 아니면 그런 건가? 이게 영어 유치원 생하고 있대더라 뭐 이런 부분에서 바로 압박감으로 느끼는 거?
2: 그렇죠.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1: 아, 좀 그런 건가?
2: 남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를 빌어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가뜩이나 고맙고 미안한데 타지에 갑자기 발령받아서 가족들이 낯선 곳에 생활하는 것도 미안한데 그렇게.
1: 아, 일단 처방시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노래 먼저 들을 거고요. 스텔라장과 매드클라운의 No Question.

말 정희성. 세상에 입 가진 자 저마다 떠들어대서 나는 오랫동안 참고 말 안 하는 버릇을 들이다가 이제는 말도 잊어버리고 말하는 재미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0: 그렇게 마음 편해서 마침내는 시를 쓰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시인이 시를 안 쓰고 말도 안 하면 무엇에 쓰겠냐고 누가 혀를 차는 바람에 그도 그러겠다 싶어 원고지 앞에 다시 앉으니 도무지 말을 처음 배우는 어린애 마냥 서투르고 그 말이라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나는 말하는 법을 새로 배워야겠다.
1: 대화가 부족한 언니 부부가 걱정인 와인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시였는데요.
0: 네.
1: 아, 이 시를 쓰신 정희성 시인이 한동안 네. 되게 뭔가가 힘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시였어요. 뭔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막 혐오?
0: 제가 이제 시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 다 아신 시인님은 시인들끼리 원래 다 알아요?
0: 좋아하면 다 알죠.
1: 우와.
0: 그리고 싫어해도 다 알아요.
1: 아, 싫어. 아,
0: 제가 좀 존경하는 시인인데요. 좋아하고.
1: 근데 싫어하는 거 서로 알아요?
0: 싫어하는 거 서로 너무 잘 알죠.
1: 어떻게 알아요?
0: 그거 어떻게 몰라요? 사람이 싫어하는 게 티가 어떻게 안 나요?
1: 아, 티를 내요, 막?
0: 아니, 안 내는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싫어하는 티가 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방송을 해도 모르나요?
1: 어, 난 모르고 싶어. 모르겠어요.
0: 근데 그게 굳이 상대를 기만하거나 속이지 않고 내 감정을 그냥 나를 너를 뭐 증오하진 않겠어.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 이 정도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이까진 자 저마다 떠들어대서 나는 오랫동안 참았다. 이게 뭔가 어떤 힘든 시기를 다 같이 견딘 거예요. 그 좋은 시기가 왔는데 후일담처럼 야, 내가 그때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진 거야. 이제 살판이 났지. 이럴수록 그냥 나라도 조용히 있어야지. 그게 다 지나갔나? 힘든 시절이 정말 지났다고 생각해? 혹은 너가 혼자 잘해서 지났다고 생각해?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섬종 꼴보기 싫잖아요. 그냥 꼭 참고 있다가 또 이제 시도 안 쓰고 있다가 다시 써볼까? 하다가 아, 말이 이렇게 새롭고 어렵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느끼는 네.
1: 실제로 또 시인님께서 잘 아는 분이라서 더 생동감 있게 해설을 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시를 처방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0: 저는 사연자분의 언니분이 2패 두 번 연속 졌다라고 생각해요. 언니의 말이 일단 누구에게 졌냐면 혹은 졌다라고 하는 게 승패가 아니라 남편분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언니의 말 때문에 남편 입장이지만 결국 언니의 말은 사연자분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언니분의 말하기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1: 냉정하게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0: 상대가 싫어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방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좋은 얘기도 여러 번 하면 지친다는데 아무리 맞는 얘기도 맞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언니분이 말하는 법을 좀 새로 가다듬어야 되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하기에 정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때 정보가 많다는 건 업무적인 관계죠. 김 팀장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이게 다 정보잖아요.
1: 그치.
0: 근데 집에 오면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1: 맞아.
0: 요즘 깻잎을 먹으면 옛날보다 향이 좀 더 짙어진 것 같아. 이런 얘기죠. 아무 소용없는 얘기를 그치, 해야지 맞아. 대화가 되지. 누구네 벌써 영어 유치원 갔다더라. 거기 왜 버린대?
1: 그 약간 좀
0: 이게 정보처럼 들어가요.
1: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0: 그러면 듣는 입장에선 나도 어떤 정보와 대응 방식을 줘야 되는데 지치는 거죠.
1: 아, 진짜 아주 좀 명확하게 좀 와이님과 언니를 위해서 시인님이 처방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와이님이 조금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고 보면 우리 언니가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아기들 키우면은요, 특히 이제 유치원생 정도 단계에서부터 아이들 부모님 커뮤니티 안에서 대화를 막 하면서 조금 세상이 좀 좁아지는 현상이 와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죠, 육아를 위해서는.
0: 네네.
1: 근데 그러면서 이게 좀 나도 저걸 해야 되나? 우리가 이걸 너무 안 하

0: 하고 있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또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좀 과몰입돼 보이나? 혹시 그렇죠. 다른 집에 비랑 조금 비교해서 걱정을 우리 언니가 좀 하는 편인가? 그걸 저희가 모르니까.
1: 네, 맞아요.
0: 좀 그런 편이라면은 와이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형부랑 어떻게 해봐 이런 것보다 꼭 남들이랑 똑같이 할 필요 없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주 원인이 우리는 일단

0: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설마 뭐 요새 어느 집에서 뭐 놀면 뭐하니를 보는데 그렇게 재밌었대. 근데 그런 얘기 좀 제발 그만해. 이러시진 이거는 이제 남편분이 좀 약간 문제가 큰 거고.
0: 차라리 수건 얘기하는 게 낫죠.
1: 그렇지.
0: 네. 수건 이렇게 샘플처럼 이게 180수고 이건 200수인데 만져봐. 이게 차라리 나아.
1: 이게 다르게 느껴져?
0: 얼굴 비벼봐. 무릎도 비벼봐. 이게 대화다.
1: 괜찮다.
0: 네. 그래서 최대한 정보가 없다는 건 정서가 가득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보 없는 쓸데없는 하지만 다정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셔라. 네.
1: 맞아. 박준 시인의 시를 한 페이지 아무거나 골라서 일단 읽어준다든지.
0: 그렇게까지 하시면 좋지만
1: 왜냐하면 와인이면 언니는 아니 난 그 정말로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특징이
0: 진짜로
1: 이게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라
0: 아기가 있는 게 아니야.
1: 그냥 그러니까 남편한테 프레셔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대 막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하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나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좀 막막하실 수가 있잖아요.
0: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모발의 굵기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죠.
1: 방금 전에 우리 나왔던
0: 그래서
1: 얘기.
0: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서 머리카락 싸움 해도 되거든요. 밥 먹다가 말고.
1: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얘기 쪽으로.
0: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걸 한번 되살려 보셨으면 좋겠다.
1: 진짜 아무래도 우리 박준시인님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보신 건 아니죠?
0: 제가 이런 얘기만 잘해요. 정보 얘기는 못하고 정서 얘기만 잘하죠.
1: 너무 좋습니다.
0: 나는 삶은 계란을 마시는데 구운 계란은 왜 맛이 없지?
1: 왜일까?
0: 이런 얘기를 24시간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1: 저도 완전 가능하고.
0: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 지쳐요. 상대가.
1: 그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맞아. 저는 이제 퇴근해서 보통 한 20분 컷입니다.
0: 딱 좋네요.
1: 쓸데없는 얘기.
0: 쓸데없는 얘기.
1: 자,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 그리고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텐데 우리 사연은 어디로 받고 있죠?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2개월의 Talk to Me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회사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2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6521님이 며칠째 별밤 몰래 듣다가 이제야 고개 내미는 샤이보홍입니다. 문득 제 방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 검은색 회색 같은 무채색 옷만 있더라고요. 오늘은 흰색 옷 입었더니 뭔가 사람이 밝아진 것 같네요. 이렇게 사연 쓰는 거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 제가 원하는 종류의 일상 사연이고, 우리가 앞서 박준신이랑 나눴던 얘기, 그냥 그렇게 쓸모는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이야기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나 이거 입었더니 피부가 좀 좋아 보이지 않아? 이런 대화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오늘 끝곡으로 렉스 오렌지 카운티의 어메이징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한번 업데이트하고 나면 다시 그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저는 지나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고민을 할 텐데 굳이 그런 미련을 또 한번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매 순간 업데이트되는 현실 속에도 후회와 미련 없이 즐길 수 있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0: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의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매일 맑음이면 참 좋겠지만 어떨 때 먹구름도 끼고 때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죠. 그럴 땐 나만의 행복 버튼이 필요합니다. 마라탕에 고기 추가, 숙주 추가, 발 닿는 대로 산책하기.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뭐든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같이 노래 들으면서 기분 전환 해볼까요? 금요일 밤의 행복 버튼,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입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첫 곡 레드벨벳의 행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핫 7호의 DJ 뚱디 아이덴티티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출근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너무 긴장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처음보다 아주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긴장감은 너무 덜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또 첫 방을 하고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제 제 가족분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형께 다들 이제 들어주셨는데, 다들 그냥 또 경상도 사람들이라 그냥 무심하게 잘하네, 하니까 좋네 이런 반응들. 왜냐면 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에 또 다 감사하시고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지금도 듣고 있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네, 제가 또 성실과 열정의 아이콘이거든요. 이제 네, 남항에서 라디오 듣던데 공부를 했나요? 제가 또 저한테 주어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편이기 때문에 또 공부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영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1707님, 방금 알바 마치고 집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뚱디, 처음 진행하는 라디오라고 안 믿길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도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저한테 엄청난 위로? 엄청난 힘이 됐어요. 이 힘을 받아서 2주차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저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으로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밤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립니다. 어디서 뭐하면서 아하 듣고 계신지, 또 저 뚱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하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네 이번 한 주도 뜨겁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네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

이벤트를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꼬신 노래들로 금요일 밤을 뜨겁게 채워드릴게요. 이번 시간은요, 지난주 토요일 서양수박 사이트 댄스 장르 차트 속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럼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오늘 함께할 노래들 만나볼게요. 네, 40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뉴진스의 하우스윗인데요. 통통 튀는 힙합 스타일 곡으로 쿨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노래죠. 2년 전 초여름에 발매돼서 여름만 되면 이 노래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우스윗,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거 나왔을 때 진짜 그 안무도 되게 통통 튀잖아요. 막 점프하고 막 웨이브 팔 해주고, 그리고 그 의상도 그때 되게 뭔가 Y2K? 되게 그 여름에 완전 빅사이즈 옷들 많이 입고 되게 힙하게 입고 그렇게 통통 튀는 춤도 추고 해주셨었는데, 전 그런 장면들이 되게 제 기억 속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39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한 번쯤 커버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곡이죠. 슈퍼노바. 네, 에스파의 슈퍼노바입니다. 이 노래는 뮤비도 재밌는데요. 이제 카리나 선배님이 이제 역할이 이제 힘이 완전 센데 자기 얼굴에 치해 있는 외계인 컨셉이어서 사이드 미러를 들고 얼굴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 폰을 들고 찍은 씬이라고 합니다. 앵글 진짜 멋있어서 전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뮤비 보고 우와, 사이드 미러인데 이게 어떻게 새 것처럼 나오지? 라고 했었는데, 끝나고 비엔드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핸드폰을 찍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뭐 K-POP 박사니까요. 네, 이번에 38위로 가볼게요. 시작부터 이분들 곡이 나오네요. 리센네의 데자뷰입니다. 요즘 이 곡 후렴에 처음 스친 그때 이한길 기재해줘. 네? 기억해줘! 라는 파트를 부르는 미나미 선배님의 목소리와 라이브 실력이 화제더라고요. 아, 이제 미나미 선배님은 사실 이 노래도 노래인데 그 전부터 이제 노래 실력으로는 되게 화제였잖아요. 왜냐면 뭐 되게 다양한 곡들, 이제 보컬, 가창에 필요한 곡들 커버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데자뷰란 곡에서도 그 가창력을 보여주는 파트가 있어서 이제 화제가 됐다. 아무래도 이건 그냥 미나미 선배님의 실력이 워낙 좋아서 하지 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네, 38에 이어서 37위도 와, 리센드 분들의 곡이 차지했습니다. 와, 대박. 네, 어떤 곡이냐면요, 바로 저번 주에 나왔죠, 런어웨이입니다. 네, 인센스 향을 메인으로 하는 곡인데 몽환, 판타지, 느낌이 제대로라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열심히 붐업 시키고 있는 노래라고 하네요. 와, 붐업. 저도 붐업이랑 다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즘 이제 리센더 선배님들 자체가 사실 붐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런어웨이 뭐 위에 올라왔듯이 또 이렇게 막 많은 곡들이 이렇게 붐업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해서 붐업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40위에서 37위 차지한 곡들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질문이 도착했네요. 4421님, 향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뚱디는 요즘 최애향이 뭔가요? 고기향이랑 피자향 말고 점점점이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지? 최애향이 고기향인 거? 저는 마라향이 사실 최애긴 한데, 향수로 넘어가면 사실 저는 살짝 그 코튼향? 코튼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포근한 향을 되게 좋아해요. 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냥 씻고 나온 쓸 때 탁 편하게 나는 냄새 정도? 네, 네, 다음은 6517님 질문도 볼게요. 집에서 잘 준비 다 하고 누워서 듣는 뚱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제 금요일 밤 루틴으로 아아시 들어와서 행복합니다. 뚱디의 요즘 나이트 루틴은 뭔가요? 아, 나이트 루틴이요? 저는 항상 비슷한데, 이제 그냥 들어가자마자 샤워 딱 하고 얼굴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팩해주고, 그리고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은데, 샤워하고 이제 기초 케어 다 발라주고 누워서 거의 바로 자는 것 같아요. 저는 신기하죠? 저 살짝 누우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라 좀 피부 관리 위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디서 뭐 하면서 아 지고 계신지, 이 노래 어떨 때 들으면 더 좋은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42곡 뉴진스의 하우스윗, 이어서 37위곡 리센네의 런어웨이.

K-POP 박사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뉴진스의 하우스윗 그리고 리센의 런어웨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 이어갈게요. 36위부터 33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6위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인데요. 이 곡의 정말 귀여운 버전의 챌린지도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후드티에 모자 부분이 촬영자에게 잡힌 상태로 한쪽 발은 고정하고서 반대쪽 발과 양팔을 마구마구 흔드는 챌린지였는데 그 모습이 키링 같아서 일명 키링 챌린지라고 불렸죠. 한 귀여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많이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거 알죠. 저 사실 이거 너무 찍고 싶었거든요. 제가 막 잡혀가지고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안 보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 하고 있는데 어제 찍고 싶었는데 이미 저희 멤버들이 다 찍어가지고 아쉽게도 못 찍었던. 제가 한번 찍을까요? 한번 찍을까봐요. 기회되면 찍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35위는 방탄소년단의 FIA입니다. 올해 발매한 아리랑 앨범의 다섯 번째 트랙인데 뜨거워 뜨거워라고 말하는 가사처럼 너무너무 뜨겁게 무대를 하시더라고요. 라이브 영상 함께 보시면 이 노래의 열기를 더 잘 느끼실 수 있으니까 함께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곡은 그냥 믿고 듣죠. 사실 안 좋은 곡이 없잖아요. 너무 다 퀄리티가 전 들을 때마다 또 항상 없던 곡을 들고 와주시기 때문에 자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 중 한 분입니다. 한 그룹입니다. 네 이번에 34위로 가볼게요. 바로 태양의 Live Fast Die Slow입니다. 네, 태양 선배님이 약 3년 만에 발매한 앨범 퀸테센스의 타이틀곡인데요. 끝을 알 수 없는 길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강한 의지를 노래하는 곡입니다. 저는 태양 선배님의 춤선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태양 선배님의 음색과 그 노래 부르는 이제 가창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 곡에서 그 태양 선배님의 그 가창력이 되게 잘 보인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나왔을 때 너무 시원하다. 너무 좋다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3위는요. 이 노래네요. 저 뚱디의 자존감에 올려주는 그 곡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 왜 아이엠입니다. 네, 아이브 선배님들 곡이 자존감 올려주는 곡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새해 첫 곡으로 여전히 많이 찾는 노래라고 합니다. 특히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네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이 파트가 새해 첫 곡 첫 소절로 인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한번 내년에는 새해 첫 곡 첫 소절로 이 곡과 이 파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오, 1707님 질문도 볼게요. 방탄소년단이랑 빅뱅 노래 엄청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뚱디. 뚱디가 처음 오디션 볼 때 어떤 노래 했는지 궁금해요. 아, 저 처음 오디션 볼 때 저는 그 정승환 선배님이 불렀었던 그 사랑에 빠지고 싶다 아세요 혹시? 그거 불렀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그걸 불렀었어요. 아, 잠깐 한 소절 해볼까요?

예.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는 36위 곡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 그리고 34위 곡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듣고 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 뚱디고요. 앞서 아일릿의 나큐데니몬 그리고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달려볼까요? 32위부터 29위까지 순위 확인해볼게요. 먼저 32위입니다. 바로 라이즈의 Do Your Dance인데요. 자유분방한 에너지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곡으로 곡 제목처럼 보는 맛 있게 퍼포먼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후렴에서 숨을 죽이고 여유롭게 동작을 많이 덜어낸 안무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 알죠, 알죠. 그 이제 그 손 이렇게 해가지고 해 때 막 하면서 하는 파트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독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어? 나도 이거 챌린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한번 아까 그 나큐데니멀 챌린지여서 한번 또 아핫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네, 다음 곡도 볼까요? 31위는요, 말 그대로 메가 메가 메가 히트곡이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선배님들이 이 곡으로 빌보드 메인송 차트 핫 101위를 할 만큼 엄청난 기록을 많이 남기셨는데, 최근에 뮤비 조회수가 와 21억뷰를 돌파하면서 팀 자체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와, 대박. 꾸준한 인기란 게 이런 건가 봐요.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도 언젠간 방탄소년단 선배님처럼 그렇게 엄청나고 엄청 대단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어서 32곡 소개할게요. 와,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입니다. 하는 앙탈 안무로 청량함과 귀여움을 다 잡은 곡이었는데, 온 세상이 앙탈 챌린지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큰 유행을 했습니다. 아, 알죠. 저도 이거 했어요, 사실. 아마 저희 채널 보면 아실 텐데 저도 이 챌린지 했거든요. 그 이 당시 때 사실 그냥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분들, 또 뭐 배우분들, 심지어 막 시상식에서 할 정도로 엄청 메가 히트였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히트였기 때문에. 근데 노래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노래도 한번 들어봐주세요. 계속해서 29위도 볼까요? 아이브의 블랙홀입니다. 와우, 저번주 이어서 데뷔곡 11의 완벽한 진화형 같다라고 팬분들이 말할 만큼 아이브의 온전한 정체성을 담은 노래인데요. 특히 11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곡 무조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알죠. 안 그래도 이 곡 나왔을 때 저도 이 얘기 봤어요. 어? 그 댓글에 되게 옛날 데뷔 초 11 나왔을 때 느낌이랑 비슷하다. 뭔가 거기서 멤버분들이 성장해서 되게 진화한 것 같다라는 댓글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보면서 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다 생각한 거 똑같구나. 아, 보는 눈도 똑같고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꾸현님, 뚱디 요즘 날씨에 어울리는 곡 추천해주세요. 연두님께서도 뚱디가 여름마다 듣는 뚱디만의 썸머송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요즘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주셨는데, 아, 저는 여름하면

0: 엘라마이님의 DFMU라는 곡이 있거든요. 뭐 사실 들어보시면 막 엄청 청량하고 시원한 곡은 아니에요. 되게 R&B 곡인데 저는 사실 뭔가 시원한 느낌도 좋아하지만 그냥 그 감성을 즐기는 편이어서 이 노래를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감성. 다음으로 45122님이 문자도 보겠습니다. 뚱디가 스케줄도 여러 개 하고 컴포도 공개되니까 컴백이 실감납니다. 단주 컴백인데 뚱뚱한 컴백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 뚱뚱한 컴백 스포요? 야, 뚱뚱한 컴백 스포. 네, 스포해달라는 문자를 되게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스포 라이브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진짜 뚱뚱한 컴백 스포 하나만 하자면 나를 봐줘. Look at me now.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뚱뚱한 스포예요, 여러분. 어떤 뜻일지는 컴백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이곡 나오면 아, 진짜 엄청난 스포였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많이 좋습니다. 네,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바로 팬 콘서트 투어 20를 개최합니다. 8월 8일, 9일 주말 양일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되고요. 팬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노래에 대한 감상들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32위 곡,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올게요.
1: Keep asking for this.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라이즈의 듀얼 댄스 듣고 오셨고요. 한 주를 휩쓸었던 핫한 노래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28위부터 25위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28위부터 만나볼게요. 바로 하츠트와츠의 포커스입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시크한 보컬이 특징인 곡이고요. 전체적으로 무대를 보면 8명의 멤버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완벽한 칼각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연습량이 어마어마하셨겠죠? 아, 전 근데 하츠트와츠 분들의 칼군무를 저는 되게 데뷔 때부터 봤었는데 진짜 이거는 웬만한 연습량으로 안 돼요. 왜냐면 전 지금 저희 팀에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퍼포먼스 디렉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어서 아는데 이거는 진짜 웬만한 연습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멤버분들에게 엄청난 저 박수 갈채를 보내고 싶어요. 진짜 대단하다고.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라이브도 엄청 열심히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7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입니다. 멤버들이 이 곡의 키워드를 질주라고 표현할 만큼 속도감 있는 비트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가사에는 스쳐가는 감정과 시간을 솔직하게 담아내며 현재를 같이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요? 저, 아, 이 노래 안 그래도 저 들었는데 뭔가 되게 옛날 뭔가 디스코? 뭔가 그런 분위기의 곡이라 놀기 좋은? 애들끼리 놀러 갔을 때 틀고 놀기 좋은 그런 곡인 것 같고 저 현재를 같이 즐기자.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현재 제가 하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좀 즐기면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거 되게 좋은 메시지 같아요. 네, 이제 26위로 가볼까요? 아, 어떤 곡이냐면요. 바로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입니다. 제목 그대로 보이 넥스트 도어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곡인데요. 헤어진 상대를 음악으로 붙잡으려는 마음을 녹인 가사와 걸게 내 저작권처럼 가수여서 쓸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담긴 노래입니다. 와우, 걸게 내 저작권처럼. 와우, 엄청난데요? 안 그래도 이게 정규 앨범이잖아요. 근데 정규 앨범인데 사실 그 이제 성우랑 이제 나오기 전부터 이제 정규 앨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굉장히 색다른 완전 K-POP으로 나올 거고 완전 색다른 느낌으로 엄청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도 나왔을 때 와 진짜 많이 노력했다. 이번에 그래서 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좋은 앨범이고 엄청 노력해서 한 게 느껴져서 진짜 마음이 엄청 따뜻해지고 항상 계속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이번에 25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뉴진스의 하이포인데요. 지난주에 이어 또 등장한 곡인데 이 곡이 챌린지도 핫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대선배님들도 같이 많이 참여해주셨는데 JYP 박진영 선배님, 김한선 선배님, SES 유진 선배님 등이 함께 해주셔서 가요계 세대 대통합을 일으킨 노래였습니다. 최고! 와, 하이포이는 이거는 진짜 엄청나죠. 이것도 진짜 메가 히트곡. 제가 너무 메가 히트곡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초초초 메가 히트곡이에요. 사실 김한선 선배님, 유진 선배님, 박진영 선배님이 다 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이건 진짜 쉽지 않잖아요. 완전 저희한테는 완전 우르르 보는 대선배님들이신데 저는 사실 한 번쯤 뵙기만 해도 되게 영광일 것 같아요. 한 번쯤 뵙고 싶습니다. 진짜 와 대박. 자, 이렇게 네 곡 연달아 소개해드렸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7위 곡 올데일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 그리고 26위 곡 보이넥스토어의 바이럴.

You sure you could keep up? You sure you could keep up?

쫑디와 함께하는 금요일 밤의 뚱땅뚱땅 파티 타임. 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27위 곡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 이어서 26위 곡 보이넥스트도어의 바이럴 듣고 왔습니다. 파티에 빠지면 안 되는 맛깔나는 노래들 쭉쭉 소개해드릴게요. 24위부터 21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24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J.O.B 피처링한 르세라핌의 스파게티입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고 생각나는 르세라핌을 이에 낀 스파게티에 비유한 곡으로 사쿠라 허윤진 선배님이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와우!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후렴과 가사로 모두가 스파게티 중독에 빠지셨죠? 이거 알죠? 이빨 사이 낀 스파게티, 이거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어본 사람은 없다. 한 번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 네, 저도 이거 듣고 어,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좋지? 뭔가 왠지 모르게 중독되는 되게 신선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춤도 되게 좋잖아요. 이것도 저 꽤나 많이 췄거든요, 나왔을 때. 커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 추는 영상이 좀 많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음은 23위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등장하셨네요. 바로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입니다. 오늘만 I love you 아이시테루. 후! 네, 현실적인 이별 후 모습을 유쾌하게 그린 밴드 사운드 댄스곡인데요. 작년 1월에 발매된 노래인데 1년 동안 와우 주요 차트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꾸준히 사랑받았고 올해 7월까지도 이렇게 롱런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곡이 사실 되게 급하게 나온 팬송이라 들었어요. 근데 뭔가 큰 기대 없이 그냥 팬들을 위해서 냈던 곡인데 이게 되게 히트치면서 어쨌든 보이넥스트도어라는 그룹이 굉장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사람 일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또 항상 진심으로 팬들을 대하고 그냥 내가 하는 이 하고자 하는 거에 항상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또 느꼈던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2위 발표할게요. 바로 아일릿의 마그네틱입니다. 와우! 24년 3월에 발매된 아일릿 선배님의 데뷔곡인데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제목 그대로 자석을 표현한 가사와 안무가 정말 키치한데요. 후렴에 나오는 슈퍼 이끌림이란 가사처럼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여전히 이끌리고 있습니다. 아, 이 많은 분들 중 한 명이 저입니다. 저도 이끌렸어요. 휴, 휴, 휴, 휴. 이거 진짜 나왔을 때 되게 캐릭터가 움직이는 느낌? 뭔가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는 되게 캐릭터가 움직이고 되게 모해와 뭐라 해야 될까? 소장하고 싶은? 이게 굉장히 키링곡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어? 되게 아일리 선배님들은 그 키링곡 같은 느낌이 많네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와, 이 곡도 진짜 너무 좋으니까 한 번씩 다시 꼭 들어봐주세요. 자, 21위 바로 가보겠습니다. 선배님들 또 나오셨습니다. 아이브의 레브하트입니다. 작년 1월에 발매한 곡으로 나에서 우리로 시선을 넓히며 아이브 선배님들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기 시작한 노래인데 특히 브릿지 파트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파트 가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린 따로 이유를 묻지 않고 서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기에 영혼을 바라는 사이보단 지금을 이해해주고 싶어. 이거 가사 쓰신 분 칭찬 100개. 이거 엄청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빨리 칭찬 댓글 이거 칭찬 공격하셔야 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지?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을 울리게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대박. 네, 이렇게 21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20위부터 또 좋은 노래

애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은 한 시간도 뚱디와 믿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24위 곡 J.O.B 피처링한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아돌라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고 싶은 아이돌에게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이 아이돌은 최근 SNS에서 노래가 좋기로 소문이 나며 K-POP 팬들의 플리에 이름을 올린 그룹입니다. 이 소식은 컴백을 준비하며 얼마 전 데뷔 1000일을 맞이한 멤버들에게 정말 정말 큰 소문이 됐다고 하네요. 7월 말 컴백을 앞둔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바로 파우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이번 컴백 파이팅 하시라고 세상에서 제일 큰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이주의 아이돌 파우의 페이버릿 듣고 왔습니다. 와, 특히 이 곡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제일 좋아하는 거 라는 가사를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또 이 흐름을 타고 다른 노래들도 같이 끌어대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게 파워 선배님들도 이번 달에 컴백을 하시고 아이덴티티와 활동 기간 겹칠 텐데 선배님들 같이 파이팅 합시다! 화이팅! 자, 매주 특별한 응원을 전하는 코너 아응아! 아돌라 가족인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금요일 밤 여러분의 고막 행복을 책임지는 시간,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계속해서 차트 소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위부터 어떤 곡들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20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라터가 피처링한 정국의 세븐인데요. 정국 선배님의 첫 솔로 데뷔곡으로 2023년 7월에 발매된 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세레나데입니다. 보니까 최근 세븐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야, 이 곡이 무려 스포팅파이 누적 재생수 35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와, 대박. 35회요? 한국 가수 단일곡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대단합니다. 박수. 와, 대박. 저도 이 노래 나왔을 때 뮤비도 바로 보고 노래를 바로 들었었는데, 저 진짜 정국 선배 노래 진짜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단 음색이 완전 국보. 음색이 진짜 너무 세련되고 너무 트렌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와, 35회를 넘겼다니. 진짜 사람들 다 저처럼 너무너무 좋으니까 매일같이 모든 사람이 들었던 거겠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게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선배님. 이제 다음 순위 발표할게요. 19위는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가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퍼포먼스도 굉장히 멋있기로 소문이 났는데, 특히 베일리 선배님이 직접 만든 핸드쉐이크 같은 손동작이 포인트거든요. 한 번에 보고 따라하기 어려울 만큼 약간 복잡한데, 이 부분을 연습하고 싶은 팬분들을 위해 직접 한 동작씩 알려주시기도 했대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일리 선배님은 그 데뷔하시기 전부터 워낙 유명한 이제 댄서이자 안무가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에스파 선배님도 그렇고 태양 선배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 분들의 안무를 짠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안무가셨는데, 당연히 본인의 곡을 짰을 거라 생각했고요. 아니야 다를까, 짜셨을 때도 이제 안무를 봤었는데, 하, 진짜 이거 대박. 퀄리티가 살짝 팀에 베일리 선배님 같은 분이 계셨다면 너무너무 듬직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자, 이번에 18위로 가볼까요? 바로 르세라핌의 붐팔라입니다. 네, 이 곡을 가만 들어보시면 익숙한 멜로디가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추억의 히트곡 마카레나를 샘플링했는데, 음악뿐만 아니라 두 팔의 교차로 움직이는 마카레나 안무도 녹여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죠? 그 이거, 아 이거 안 보여서 아쉬운데, 이거 마카레나 아시죠? 이거 앞으로 팔 두 팔 앞으로 벌렸다가 좁혔다가 앞으로 벌렸다 하는 거, 이거 진짜 어릴 때 다 한 번씩 꼭 해보지 않았어요? 저 이거, 그리고 노래가 굉장히 되게 중독적이잖아요. 근데 와, 이거를 샘플링 할 거란 생각을 사실 저

딱히 못 해봤는데 이걸 했는데 또 너무 매력적이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건 너무 좋은 거인 것 같아요. 꼭 퍼포먼스랑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이어서 17위입니다. 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인데요. 오! 저번에도 있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또 높은 순위로 투어스의 청량이 시작된 곡인데 후렴에 손을 번쩍번쩍 드는 안무도 되게 귀엽거든요. 다양한 분들이 이 챌린지에 참여하셨지만 나영서 PD님이 최신 버전도 정말 화제였고 또 올봄에 성시경 선배님도 콘서트에서 커버 무대를 하셨다고 하네요. 아, 저 봤어요 안 그래도. 저는 그냥 뭔가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신기했어요. 뭔가 나영석 PD님이랑 성시경 선배님이 이렇게 아주 청량하고 귀여운 곡을 하면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살짝 앙탈적인 안무가 있어요. 그 이게 한 파트가 있거든요. 거의 뭐 이제 오브 드라이브 이제 시초지 않았을까. 살짝 앙탈.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2곡 라토가 피처링한 전곡의 세븐 그리고 17위곡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아차트 아핫. 라토가 피처링한 전국의 세븐. 이어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고요. 다음 순위는 어떤 분들이 자리하셨을지 계속해서 차트 소개 가볼게요. 16위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이 곡이 24년 10월에 발매됐는데 발매되자마자 음원 사이트 댓글에 고3 큰일 났다 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아, 저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이 곡은 수능 금지곡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중독성 넘치는 노래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능 금지곡에 이름을 올렸다? 굉장히 성공한 곡이다. 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곡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독성이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심지어 중독성 있는 곡들 중에서도 중독성 있는 곡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생각했어요. 아파트 아파트.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도 아파트 아파트 외치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수능 금지곡 들어가겠는데 라는 말을 진짜 했었어요. 진짜로. 지금 거짓말 아니라. 네, 진짜 했었어요. 그만큼 되게 중독성 있는 곡이다. 네. 다음 15위 곡은요, 하츠투와 제 스타일입니다. 25년 6월에 발매된 곡으로 하투와 분들의 통통 튀는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상큼한 곡인데요. 가사를 보면 학교 끝남, 뭐해? 누구랑 친해? 어떤 색 좋아? 처럼 학교라는 공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곡도 많은 분들이 새학기에 찾아 듣는 곡이라고 합니다. 아, 스타일. 그리고 스타일 이거 그 후렴에 그 스텝 밟으면서 되게 뭔지 알아요? 그 우리 옛날에 신나면 되게 방방 이렇게 뛰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 뭔지 알아요 혹시? 살짝 완전 셔플까지는 아닌데 그런 느낌? 내면서 뭔가 날아다니는 귀여운 셔플 느낌? 그런 느낌의 안무가 있는데 전 거기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거기가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학교 등교나 아니면 어디 뭐 첫 출근? 뭔가 처음으로 뭘 하러 간다 그런 날 좀 또 들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 곡인 것 같아요. 이번에 14위 가보겠습니다. 역시 등장했네요. 바로 제니의 Like 제니입니다. 우, 이 곡은 퍼포먼스 보는 맛이 있는데요. 한 시상식 퍼포먼스 리허설 영상이 있는데 아 알죠 알죠. 거기도 Like 제니가 등장하거든요. 이 퍼포먼스를 위해 살짝 편곡이 됐는데 그 버전도 정말 매력있고 또 많은 댄서분들이랑 같이 춤을 추시는 모습이 정말 압도적으로 멋있답니다. 저 그 버전 되게 좋아요. 그 멜론 뮤직 어워드였나? 거기서 이제 시상식 버전으로 이제 편곡도 하고

또 댄서분들 엄청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 버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거기서 이제 그 막 엄청 정신없이 고개도 흔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와, 전 진짜 거의 반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무대를 되게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보면서 포인트가 되거나 소름 돋으면 못 넘어가요. 그 부분에서 10초 건너뛰기 아세요? 10초 뒤로 넘어가기 이렇게 계속했어요. 진짜 무한반복. 근데 거짓말이라 전 그 파트를 진짜 몇십 번? 그 며칠 지나고도 생각나서 계속 찾아봤어요. 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내가 이런 무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젠가 그런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3위입니다. 에스파의 위플래시인데요. 이 곡은 무대도 무대지만 뮤비도 뮤비라고 합니다. 앵글 전환과 카메라 구도에 담긴 미감이 와 정말 센세이션해서 발매 당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 말 그대로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멋진 뮤비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 한번 감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위플래시. 와, 저는 사실 위플래시라는 곡을 제가 저번주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한번 커버해보고 싶다고? 저 이 곡 진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한번 꼭 커버해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13위 곡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도 만나볼게요. 네, 찐이님이 보내주셨네요. 뚱디, 도훈이는 학창시절에 뭘 주로 했고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좀 있으면 컴백하는데 축하해. 앞으로도 평생 사랑해. 저는 학창시절에 제가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추억은 없는데 봉봉 아세요 그거? 방방 뛰는 거? 이것도 이게 말이 많죠. 지역마다 봉봉, 방방, 트램펄린 말이 많은데 대구는 봉봉, 대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봉봉이었어요. 보통 그래서 봉봉 타고 애들이랑 이제 뭐 편의점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문방구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먹고 봉봉 타고 먹고 봉봉 타고 한 이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그 런닝맨 이름표 뜯기가 유명해서 그것도 또 친구들끼리 하고 또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그리고 평생 사랑이란 말 감사합니다. 지켜주세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네, 이렇게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15위 곡 하츠투와츠의 스타일, 그리고 13위 곡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올게요.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0: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여러분의 DJ 아이덴티티 도훈 뚱디고요. 앞서 하츠투하츠의 스타일, 이어서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가장 뜨겁게 사랑받은 아이돌 노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12위부터 소개할게요. 바로 블랙핑크의 듀오입니다. 저희 팀에서도 인기 많은 곡이자 글로벌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뮤직비디오의 부채춤 장면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요. 감독님의 사운드에 맞춰서 나팔이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리아킴님이 거기에 추가해 부채춤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이 장면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멋져요. 와우. 이거 사실 저 이거 봤었는데 나팔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부채춤 장면. 저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이 이번 여름에 너무너무 듣기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위는요. 엠미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노래도 정말 좋지만 뮤직비디오도 함께 즐겨주시면 저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이 뮤비에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래를 거꾸로 돌린 버전으로 촬영한 리버스 씬이 있는데 이 장면을 위해 파트 담당자인 지우 선배님이 가사도 거꾸로 외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완성됐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주세요. 봤어요, 전 사실. 그 비하인드에서도 그 멤버분들께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 지우가 막 이거 거꾸로 외웠어요. 진짜 대단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었거든요. 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니 이걸 거꾸로 외웠다고? 그래서 거꾸로 막 실제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그래서 또 하나 배워간다라는 생각으로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했으면 꼭 내가 직접 다 하나하나 외우고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9위 발표합니다. 키키의 4OF인데요. 지난주에 이 뮤비 버전 안무가 멋있어서 무대도 이 버전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처음에는 뮤비 안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챌린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숨을 타더니 어느새 춤 좀 춘다 하는 아이돌 춤장들이 다 도전한 챌린지가 됐는데 거기다 공식 뮤비 버전 챌린지에 처음 도전하신 분이 와우 더보이즈 선우 선배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돌라에서 시작됐대요. 와우 와우 이것도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봤어요. 선우 선배님이 이게 그 아돌라의 또 그 시그니처 또 코너가 있잖아요. 안무를 배워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배워서 쳤던 거를 사실 봤었어요. 선우 선배님이. 그리고 그렇게 추고 그 다음 음방부터 이 안무로 무대까지 했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전 좀 다 챙겨보는 스타일이라. 근데 그때 선우 선배님은 워낙 또 춤을 잘 추시니까 어려워하시긴 하셨지만 또 바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근데 저도 보면서 어렵긴 해도 나는 이거 안무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9위까지 차트 소개해봤고요. 보내주신 질문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4292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네요. 쩌쩌박사 뚱디 요즘처럼 더운 날씨 즐겨먹는 음식이 궁금해요. 쩌쩌박사라고 불리는 이유도 궁금해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쩌쩌박사로 왜 불리냐면요 그 제 채널에서 쩌쩌박사라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맛집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먹는 걸 되게 진심이어서 제 팬분들은 저한테 쩝쩝학사로 불러주는데, 아, 더운 날씨에 즐겨 먹는 음식, 저는 살짝 이열치열 느낌으로, 사실 저희 팬분들은 안 좋아하시거든요. 전 국밥을 되게 좋아해요. 이열치열. 그리고 마라탕을 너무 사랑하고, 근데 이제 또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걸로 따지자면 냉면을 너무 좋아해요. 냉면에 불고기, 뭔지 아시죠? 저는 살짝 비냉파긴 한데, 사실 물냉도 좋아하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비냉을 시키고 비냉을 반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육수, 물냉면 육수를 받을 수 있어요. 반 정도 먹고 물냉면 육수를 넣어서 살짝 물냉면의 맛도 즐길 수 있는, 한 번에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그 불고기 필수입니다. 그 친구가 킥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맛있는 여름 음식과 함께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9위곡 키키의 4-4.

신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키키의 4-4 듣고 왔고요. 이열치열할 수 있는 핫한 노래들 열심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부터 5위까지 곡들 공개할게요. 먼저 8위입니다. 아이브의 뱅뱅인데요. 뱅뱅하면 뱅친다, 뱅쳐보자 라는 말을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미친다라는 동사와 뱅뱅을 섞어서 팬분들이 만든 신조어인데요. 느낌이 이 곡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오늘 노래 들으면서 같이 뱅쳐보실까요? 뱅뱅! 사실 여러분, 저는 신조어를 잘 몰라요. 그리고

다들 좀 제 또래에 비해서 좀 신조에 약한 편이거든요. 사실 뱅친다 뱅쳐보자는 저도 지금 처음 보네요. 뱅친다 뱅쳐보자. 와, 저는 또 이렇게 하나 알아가냐. 저도 오늘 한번 가서 멤버들에게 오늘 한번 뱅쳐볼까? 연습 시작할 때 한번 뱅쳐보자 이렇게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다음으로 7위는요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인데요. 이 곡이 제목 자체에 세레나데라는 달콤한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엔믹스 선배님들이 로맨스 버전으로 퍼포먼스 영상을 말아주셨더라고요. 우와, 영화 라라랜드부터 도깨비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맡아서 촬영해주셨는데 분장까지 하셨으니까 한 번쯤 찾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와, 이건 못 봤어요. 라라랜드랑 도깨비까지 우와 촬영해주셨구나.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요? 이것만 들어도? 이것도 한번 꼭 찾아볼게요. 대박. 이번엔 6위 가볼게요. 와우, 이분도 차트를 아주 점령하셨네요. 바로 하츠트와 제 루드입니다. 루드. 이 곡에는 스텔라 선배님의 영어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직접 의견을 내서 데모와 완전히 다른 억양으로 새롭게 더 쫀득하게 녹음하셨다고 해요. 새로 이제 비하인드의 이정명이 공개됐는데 팬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의견 내시는 거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아티스트라면 또 본인의 이제 추가는 뭐 추금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또 의견을 내시고 또 그게 너무 잘 먹혔잖아요, 대중분들한테. 이게 영어 나레이션이 이것도 되게 많은 분이 되게 많이 따라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막 사투리 버전, 뭐 어디 나라 버전까지 생길 정도로 되게 유명했는데 사실 이것도 스텔라 님이 내시는 비하인드를 봤어요. 봤는데 저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활동하면서 제가 의견을 내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저도 이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다음으로 5위는요 채애나의 캐치캐치입니다. 또 캐치캐치가 감다사의 챌린지 섭외로 화제를 모았는데 티아라의 규리 선배님, 함은정 선배님, 애프터스쿨의 가희 선배님 등 추억을 소환하는 분들을 찰떡 섭외하셔서 챌린지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양쪽 팬분들의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진짜 보면서 진짜 감다살. 아, 이건 인정합니다. 왜냐면 캐치캐치가 저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저희가 아는 맛. 옛날 이제 티아라 선배님 막 뽀삐뽀삐 하시고 막 그런 세대 있잖아요. 그때 세대의 곡을 정말 잘 소화해서 나온 곡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진짜 딱 맞게. 그래서 뭔가 옛날 선배님들 활동하셨던 선배님들이랑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저 또한 다들 해봐셨을 거예요. 근데 자 해가지고 와 감다살이다.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선배님들이 하니까 그 느낌이 더욱더 배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5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위 곡 채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올게요.

금요일 밤의 핫한 아이돌 음악 여행 아핫. 여러분 함께 즐기고 계시다면 소리 질러 예. 좋습니다. 앞서 채은아의 캐치캐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결과 확인할게요. 4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리셋 내 러브어택인데요. 이번 주도 역주행 순항 중인데 최근에 리셋 내 선배님들이 러브어택 음원차트 1위 공략에 거셨다고 합니다. 멤버분들이 각자 신라공주 같은 캐릭터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하고 무대를 하신다고 해요. 와 진짜요? 꼭 1위 하셔서 그 공략 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와 맞아, 이번에 막 그 이제 미나의 선배님 이제 갸루 또 재나 선배님이 이제 신라공주처럼 되게 많은 또 리브 메이 선배님 또 패트와 매트 되게 이제 각자만의 캐릭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자만의 캐릭터대로 무대를 한다고 하니까 안 그려져요 그림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와 이거 1위 꼭 갑시다. 이거 보고 싶어요. 저도 열심히 한번 노래 열심히 듣겠습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듣고 있긴 한데 더 열심히. 이거 너무 궁금한 무대인데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무대 꼭. 이번에 3위 갈게요. 엄청난 카이가 퍼포먼스를 뽐내는 곡이죠. 아일릿의 이치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원인 선배님이 출연하셨을 때 붐 선배님이 이 노래에 맞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짜라 궁짜를 불러주셔서 엄청난 화제였는데요. 곡과 너무 잘 맞아서 이치미 하면 많은 분들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를 많이 떠올려주신다고 해요. 붐 선배님도 진짜 천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지금 티저도 나왔고 지금 이 라디오가 나올 때쯤이면 저 그 수련회라는 프로그램 나왔던 게 나올 텐데 아이돌 수련회 나올 텐데 저도 사실 그때 붐 선배님 나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모르고 있다 나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저 보자마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몰래 이제 눈빛 마주치면서 잠시만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그냥 붐 선배님 보자마자 나왔던 게 그 얘기였어요.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자동재생. 자 그럴 정도로 진짜 이치미 하면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자 이 정도로 완전 붐 선배님 이름답게 붐을 일으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치미 그 후렴만 나오면 계속 그 노래를 부를 정도로 계속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 천재세요 진짜. 이제 다음 곡도 소개해드릴게요. 2위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웨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곡으로 챌린지 찍어놓고 갔는데 다들 혹시 봐주셨나요? 네네. 역시 또 제대로 쳐보니까 아 춤이 맛있더라고요.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 인별그램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가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꼭 봐주세요. 제가 또 이제 막 DJ처럼 또 하고 이렇게 레드 이게 춤췄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봐주세요. 아시겠죠? 보고 나서 또 이제 후기 남기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2위까지 차지한 핫한 노래들 소개해드렸고, 저는 2위 곡 코르티스의 레드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아이덴티티 김돈이고요.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아이유의 갑자기입니다. 네, 활동이 끝났지만 지난주 한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마침 아이오아이 멤버분들이 유정 선배님 솔로 앨범 음방을 응원하러 방송국에 와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복 차림으로 올라와서 앵콜 무대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아, 진짜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 사실 이거 나왔을 때 되게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앵콜 하시는 무대들 또 봤었는데 와, 전 진짜 뭉클했어요. 저는 아이오의 선배님들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활동이 끝났다라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또 팬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나봐요. 꾸준히 이제 차트인 계속하시고 이번에 또 1위까지 했잖아요. 근데 와, 멤버분들 또 이제 유정 선배님 솔로 앨범 음방을 응원 하시게도 다 같이 간 것도 너무 감동인데 그때 이제 운명적으로 1회 해가지고 와, 앵콜 하시는데 저도 보면서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진짜 한 번 더 해주세요. 컴백 활동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너무 대단한 그룹입니다. 아이오아이 선배님들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진행해봤는데 아 라디오 어렵네요. 아 너무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든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진짜 저 라디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와 뚱디와 함께하는 다음 주 아하 또 기대해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1위 곡 IOI의 갑자기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양, 진행의 아이덴티티 김도훈이었습니다. 아하는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하!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난해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 수상작이죠. I'm Still Here에서 Take Me Back to Biaui 주카사비스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바우테르 살리스 감독의 영화였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만든 감독, 또 중앙역을 연출한 감독. 그분이 I'm Still Here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지난 수요일에 이은선 기자가 시크릿 에이전트 소개할 때요, 브라질의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을 다룬 그 영화 이야기할 때 I'm Still Here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역시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하지만 시크릿 에이전트하고는 다른 리듬과 다른 색깔로 그 이야기를 풀어냈던 영화 I'm Still Here. 이게 OTT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이거 예전에 TV에서 저 어릴 때 정영일 선생님께서 가끔 놓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 나는데, 놓치지 마세요. I'm Still Here는 이거 정말 멋진 영화고 근사한 이야기고 좋은 작품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을 괜히 받았겠습니까? 바우테르 살리스 감독의 I'm Still Here.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들려드린 장면은 이 집에 비극이 닥쳐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파티였어요. 이제 군사독재 시기에 점점 시대는 좀 암울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행복과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앞부분에 시작이 되죠.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조차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닥쳐오기 시작해요. 시국이 좀 불안하니까요. 특히 또 대학생들이 앞장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타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딸을 외국으로 이제 유학을, 일종의 도피성 유학이죠. 도피성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파이반의 집. 뭐 그 정도의 여유는 좀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파티를 하고 있는데, 딸이 좋아하는 음악은 주로 좀 영미권의 이제 음악들이어서 그 음악을 처음에 틀어놓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곡은 일렉트릭 바나나의 알렉산더라는 곡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LP를 바꿉니다. 그게 바로 이 주카샤비스의 Take Me Back to Biaui. 이 Biaui라는 건 브라질 북동부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북동부에 이렇게 툭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지형이 있어요. 이제 그 지역의 한 지역이에요, 비아우이. 그래서 그 곡을 이제 틀죠. 그러면서 브라질 사람이 브라질을 막 들어야지 하는 뉘앙스로, 뭐 흔히 말하는 약간 좀 꼰대스러운 말이었지만 전혀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그래요 아빠, 뭐 마지막인데 아빠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내가 뭐 춤 좀 뭐 추죠 하면서 이제 딸이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데, 또 몸이 반응하잖아요. 브라질 템포골 리듬이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또 뭐 친척 친구들까지 다 같이 즐겁게 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주카샤비스 Take Me Back to Biaui. 이 파티가 끝나면 점점점. 네. 시크릿 에이전트를 보다가 I'm Still Here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두 영화를 연결짓게 될 겁니다. 시크릿 에이전트도 놓치지 마시고 I'm Still Here도 놓치지 마시고, 극장에서는 시크릿 에이전트, 집에서는 I'm Still Here.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 취향은 소중하니까.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케이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브의 연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만 적어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칭마야의 노래죠. 우카미누두 뱅이었습니다. 영화 시티 오브 갓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이 칭마야 노래는 I'm Still Here에도 두 곡, 세 곡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2025년 8월 24일 매직아워 스페셜 에미 바로 I'm Still Here 플레이리스트였죠. I'm Still Here의 그 노래들 한 시간 동안 쭉 들려드린 적 있고 2020년 8월 23일에는 역시 여름이었네요. 여름에는 브라질 음악이 제가 생각이 나나 봐요. 2020년 8월 23일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는 들어서 세계 속으로 브라질 편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m Still Here 플레이리스트와 들어서 세계 속으로 브라질 편의 선곡표를 보시면 조금 겹치는 뮤지션들이 보일 텐데 그 뮤지션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만나게 돼요. 트로피칼리아 운동, 또 MPB 뭐 이런 단어들이요. 그러니까 MPB라는 건 브라질 대중음악을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무지카 포플라르 브라질레이아. 그리고 트로피칼리아 운동이라는 건 이걸 어떻게 이제 사전적인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그 사전적인 정의는 1960년대 후반 브라질 군사 정권에 저항하여 음악, 영화, 연극, 문학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일어난 혁신적인 문화예술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시대가 암울해지면 예술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뭐 시대가 암울하지 않아도 예술은 늘 빛을 내지만 시대가 암울해지니까 그 예술의 빛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별은 늘 밤하늘에 있지만 낮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별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시대가 암울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야 하니까 그게 뭐 영화든 뭐 음악이든 문학이든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이제 그런 좀 욕망들이 좀 분출이 되면서 어떤 문화적인 그 변화와 또 발전이 일어나는 게 인류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그 군사정권 시기에 이제 새로운 음악 또 새로운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브라질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그 브라질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 나서는 고유의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중요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음악적인 측면에서 핵심은 브라질 북동부였습니다. 아까 그 피아우이라고 노래에 등장하던 지역 그리고 시크릿 에이전트의 배경이 되는 그 공간 헤시페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또 브라질의 뭐 삼바나 보사노바 이야기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바이아라는 곳

이게 다 브라질 북동부에 툭 튀어나와 있는 그쪽 지형을에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프리카의 그 흑인 노예들이 브라질로 들어오는 좀 핵심적인 통로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삼바가 시작되어 브라질 전역으로 뭐 퍼져나갔다. 이제 흑인 문화가 그렇게 좀 퍼져나가는 관문 같은 곳이어서 그쪽 브라질 북동부 지역이 어떤 이런 문화 운동의 좀 핵심이 됩니다. 그 바이아 출신의 가장 유명한 뮤지션이 바로 카에타노 벨로즈 아니겠어요? 카에타노 벨로즈가 바로 이 트로피칼리아 운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문화 운동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브라질 문화 역사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그 지역적인 특성이 좀 보일 거예요. 왜 시크릿 에이전트의 배경은 해시페인가? 브라질도 또그 북부와 남부의 지역 차별도 심해서 리우데자네이로나 뭐 상파울로처럼 브라질 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또 브라질 북동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시골 촌놈이라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이러한 좀 지역적인 차별과 격차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겹쳐지면서 이런 좀 다채로운 문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복잡합니다. 제가 그걸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깜냥은 안 되고 저 역시 이렇게 띄엄띄엄 다 영화 덕분에 영화의 음악도 이렇게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하나씩 저도 좀 배우게 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녀에게나 해피투게더의 그 쿠쿠루쿠쿠 팔로마의 가수로 알고 있는 카에타노 벨로즈가 그 시작은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 예전에 김민기 그런 포지션의 가수하고도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려나요? 바로 그 카에타노 벨로지 음악을 또 좋아해서 자주 쓰는 감독이 한명 계시죠. 루카 구아다니노. 예.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뭐 본지 앤 오를 만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카에타노 벨로지의 음악 자기 영화에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썼던 카에타노 벨로즈의 음악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퀴어. 다니엘 크레이그의 퀴어. Faster than Empires. 트렌트 레즈너와 에티커스 로스와 함께한 카에타노 벨로즈의 아주 독특한 노래였죠. 이 노래 먼저 듣고요. 또 챌린저스에서 저이 노래 나오는 장면 너무 사랑합니다. 카에타노 벨로즈의 페카도.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사랑한 가에타노 벨로주의 노래 두 곡. 챌린저스에서 백가도였고요. 그 전에는 영화 퀴어에서 트렌트 레즈너와 에티커스 로스와 함께한 페스터 덴 엠파이어스였습니다. 뭐 트로피칼리아 운동 MPB 이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까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번 주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지난해 여름에 I'm Still Here 플레이리스트를 했듯이 올해는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영화 모두 비슷한 시기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영화 스타일이 다르듯이 선곡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I'm Still Here에서 선택하는 곡들 이건 주로 그 시절에 좀 뭐랄까요 리우데자네이로 지식인들이 듣던 노래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번 주 일요일에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에서는 그 브라질 북동부 헤시페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지역도 다르고요. 영화의 스타일도 달라서 비슷한 시기의 음악이고 모두 다 뭐 트로피칼리아 운동 MPB 이렇게 분류되지만 달라요. 네, 그것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 브라질 음악의 그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 매직아웃 스페셜 M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씨가 전에 이렇게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저는 혼영, 네, 혼자 영화 보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래에 딱 한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래서 그 뒤로 혼영 못하겠어요. 이제 절대 혼영은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 얘기 보고 그러실 필요 없을 텐데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혼자 영화 보러 온다고 안 쳐다보는데요. 주민희 씨가 나 스스로 너무 나만 혼자 보러 왔나? 영화 나 혼자 보는 거 이상한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사람들이 그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혼자 보러 왔든 뭐 혼자 보지 않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혼자 왔든 같이 왔든 그 사람이 내가 영화 보는 걸 방해하면 관심이 가겠죠. 우리가 어떤 관크라고 부르는 뭔가 나를 거슬리게 하면 쳐다보겠지만 혼자 왔다는 이유로 쳐다보지는 않을 거예요. 안아요. 그러지 않아요. 행여라도 그런 뭐 시선이 신경 쓰여서 혼영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거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냥 혼영 자체가 그냥 싫고 난 누구랑 같이 보는 게 좋아해서 혼영을 안 하시는 거면 상관없는데 혼영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혼자 못 보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생각 같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저는 매일 혼영이에요. 저 영화 혼자 보러 가요.

물론 가면 아는 사람 많이 만나죠. 언론 배급 시사회에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보니까. 하지만 저도 매일 혼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해보면 아는데 또 혼영이 또 편합니다. 또 편해지면 왜 혼밥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또 혼밥처럼 편한 게 없단 말이죠. 비슷해요. 네.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혼영과 혼밥. 남 눈치 볼 필요 없는 거. 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면 되죠. 그렇게 뭔가 극장 가고 싶었는데 뭐 이런저런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극장을 못 갔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4026번 라라랜드를 극장에서 못 본 게 두고두고 후회돼요. 유유 주제곡 듣고 싶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분이 어떤 이유로 극장에서 못 봤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극장에 가고 싶은데 뭐 그게 좀 신경 쓰이는데 그거 좀 그런데 하는 것 때문에 망설이다가 영화를 정말 좋은 영화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니까 너무 많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꼭 보고 싶은 영화 있을 땐 미루지 말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라랜드 주제곡 시티 오브 스타스 많이 신청하시는데 오늘 조금 다른 버전 준비했습니다. 라라랜드 앨범이 두 장이 있어요. 처음 나온 사운드 트랙이 있고 나중에 스코어 앨범이 따로 나왔거든요. 그 스코어 앨범에 실려있는 버전 준비해봤어요. 시티 오브 스타스 May Finally Come True.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함께 부른 노래와 저스틴 호이츠의 스코어가 결합된 그동안 자주 들려드리지 않은 그 트랙 준비했습니다.

시작이죠. 드라이브 사운드 트랙에서 나이트콜 카빈스키 피처링 러브폭스였습니다. 5400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아 드라이브 이쑤시개 전갈 항공 점퍼 엘베 키스신 심쿵 심장 벌렁벌렁 네, 막 다 그 너무 생생하게 전해지네요. 5400번 쓰시는 분의 그 두근두근하는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라이언 고슬링한테 네, 완전히 빠져드셨나 봐요. 엘베 키스신 알죠. 김소영 씨가 지난번에 사연 보낸 시카고 살이 중인 청취자입니다. 아 기억나요. 시카고에서 잠시 살게 되었다고 머무는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겠다고 하셨던 김소영 씨. 먼저 죄송한 말씀 드려요. 오늘부터 2주간 영화 음악 본방사수 못해요. 왜냐고요? 하하하 미국 가서 드디어 첫 로드트립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이 말 듣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예, 부러워라. 이번 여행은 클리블랜드, 뉴욕, 보스턴, 나이아가라까지 2주간의 코스입니다. 뉴욕까지는 약 13시간 운전해야 하는데 와 미국은 정말 스케일이 다르군요. 13시간 운전해야 하는데 중간 지점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 로큰롤 명예의 전당이 있어서 그거 보고 하룻밤 자고 내일 뉴욕으로 갑니다. 아,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 레이니데이 인 뉴욕을 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갈 거예요. 중간에 틈틈이 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안 보셨나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이게 좀 예전 영화긴 하죠. 더 예전 영화도 있지만 그 뒤에 리메이크한 피어스 브로스넌 버전의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를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 세대거든요. 그게 미술품 훔치는 이야기잖아요. 예, 바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배경으로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게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의 아주 핵심적인 장면이죠.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하면 그래서 메트로폴리탄과 르네 마그리트를 딱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 이거 안 보셨나? 이거 보셔야 되는데 레이니 데이 뉴욕만 보지 마시고요. 아, 이미 뭐 가셨으면은 할 수 없고 갔다 온 뒤에라도 갔다 온 뒤에 보셔도 되겠네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본 뒤에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를 보시면 내가 갔던 그곳이 영화의 이런 배경이 되었구나라고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배경으로 한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의 그 유명한 장면에 흐르던 곡. 이 곡과 너무 장면이 착붙이었습니다. 니나 시몬의 시너맨.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행 마무리 잘 하시고요. 메트로폴리탄 실제 가보니까 어땠는지도 사연 주세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 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 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5: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Uh-huh. True sock. It's my time to shine.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꺼내기 껄끄러운 이야기를 대화나 전화 대신 문자로 전하게 될 때가 있죠. 내 감정을 보호할 수 있고요. 말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상대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문자는 참 유용한 도구인데요. 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한 사과나 무거운 진심을 전할 때 문자를 보내면 텍스트가 채우지 못하는 어떤 여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내가 지금 이 문자 뒤에 숨으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메신저 창을 닫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은 좀 횡설수설하게 될지 몰라도 떨리는 목소리에 실린 그 진심이 의외로 꼬인 매듭을 더 쉽게 풀어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7월 11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11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거절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해야 될 때 아, 그냥 통화하기 조금 껄끄러운데 문자로 할까 싶은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모티콘을 막 붙이고 아무리 말투를 예쁘게 해도 그 진심이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연인들끼리 싸울 때 와, 그 톡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화가 미친 듯이 커질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전화를 하는 게 낫죠. 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죠.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9: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0: 현대산업개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빵! 빵글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문장에서 다른 말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들어간 노래들 만나봤잖아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어쩌다라는 부사를 소개했을 땐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도 있어요. 란에 어쩌다가 라는 노래도 좋아요. 이렇게 각자 아는 노래들도 많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들 보다 보니까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노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그 주제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한 주제는요. 부사 2! 네, 부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 특히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죠.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한 가요 속에서 부사가 어떤 조미료 역할을 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첫 번째 곡입니다. 이 노래 요즘도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2003년에 사랑받았던 노래 유난히인데요. 김진표의 랩에 신예원의 청아한 목소리가 더해져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곡이 완성됐죠. 유난히라는 부사는 보통의 경우와 아주 다르게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예쁜 것 같지 않아? 아, 요즘 부장님이 유난히 좀 예민한 것 같아. 이렇게 평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다른 상태를 강조할 때 많이 쓰죠. 이 김진표의 유난히는 유난히도 따뜻한 기분 좋은 오후에 네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달달한 마음을 고백하는 곡입니다. 같이 바로 들어볼게요. 신혜원이 피처링한 김진표의 유난히입니다.

신혜원이 피처링한 김진표의 유난히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곡 듣는데 진짜 달달하네요. 네, 이번엔 김동률과 이상순이 만나서 결성한 프로젝트 듀오죠. 베란다 프로젝트의 노래 한 곡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2010년에 발표된 기필코인데요. 기필코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죠. 단순히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무조건 해내겠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데요. 우리 빵그리분들 최근에 나는 기필코 이건 꼭 하겠다 다짐한 것 있으신가요? 저는 기필코 헬스장을 가겠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눈 딱 감고 일어나야죠. 그냥 생각 없이 가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라는 곡 잘 들어보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내가 바랬던 꿈인 만큼 기필코 나는 해내고 말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동률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이상순 씨의 따뜻한 기타 연주가 만나서 이 다짐이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빵그리분들도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이 부사 정말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화 솔직히 너무 재미없지 않냐? 솔직히 그때 네가 그 사람 만날 때 뜯어 말리고 싶었어. 바로 솔직히라는 부사인데요. 솔직히는 꾸미거나 감추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이 솔직히라는 말을 쓸 때 나 정말 진심이야. 나 진짜로 내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에릭남이 2018년에 발표한 노래 중에서 제목이 솔직히라는 곡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 곡에서 화자는 권태기에 접어든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 직전에 혼자만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너무 단호해서 너무 씁쓸한 감정이 밀려오는 이 노래까지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에릭남의 솔직히 듣고 올게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 그리고 에릭남의 솔직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문장에서 다른 말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들어간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할 부사는 우리나라 대중가요, 그 중에서도 발라드에서 자주 접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별 후의 공허함을 표현할 때 이 말보다 더 완벽한 단어가 없기 때문인데요. 바로 덩그러니라는 부사입니다. 덩그러니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가구들을 다 빼고 나니 거실에 피아노 한 대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렇게 크고 웅장한 공간 가운데 어딘가가 썰렁하게 느껴질 때 쓰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커피잔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겨졌을 때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극대화할 때 쓰기도 하죠. 2003년 이수영이 발표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곡이죠. 덩그러니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 사람이 떠나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난 후 거울을 봤더니 눈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다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곡 바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영의 덩그러니.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문장 속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는 곡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이번에 함께 들어볼 곡은 심규선의 2010년 발표곡 부디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부디라는 말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로 부디 이렇게 쓰는 것보단 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부디는 뭔가 텍스트로 전할 때, 특히 편지로 부디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진심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표현하고자 할 때 부디라는 말을 쓰죠. 이 부디라는 부사는 아무쪼록, 제발, 바라건대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은 부디 우리 둘만 알고 있기로 하자, 혹은 부디 아프지 말고 잘 지내,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담아있는 염원이나 부탁을 정중하게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심규선의 노래 부디에서는 떠나간 연인에게 부디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제발 지친 나를 일으켜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슬픈 부탁이라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아려오는 곡이에요. 이 노래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이어서 만나볼 부사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바로 영원히입니다. 영원히는 길, 영에, 멀, 원 자를 써서 어떤 상태나 현상이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우림은 2018년에 영원히 영원히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왔다 가버리는 모든 걸 잡아둘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단어를 한 번만 쓰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그 간절함이 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서 노래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심규선의 부디 그리고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듣고 올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심규선의 부디였습니다. 이번 주엔 문장 속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간 곡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야기할 부사는 하루에도 우리가 셀 수 없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너무. 너무는 일정한 한도를 넘어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예전에는 이 단어를 너무 힘들다, 너무 비싸다처럼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처럼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국립국어원도 이러한 용법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요. 제목에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들어간 곡이에요. 바로 아이오아이의 2016년 발표곡 너무너무너무인데요. 이 곡에서 너무너무너무는 진짜 진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라는 뜻의 귀여운 강조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풋풋한 소녀의 조심스러우면서도 솔직한 마음이 이 단어 안에 모두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곡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런 잔소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밑에 집 아줌마 올라오기 전에 발 뒤꿈치 들고 사뿐사뿐 걸어. 이번에 만나볼 부사는 바로 사뿐인데요. 사뿐은 단순히 조용히 걷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몸짓이 아주 가볍고 우아하면서 경쾌한 느낌을 줄 때 사용하는데요. 사뿐하면 생각나는 곡, 그렇죠. AOA의 2014년 발표곡 사뿐사뿐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빛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고양이에 비유한 곡이에요. 사뿐사뿐 걸어가 그대가 잠들었을 때 살며시 안아줄 거야, 깜짝 놀래줄 거야 라고 노래하는 이 곡까지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먼저 IOI의 너무너무너무 들으시고요. 이어서 AOA의 사뿐사뿐.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언제 어디서나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안전화.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긋지긋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지난주에 이어서 부사를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사들이 정말 많죠. 지금 저도 한두 곡 떠올리다 보니까 세 번째 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잘 차곡차곡 모아서 언젠가 한번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제목에 우리가 자주 쓰는 부사가 두 개나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앰프의 어쩌다 가끔씩인데요.

음프라는 이 그룹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작곡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언타이틀의 유건영 씨가 언타이틀 해체 후에 결성했던 4인조 밴드고요. 2006년에 딱한 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앨범에 들어있던 곡이 바로 어쩌다 가끔씩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어쩌다 가끔씩 널 닮은 사람 보면 네 생각에 난 걷는 것조차 할수 없을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곡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포유입니다. HLAF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서 섹시한 재벌 연기를 보여준 허남준 배우. 생각보다 무명 시절이 꽤 길었는데요.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친구들과 파티를 여는 것이었대요. 영화 낙원의 밤에 캐스팅이 됐을 때 대사는 단 8글자였지만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열었다고 하고요. 다음 작품 영화 인질에서는 대사가 무려 15글자로 늘어서 또 한 번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는 마음이 지금의 허남준 배우를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오늘 소소한 파티 한번 열어보세요. 알람 한 번에 일어났으니까 파티하자. 밀린 설거지 끝냈으니까 파티하자. 너무 작은 일 같은데?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다 보면 평범한 하루도 조금은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0: 남종 멋진 신세계 OST였어요. 남종의 하여튼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또 들어오셨으니까 파티할까요? 사소한 일로 파티하는 것. 그러니까 파티라는 게 사실은 뭐 좋은 일 있으니까 즐겁게 기념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소한 거일수록 파티를 한다. 그리고 모여주는 친구가 있다. 와, 진짜 인생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 때 파티라는 명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 불러 모았어. 모아서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오늘 있었던 거 얘기하면서 애들이 오, 야, 잘 됐네. 축하한다. 이 얘기 한마디가 또 살아가는 힘이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걸로 파티하실래요? 오늘 뭐 하셨어요? 어제 뭐 하셨어요? 파티 한번 여시죠. 토요일 시작했으니까 주말 시작됐으니까 친구들 한번 불러 모아요. 그래서 작은 거 들어도 축하한다. 내가 작은 거 얘기해도 축하받고 그렇게 축하받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축하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 축하할 일이 자 오늘의 일정 없어 뭐 없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의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원 씨와 함께 관계의 기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나볼 거예요. 복잡한 관계 문제를 위한 기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함께 할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시대로 갑니다.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들어보겠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2: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IP 부가세 별도.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지긋지긋 무조맨
15: 티어실 원스야.
14: 딱 한 번만
15: 티어실 원스야.
14: 싹 한 번에
15: 티어실 원스야.
14: 무조맨
1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6: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알람은 꺼져도 행복은 켜져 있는 주말 아침 우리들 이야기 아침의 행복. 행복한 사연들 만납니다. 2972번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크크 좋아하는 가수는 테이 라디오도 굿모닝 FM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테이 화이팅 하시면서 인증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였고요. 스팸으로 의심됨이라고 크게 지금 떠있는데도 받아서 6분 51초 예, 통화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설정을 해놔가지고 모르는 번호나 또 070 뭐 이런 거 붙어있으면 스팸으로 의심됨이라고 뜨거든요. 그럼에도 2056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녹용홍 잠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함께 나누고 싶은 일상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또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승훈 라디오를 켜봐요 들으시고요. 사연 행복들 더 만나볼게요.

신승원 라디오를 켜봐요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아침에 행복, 어떤 행복들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7294번님 안녕 테디. 스팟에서 숙취 해소라는 멘트 나올 때 계속 캔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숙취 해소제 중에는 캔이 없답니다. 크크. 탄산음료라는 멘트가 더 어울릴 듯 하네요. 오늘도 모두 화이팅하세요. 예전에 최기찬 기자도 또 제작진한테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캔 있는데 숙취 해소제 깔깍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침에 해가 뜰 때 나오는 그 숫자, 그것도 캔이고 있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있는데 탄산 소리는 없지. 그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 지적하시니까 마음 행복하신가요? 저희는 행복해요. 저희는 이렇게 또 솔직하게 다가와 주시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2433님이 20년 지기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쩌다 보니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근무지는 다르지만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정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임신을 했어요. 내년 1월이 예정일이라는데 아기가 얼마나 귀여울까요? 하트. 친구가 건강하게 아기 순산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으로 마크튜브의 시작의 아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귀한데 학교도 같이 나오고 업무도 사회생활도 비슷한 업무를 한다는 것, 진짜 일상을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데 이제 조금 다른 세계로 먼저 가네요. 아이의 탄생 이후에는 이제 엄마의 세계도 열리니까 조금씩 또 발맞춰 갈 수 있는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노력해야 되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자, 노래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크튜브 시작의 아이.

아치의 레몬테인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마크튜브와 박다희 씨가 함께한 버전 시작의 아이 듣고 왔습니다. 9번 FM 테입니다. 아침의 행복 0212번님의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간 청담의 식당에서 테디의 사인을 보았어요. 이곳은 김치찌개 맛집으로 밥도둑인 곳인데요. 무려 밥은 무한리필이에요. 테디가 이곳에서 얼마나 밥을 무한리필해서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또 요식업도 하고 있어가지고 예, 또 많이 준다고 많이 먹고 오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한 6공 먹었나. 어떤 집인지 저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어쨌든 그거 맛집 맞죠? 예, 맛집인 곳과 아닌 곳의 사인 차이 나중에 몰래 알려드릴게요. 김정현님, 테디 저 곧 퇴사해요. 제 출근길 메이트 해주셔서 감사해요. 유유유. 덕분에 힘을 얻고 회사를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다녔네요.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종종 놀러 올게요. 헤헤. 하셨는데, 시원섭섭한 마음이 여기도 전해집니다. 본인이 이제 원해서 이제 퇴사를 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그래도 아침에 이제 연을 맺었으니까 아마 눈 떠질 걸요. 눈 떠지면 미니로 놀러 오세요. 아침의 행복,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상 같이 나눠봤습니다. 서영은 씨의 노래 새싹 문자예요. 0931번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웃는 거야 들으시고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관계의 기술 시작할게요.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0: 주 목, 금, 토, 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인간관계에도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좀 편할까요? 오늘 그 설명서 함께 펼쳐주실 분입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처음 함께했어요. 관계의 기술 첫 시간이었는데 댓글도 또 도착을 했는데 영희님께서 정은 교수님 미지근하게 웃기세요.
1: 미지근하게 웃기는 게 뭐죠?
0: 웃기다는 평은 일단 있습니다.
1: 뭐 그걸로도 저는 사실
0: 사실 좋은 거죠.
1: 제가 상황 진짜 못하거든요.
0: 예, 잘하시던데요, 근데.
1: 예전에 다른 방송 TV에서 할 때 저를 제작진 분들이 안 시켜주셨어요. 어허. 웬만하면 쟤는 빼자. 진짜 자리가 배역이 정말 필요할 때만 겨우 넣고.
0: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관계의 기술은 우리 정원님한테 배우고 상황극에 대한 기술은 제가 많이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시게 될 거예요.
1: 말로 이렇게 두드려 맞는 느낌. 에너지가 막 여기 막.
0: 예, 저절로 그 조금만 따라가도 어느새 늘고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이 아침 하면서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관계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코너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네, 복잡한 인간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의뢰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람 사이가 조금은 쉬워지는 관계의 기술 제가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 MBC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드리겠습니다.
0: 네, 관계의 기술 이제 첫 번째 의뢰사연 상황극으로 갑니다.
1: 857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Let's go.
1: 입사 동기와 1년째 연애 중인 직장인입니다. 신입 때부터 하도 붙어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결국 사귀게 됐죠. 연애를 시작할 때 남자친구랑 사귀는 거 절대 티내지 말자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괜히 소문나는 것도 싫었고요. 회사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퇴근도 일부러 따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 남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왼쪽 치가 붙어있지?
0: 오늘 끝나고 같이 퇴근하자. 밑에서 기다릴게. 추신, 오늘 가디건 엄청 예쁨.
1: 남친이 남겨놓은 쪽지가 제 텀블러에 떡하니 붙어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봤을까 싶어서 두리번거렸죠. 또 하루는 동료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0: 머리에 뭐 묻었네. 자, 가만히 있어봐. 자.
1: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내가 뗄게.
0: 아니야 내가 떼줄게.
1: 그 순간 동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는데 식은땀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친에게 조심 좀 하자고 한마디 했더니
0: 네 자기야 우리 이제 공개할 때도 되지 않았나?
1: 아니 우리 사귈 때부터 회사에서는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0: 그땐 그때고 지금은 좀 다르지. 자기 혹시 나랑 헤어질 생각이라도 하는 건가?
1: 그 얘기가 아니잖아. 저는 단지 회사에서만큼은 자기 회사 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뿐인데 남자친구는

0: 이유는 자꾸 본인이 부끄러워서 그러냐는 둥, 왜 숨기려고 하냐는 둥 서운해합니다. 남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상하게 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금처럼 프로답게 지내고 싶은 저,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사연 보내주신 8575번님께 선물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뢰 사연은 비밀 사내 연애를 유지하고 싶은 나, 근데 공개 연애를 또 하고 싶어 하는 남자친구,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0: 허허, 저도 사내 연애까지는 아니고 업계 내 연애까지는 해봤는데.
1: 업계 연애.
0: 아, 공개해버려? 막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1: 그런 마음 왜 들어요? 그런 마음 왜 들어요?
0: 경쟁자가 있다고 느껴질 때.
1: 아~
0: 확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아~
0: 이게 저는 기자 친구를 한번 사귄 적이 있는데, 제 옆자리에 그 남친이 있었고 앞자리에 저보다 어리고 매력적인 다른
1: 저분님 보실 때,
0: 네, 기자 기자분이 계셨는데, 그 기자분이 이제 뭐 술이 이렇게 좀 돌고 있는 자리였는데 자기가 마시던 잔을 한번 마셔볼래요? 하고 제 남친에게 주는 거예요.
1: 그거는 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 여성분들 지금 작가분들 PD분들 다 놀래 너 이러는데, 제 남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인데.
0: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그냥 그거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1: 그렇지, 그냥 그럼 거절하기도 그렇잖아. 어유, 입된 거 저는 안 마셔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
0: 근데 아니 이건 친밀한 사이에서나 가능한 행동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럴 수 있어, 위생적으로.
0: 제가 그날 남친을 잡았습니다. 그날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잔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공개를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
1: 아, 그러면은 오늘 사연에도 약간 그런 경쟁자를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이 남자친구가.
0: 아, 그럼요. 이제는 내 사람으로 공인을 해야 다른 직원들의 이 소나기에서 내 여친을 지키겠다.
1: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 이해가 가네. 사랑이 좀 지나친가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어, 아니네. 생존의 문제였네, 이게. 뺏길 수도 있다, 이게.
0: 뭐 충분히 내 눈에 매력적이면 다른 남자 직원들의 눈에도 매력적일 수 있고.
1: 그렇지, 그렇지.
0: 또 남자 직원들끼리 그냥 수다 떨다가 곽 대리 되게 괜찮지 않아?
1: 아, 그렇지. 그런 얘기 한번 쓱 나오면
0: 그러면 뭔가 그 소재가 되는 게, 대화 소재가 되는 것 자체가 싫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일단 이렇게 뭔가 내가 세운 경계를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나의 사생활과 일과 막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싶고, 또 나는 회사에서는 조금 연애하는 누구 대리, 누구 사원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서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 못한다는 것은 이거를 양보하면 그 다음은 또 뭘 양보하라고 할까. 충분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자친구분은 내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야? 라고 자기 문제로 또 가져와 버리잖아요. 이게 왜 자기 문제죠? 여자친구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데,
1: 예예.
0: 나에 대한 매력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린다는 점이. 에휴.
1: 저도 생각했을 때는 그 남자친구분에게 솔루션을 많이 주고 싶지. 남자친구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고 약간 자존감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 좀 달래려면,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이 아니야, 나는 자기밖에 없어 라고 안심을 좀 시켜주고,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고 나는 사적일 때는 자기한테 집중할게, 이런 정도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이 마지막 노력이다.
0: 아, 좋네요. 네. 뭐 따뜻함과 채찍을 같이 좀 휘두른다면,
1: 네,
0: 공표하는 순간 우리는 그날이 헤어진 날이다.
1: 자기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공표하고 싶어? 헤어지세요. 그래. 아니, 둘 다 하면 돼. 어쨌든 양쪽을 둘 다 좀 해보는 건.
0: 원래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해야 건강이.
1: 그렇지.
0: 또 이렇게. 네?
1: 좋다, 좋다. 아, 좋아. 시원하게 우리 정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속마음도 얘기하고, 또 제가 해준 팁처럼 약간 달콤함도 좀 주면서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보는 쪽으로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사연 보니까 잘한 사연이네. 그리고 사랑 많이 받고 있네요. 부럽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관객 기수 이어가겠습니다. 포스트 말론의 노래 서클스 듣고 올게요.

0: 포스트 말론의 서커스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관계 기술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두 번째 의뢰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1: 105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Let's go.
1: 저에겐 친한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저랑 취미도 비슷하고 음식 취향도 잘 맞고 뭐 정말 다 좋은데요. 딱 한 가지 힘든 점이 있다면 전화로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5분만 통화 가능해? 하더니 그 5분이 어느새 50분이 되고요. 어떨 땐 2시간을 훌쩍 넘길 때도 있어요. 티키타카가 잘 되는 대화를 하면 괜찮겠는데 문제는 일방적인 언니의 하소연으로 통화가 시작되고 끝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받는 일은 기본이고요. 남자친구랑 다툰 얘기, 저도 모르는 친구에게 서운했던 일, 심지어는 집 근처 카페 직원이 불친절해서 속상했다는 얘기까지. 전화를 끊고 나면 기가 쏙 빨려있곤 하죠. 이제는 언니한테 전화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시계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언니랑 거리를 두기에는 제가 정말 많이 아끼는 언니거든요. 이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
0: 아, 사연 너무 귀여워. 사연 보내주신 1056번님 선물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1: 나는 위로의 너무 선물 같은 느낌인데요.
0: 예, 예, 예. 화장이라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하소연을 하는 친한 언니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아끼는 언니야. 근데 너무 안 좋은 소리를 너무 오래 해요. 그런데 건강하게 관계는 또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스킬이 진짜 필요하다고 저에게 부탁을 좀 주셨네요. 이런 지인이 있나요 혹시?
1: 아, 있었는데요.
0: 네.
1: 이제 없습니다.
0: 아, 무서워. 아, 잘라냈구나.
1: 꽤 있었는데요.
0: 예, 예, 예.
1: 한 명도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냥 뭐 다음 생에 또 만나는 걸로.
0: 예, 예.
1: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이번 생에 또 만날 수도 있지.
1: 그러니까 어느 인생의 어느 시기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런 사람이 또 어딨어 하면서 나한테 힘든 시간을 좀 줘도 그냥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1: 근데 저처럼 이제 인생의 중반부를 넘어섰다.
0: 네.
1: 반환점 돌았다. 요 시기가 오면은 나이가 준 저에게 약간 현명함인데 이걸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불평 불만 많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하소연하고 이른바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서서히 거리를 두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내가 파악해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 올 때마다 받아주고 그러다가 내 시간 뺏기고 그러면서 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보다는 한 두 번 전화 오면 한 번 안 받아보다가 세 번 전화 오면 두 번 안 받아보다가 퍼센트를 좀 높여가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다른 쓰레기통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0: 무서워. 아, 쓰레기 많이 나오네 그 집에.
1: 아니 이거 습관이에요 진짜로.
0: 그러니까.
1: 이 자기들은 그냥 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되게 에너지 빼앗아가는 좀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네. 웬만하면 그래서 두 번 받아줄 거 한 번만 받아주는 식으로 내 시간을 좀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저는 다른 방향에 하나 쓰는데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향을 해요. 반드시 만나서. 전화로는 얘기하면 너무 오해가 쌓일 수 있고 감정이 회복이 안 되니까 반드시 만났을 때 부정적인 얘기해. 그럼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씩 웃어요. 형 너무 많아 얘기가. 이거 반드시 만나서.
1: 완전 다이렉트 직구네요.
0: 반드시 만나서 해야 돼요. 내 웃는 모습을 보면서 형 나는 이런 형이 좋은데 얘기가 너무 많아. 라고 얘기를 반드시 만나서 해야 이게 좀 풀리고.
1: 전화로 들으면.
0: 전화로 들으면 이게 회복이 안 돼. 두 번째 방법은 전화를 통화하더라도 이게 리액션이 좋으면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1: 맞아.
0: 어떻게 이렇게 하면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때 T를 한 1000%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듣다가 잠깐만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결 방향으로 얘기해주면 말하는 사람 재미가 뚝 떨어져. 예전 연애의 기술에서 제가 실패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1: 아, 이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0: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1: 이야기할 맛이 없어지는 거지. 약간 이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진짜로 이런 기법이 있거든요. 자기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이러면은 나는 계속 멘탈이 털리고 저 사람은 계속
0: 신나지?
1: 분노의 감정, 막 스트레스를 계속 키워나가게 되는데
0: 그치.
1: 그게 아니라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언니 그래서 이 일에서 언니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해?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이러면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면은 맛있는 거 하나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돌리던가.
0: 예.
1: 언니 혹시 좋다, 내가 좋아. 그냥 들어주는 게 좋아? 아니면 해결책을 찾아주길 바래?
0: 오, 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미 얘기할 만 뚝 떨어진다. 뚝 떨어져. 와,
1: 아니,
0: 뚝 떨어진다.
1: 내가 바라는 거 뭐 이러면서.
0: 아니, 일단 들어봐 하고 싶겠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저항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던 얘기를 다 막 쏟아내고 싶은 그래. 사람의 욕구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스탑을 시키고 지금 이 순간의 생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그제 지난주에 있었던 스트레스 상황으로 빠져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분은 어때? 하고요. 이렇게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라는 제 전공이 이거거든요.
0: 그렇지.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다.
0: 좋다. 요게 또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감정 쓰레기통으로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말 잘 못 끊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걸 좀 행동하시면은 듣고 있는 내 상태도 한번 체크하는 걸로.
1: 맞아요.
0: 언니 지금 상태 어때? 내 지금 상태는
1: 난 털렸어.
0: 매우 힘든. 자, 그렇게 관계 기술 또 하나 획득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의 Don't Call Me.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굿모닝 FM태입니다. 관계의 기술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매주 우리 관계의 처방전 같은 문장을 소개해 주실 건데 오늘 나누고 싶은 한 문장 뭘까요?
5: 제가 가져온 오늘의 한 문장은 핵심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4: 핵심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5: 아, 여운이 길지 않습니까?
4: 아, 너무 길어.
5: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건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발견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런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이 내가 어떻게

0: 처리하는 게 가장 나에게 유익할까? 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장은 웨인 다이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이분의 마음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1: 반드시 필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상황 그거 하나만 더 해보고 싶다. 너무
0: 잘한다.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이러고 아침에 힘없어서 왔다가 여기 오면은 뭔가 관계에 대해서 막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아 너무 좋네요.
0: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다 에너지를 받는 코너가 된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아요.
1: 관계의 기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박정희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0: 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유배 행성이란 SF 소설은 우주 멀리 외계 행성이 배경인데요. 거기서 1년은 지구 시간으로 60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봄이 15년, 여름이 15년, 가을도 15년, 겨울 15년인 셈이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봄을 두 번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다란 속담도 있고요. 난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을까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에 딱 한 계절만 두 번 맞을 수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뭘 고르실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5: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살짝 달라졌어요. 토요일 1시간 동안 8시부터 9시까지 마지막까지 쫙 재현 쌤과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광고 듣고 와서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해 볼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4: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침특가 이벤트.
5: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4: 7월 7일부터 14일까지
5: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6: 제주항공
5: 팀.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배우 조인성 씨가 언급이 될 줄 몰랐네요. 조인성 씨 다음으로 예. 인도네시아의 발리. 이랑 잘 어울리는 남자 역사학자 김지원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원입니다.
0: 예. 발리로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고
1: 예예예. 예, 예.
0: 또 인별그램 사진을 보니까 아. 발리에서 생긴 일이 좀 아. 거해 보이네요.
1: 아, 그, 어, 이거 완전 발리 느낌으로 산 겁니다.
0: 예예. 예.
1: 근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0: 어?
1: 어떤 그 서양 여성분이 제가 이제 현지 종업원인 줄 알고.
0: 아 물어보셨어?
1: 네, 뭘 물어보셨어요? 저는.
0: 아,
1: I'm 코리안이다.
0: 그 원했던 바잖아요.
1: 네, 아 그걸 뭐
0: 현지에 원했던 가서 거. 현지의 옷을 현지 느낌으로 입고 싶었는데
1: 네.
0: 다른 사람들 현지인으로 봤잖아요.
1: 근데 그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하고 거기에 계시는 이제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옷을 봤는데 예. 저랑 똑같이
0: 그렇지 그렇지
1: 계시는 걸 보고
0: 어.
1: 아 이거 아 느낌 좀 잘못됐구나.
0: 아니요 너무 아. 잘 표현하셔가지고
1: 예,
0: 휴양지의 물씬 느낌이 나는 옷으로 가보고 싶다. 발리 안 가봤어.
1: 아 발리 너무 좋아요.
0: 발리를 갈 일이 없네.
1: 예. 그러니까
0: 저는 여행을 떠나는 걸 잘 못하니까
1: 예.
0: 일이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1: 어.
0: 근데 발리에서는 행사를 안 해요.
1: 아 콘서트 한번 하셔야죠.
0: 발리는 아무런 행사를 안 해요.
1: 어, 발리 호텔 좋은 데들 많거든요.
0: 아 행사를 안 해요.
1: 아 지금 발리 보니까 축제 기간이던데 킹 오브 발라드
0: 예.
1: 인 코리아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0: 네가 주최해 주세요.
1: 아 예.
0: 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가신 김에 강의도 하고 오시지.
1: 아 빨리 가서
0: 예.
1: 한국사
0: 예.
1: 한국사 강의.
0: 그렇지 그렇지.
1: 아 마찬가지로 원치 않더라고요.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런 느낌이군요.
0: 예, 더운 나라에서 발라드 안 듣습니다.
1: 예.
0: 자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네. 지금 바라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예예. 예.
0: 어떤 주제로 네. 준비해 주셨을지 간략하게 가볼까요?
2: 역사는 이따금 한 인간의 신념이 제 시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누구는 그를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라 부르고 누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원칙주의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불의 앞에선 속을 뻥 뚫어주는 통쾌한 사이다. 그러나 곁에 두면 숨이 턱 막히는 고구마 100개 이 모순을 한 몸에 지닌 사내가 500년 전 조선에 살았습니다. 임금도 성리학 앞엔 예외가 없다며 왕의 면전에 눈 하나 깜짝 않고 직언을 날리던 34세 젊은 선비 바로 조광조입니다. 그가 조선을 뒤흔든 시간은 고작 4년에 불과했는데요. 개혁의 불꽃은 곧 파국의 도화선이 되었고 무기였던 꼿꼿함은 끝내 제 목을 겨눈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는 시대를 앞서간 성각자였을까요? 아니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 젊은 꼰대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답하고 눈부셨던 4년의 질주를 따라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래.
0: 야 음악이
1: 예.
0: 기가 막히죠?
1: 아 타잔인가요?
0: 아니에요. 지금 역사 속으로 우리 싹 들어가도
1: 아.
0: 왔는데 예고편 제대로 보고 왔는데 왜요? 지금 코로 부는 퉁소예요. 이게.
1: 아, 꿍꿍.
0: 예, 코로,
1: 아,
0: 코로 불고 있습니다.
1: 아.
0: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1: 예.
0: 이군요.
1: 네.
0: 아, 조광조라는 분 전 잘 모르거든요, 사실.
1: 아,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0: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Like 이효리. 예. 첫 번째 키워드 연산군이 만들어준 왕 중종입니다.
0: 일단 중종은 어떤 왕이었어요?
1: 아, 중종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0: 어.
1: 연산군의 동생입니다.
0: 예.
1: 연산군 시절에. 일단 중종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진성대군이에요. 진성대군 시절에는 그냥 겉절이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 자체가 적장자로 왕이 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대군이고 뭐 왕자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치.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산군 시절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은 죽어 나가던 그 시절. 조용히 지켜보면서 혹시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심정으로. 쭈그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0: 공포정치
1: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0: 중종 반정.
1: 그런데 이름은 중종 반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종이 주도한 반정이 아닙니다.
0: 아하.
1: 이 조선시대 때는 반정이 두 개 있습니다. 중종 반정 그리고 인조 반정.
0: 인조 반정. 네.
1: 인조 반정은 인조가 주도합니다. 아, 난 못 참는다. 아, 우리 아버지 저 광해군 때문에 죽었어. 나 이거 못 참아. 뒤집어 깔 거야. 그런데 이 중종 반정은 중종 반정이 일어날 그날까지도 중종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0: 아이고야.
1: 떨고 있었어요. 저기 멀리서 소문이 들려. 저 궁궐에 막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났대요. 떨리는 거예요, 너무. 막 이런 상황에서 저기 말소리가 들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중종의 캐릭터도 약간 그래요. 중종은 약간 우유부단하고 약간 기운이 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난이 났대요. 근데 저 말소리가 들려요. 집 앞에 주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빠라바라바라바라. 주차하는 소리가 말이지만.
0: 아, 말도 소리로.
1: 뭐 이런 소리 들렸겠죠. 막.
0: 후면 주차요.
1: 아, 후면 주차. 말도. 아니,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0: 예예. 예.
1: 주차가 됐대. 파킹 소리가 들렸어요.
0: 예예. 예.
1: 그럼 이제 여기는 그래도 왕자고 대군인데 그치. 앞에서 그 발렛 해주시는 분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아 있죠 있죠.
1: 온 거예요. 얘기를 전해주는 거. 누구 왔는데요? 누구 왔습니다.
0: 네.
1: 대군 마마 누구 왔어요? 너무 떨리지 않겠어?
0: 그렇지 그렇지.
1: 연산군 시절입니다.
0: 그렇지 그렇지.
1: 안 나가려 그랬대요. 부르는데 나오라는데 안 나가려 그랬대요. 이거 나 죽이러 온 것 같다. 덜덜 떨고 있는데 와이프 신씨거든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떨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주차된 거 보고 오겠다. 말대가리가 우리 집을 향해 있으면 죽이러 온 거다.
0: 아 공격적인 거고.
1: 튀세요. 왜냐면 이제 주차 급하게 한 거잖아요.
0: 그렇지.
1: 예, 전면 주차한 거잖아요. 이건 튀세요.
0: 바로 들어가서 세우고 내리는 거니까.
1: 바로 들어가세요. 예. 근데 만약 대가리가 궁을 향해 있으면 모시러 온 거다. 이 의전차다.
0: 돌아가야 되니까.
1: 내가 보고 올 테니까 참고 계세요.
0: 예.
1: 보러 오고 왔더니 아 말머리가 궁을 향해 있습니다.
0: 야.
1: 모시러 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종을 진짜로 모시러 온 거였고 가서 바로 즉위식을 갔습니다.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0: 이야.
1: 중종입니다.
0: 근데 뭐 이야기를 쭉 들어봐도 왕이 되어도 이 왕은 왕이 아니네.
1: 쉽지 않아요.
0: 쉽지 않네.
1: 왜 그러냐? 그렇다면 이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0: 그렇지.
1: 요 사람들을 그 전국공신 3인방이라 그럽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재 요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연산군 때 얼마나 고생해서 반정을 일으켰겠어요. 그래서 고생을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들이 왕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0: 예.
1: 왕이랑 맞먹습니다.
0: 그렇지. 그럴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1: 왕이랑 맞먹는데 어느 정도냐. 회의를 해요. 왕이에요. 지금 이 왕이 된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먼저 궁뎅이를 들고 일어나서 나가요. 왕이 있는데.
0: 가능해요?
1: 아 이러면 안 되죠. 원래. 큰일 날 일이죠. 그 정도로 이 전국공신 3인방들이 엄청나게 기세가 난리가 났었던 이 정도 상황으로까지 됐을 때 중종은 왕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럼 본인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요거 눌러줄 누군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조금 가지고 있을 때쯤 등장하는 사람이 조광조입니다.
0: 두 번째 키워드 가보시죠.
1: 네, 조광조 정계로 나아가답니다.
0: 조광조, 아 궁금하네 이 인물.
1: 아 처음 들으십니까?
0: 아 듣기는 들었죠.
1: 네.
0: 근데 정확하게 뭐 캐릭터가 막 머릿속에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네. 요때 이제 전국공신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세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공신 여러 명 있었겠죠. 쫙 있는데 요 세 명이 핵심이었거든요. 요 세 명이 죽습니다.
0: 죽어요?
1: 아 그냥 저 그냥 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0: 네.
1: 아 모든 그 역사를 암살극이나
0: 갑자기,
1: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안 돼.
0: 지금 갑자기 죽이셨잖아요.
1: 아, 나이가 들어서.
0: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1: 아, 예, 예. 아,
0: 시대가 흘러서
1: 시기가 흘러서
0: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1: 아,
0: 죽습니다.
1: 아
0: 이거 얼마나 무서워. 갑자기 셋이 아, 예. 갑자기 죽는
1: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이 들어.
0: 나이 들어서.
1: 나이 들어서 돌아가세요. 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0: 예.
1: 나이 들어서 아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0: 노년에 그냥 돌아가시는 자연사 하십니다. 자연사.
1: 자연사를 하셨군요.
0: 자연사 하십니다.
1: 다행입니다.
0: 그러면 핵심이 3명이 빠졌으니 네. 전국공신들이 아 그래도 힘이 세죠. 그럼에도 어쨌든 핵심이 3명이 빠졌으니까 왕 입장에서는 요 친구들 한번 누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성종이잖아요. 성종 때 그래 사림이라고 불렸던 친구들 있잖아요. 요 사림이라고 불리는 친구들 어떤 사람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선 왕조가 시작됐을 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나는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1: 아 그렇지.
0: 이씨왕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지역에서 내가 성리학을 가르치면서 학교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냥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 생활 하시던 분들 요런 분들이 1차로 한 명 있고요. 두 번째가 세조 때 한 번. 세조가 한 번 또 싹 쓸어버리잖아요. 우리 이번 영화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왕과 사는 남자.
1: 예.
0: 요때 또 한 번 싹 쓸려나가면서 나는 세조라는 왕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이런 나라 모시지 않겠어. 이씨왕 모시지 않겠어. 라고 해서 또 2차로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항맥을 통해서 쫙 내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서는 훈구랑 사림을 약간 항상 대척점으로 놓고 그리는데 둘의 가장 큰 차이. 훈구는 계파는 있는데 이 계파가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왕과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콩고물을 가져가고 그 안에서 혼맥이랑 연결돼가지고 계파를 형성하는 사람들. 뭐 혼맥을 그 밑에 자기 제자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파는 있지만 이어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림은 이어져요.
1: 아하.
0: 위에서부터 뭐 종몽주, 김종직, 김갱필, 조광조 막 이렇게 이어지는 항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항맥을 따라서 쫙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얘기만 딱 들어도 이 사람들 마인드 어떨 것 같습니까?
1: 아, 꼿꼿할 것 같다.
0: 꼿꼿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약간 신념과 이념으로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은 한번 그 연산군 때도 한번 싹 밀려나가잖아요. 사화로. 그러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조강조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대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아버지한테 이 동네 조강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조강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누가 오냐면 김갱필이라고
1: 예.
0: 굉장히 유명했었던 김종직의 제자예요. 유명한 사림이에요. 근데 이때 그 연산군 때 여러 사건이랑 엮여가지고 유배를 옵니다. 그런데 조광조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린 나이에. 나 아빠 나 김갱필 씨한테 공부 배우고 싶어요.
1: 오.
0: 김갱필한테 배우기 시작합니다.
1: 오호.
0: 이때부터 같이 공부를 배우면서 사실 그 조광조의 집안은 사림 세력의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갱필한테 공부를 배우면서 조광조가 사림으로 거듭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똑하기도 했거니와 이 사람이 약간 신념형이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1: 예.
0: 그리고 시험 칩니다. 과거 시험. 진사시에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초시에서 1차 시험 장원급제. 1차 시험을 장원급제를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내 진사, 생원 진사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급 관리.
1: 예.
0: 하급 관리로 그냥 평생을 살아도 되고요. 또 다른 선택지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은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었던 거죠.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약간 중종이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똑똑하거든요. 이때가 29살이에요. 29살이면 조선시대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른 나이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딱 봤을 때 이 좀 총명함이 느껴졌었던 모양이에요. 총명이 느껴져가지고 계속 그 성균관에 왕이 놀러 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성균관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가면은 왕이 물어보기도 해요.
1: 예?
0: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니?
1: 야.
0: 대답도 너무 잘하는 거. 그래서 처음엔 중종이 조광조 이 친구 괜찮으니까 내가 됐다 쓸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려요. 절대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1: 왜 그랬지?
0: 너무 뛰어난 친구라 그런 식으로 데리고 가면 낮은 직급밖에 못한다. 이 사람은 그렇게 쓰는 칼이 아니다. 시험 제대로 치게 해서 아예 정식으로 데리고 그리고 이 친구 시험 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친구니까 그렇게

0: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성균관이랑 이 조정 내에서 이 사람은 이미 이름값이 엄청난 사람. 아.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칩니다.
1: 예.
0: 이때 내 조선시대 우리 다 그때 한번 하지 않았나요? 우리 과거 시험.
1: 예.
0: 예. 그럼 한번 우리 여진 작가님 대답해 보시겠어요? 대과에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1: 여진 작가가 네. 중간에 많이 아팠어요.
0: 아.
1: 기억을 살짝 잃었어.
0: 아.
1: 그래서
0: 아.
1: 자꾸 뭘 물어보지 말아요.
0: 약간 단기 기억 상실증.
1: 아직도 회복 중이니까.
0: 오케이. 좀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정식 시험.
1: 예.
0: 식년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왕이 기분 좋을 때 요거 특별 시험 오늘 한번 쳐자.
1: 네.
0: 그래가지고 특별로 치는 알성시라는 게 있어요. 이 알성시에 이 조광조가 지원을 합니다.
1: 예.
0: 야, 이 시험 문제. 이 알성시의 시험 문제는 왕이 오늘 내가 제일 고민되는 거 물어.
1: 오늘의 이슈.
0: 오늘의 이슈. 올해의 이슈.
1: 올해의 이슈.
0: 올해의 이슈. 이런 건 느낌 물어보면.
1: 풀리지 않는 거.
0: 하, 지금 연산군 내가 반정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공신 세력들도 자꾸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이 혼란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조광조가 답안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답안지가 요순시대처럼 하시면 됩니다.
1: 요순.
0: 요순시대 옛날에 약간 신화 같은
1: 예.
0: 진짜 왕이 누군지도 몰라.
1: 예.
0: 왕이 너무 잘해서. 그런 시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해가지고 신하들을 이렇게 청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2등으로 올립니다.
1: 2등이에요?
0: 원래 누가 봐도 1등이었대요.
1: 정원이 아니고?
0: 근데 이 2등으로 올려. 보통은 진짜 왕이 마음에 들면 2등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왜냐면 이게 질투할까봐. 2등으로 올라가요.
1: 예.
0: 2등으로 올라가서 화려하게 정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1: 아, 이렇게 또 정식으로 조광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네.
0: 네, 대단한 사람이죠.
1: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이제 타임이 됐는데 재현쌤이 직접 문제 내주십니다.
0: 네, 중종은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세력인 이 사람들을 등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력의 중심에 조광조가 있었죠. 그렇다면 유교적 지식을 갖춘 선비들의 집단 이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아, 질문. 아, 보기 끝내줍니다. 1번 사림, 2번 하림, 3번 산울림.
1: 아, 거기 멜로디를 넣으면은 저희가 네. 사람 이름, 사람 이름. 하림 씨 있잖아요, 하림 씨. 네. 자, 힌트 부탁드립니다.
0: 닭고기 아니고요.
1: 예.
0: 사람 이름 아닙니다. 밴드도 아니에요.
1: 밴드 아니야.
0: 밴드 아닙니다.
1: 예.
0: 그 사람 고르세요.
1: 아. 진짜 아까운 게 저는 이제 박경림 네. 씨까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좀 아쉽네.
0: 1번 사림, 2번 하림, 3번 박경림.
1: 아, 박경림 괜찮은데.
0: 아, 다시 갑시다.
1: 아니, 뭘 다시가, 뭘 자꾸 다시, 이게 뭐 중요한 거라고.
0: 아, 중요한데.
1: 아, 뭘 중요해. 자, 여러분들,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정답은 잠시 후 4부에서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혹시 제가 신청곡 제가 신청해야 됩니까?
1: 그럼요.
0: 하림 씨의
1: 예.
0: 사랑이 다른 사람을, 그거였어요? 그거 아니었습니까?
1: 거의 비슷했어. 거의 비슷했어.
0: 아, 그래요. 하림 씨. 원래, 하림 씨 노래 좋아하거든요.
1: 원래는 악뮤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0: 아, 안 돼요. 안 돼요.
1: 안 돼?
0: 예, 보기에 하림이 있는데.
1: 악뮤 씨는 절대 듣기 싫다라는 걸.
0: 아, 절대 듣기 싫다.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그거 아닙니다. 출국, 출국.
1: 아, 출국도 좋지.
0: 아, 출국, 출국?
1: 아, 아니야.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0: 오케이.
1: 예. 하림의 네.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듣고 올게요.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김지원쌤과 깜짝 퀴즈 일단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부터 해주시죠.
1: 네. 정답. 중종이 새롭게 등용했던 정치 세력. 바로 1번 사림입니다.
0: 사림 맞춰주신 분들 중 5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의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종과 조광조의 네. 역사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 젊은 꼰대의 탄생입니다.
0: 아, 이때는 이제 없는 그 호칭인데 네. 젊은 꼰대.
1: 젊은 꼰대라고
0: 할 수 있겠죠.
1: 아, 정말 앞에 꼰대 앞에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붙일 수 있을 만큼
0: 어.
1: 우리가 알고 있는 과격한 표현들 모든 것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정말 꼰대입니다.
0: 아, 정말.
1: 정말 꼰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광조의 마인드. 조광조가 바라보는 중종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예? 엇나가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0: 중종을?
1: 중종이 조광조를.
0: 아, 중종이 조광조를.
1: 일단 기본적으로 알성시 때 자기가 시험 문제 냈었던 거
0: 그렇지.
1: 제대로 딱 책문을 제대로 해줬으니까. 그럼 이 친구가 있으면 특히나 이렇게 원리 원칙주의자의 꼰대잖아요. 중종 본인이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눌러줄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지.
1: 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광조는 처음부터 그 중종이랑 생각이 너무 달라요.
0: 칼을 중종한테 겨누나?
1: 이 조광조가 바라보는 중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0: 예.
1: 미숙아예요.
0: 아, 이러면 안 돼.
1: 왜 미숙아냐?
0: 섬길 수가 없네요.
1: 왜 미숙아냐? 기본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세자 시절을 겪고 서연을 통해 자 종일 어떻게 보면 눈 떠서 눈 감는 그 하루 종일
0: 공부만 해요. 맞아요. 공부하잖아.
1: 이거를 세자 시절에 다 겪고 왕이 되면 그때 경험했었던 걸 실전 이제 하는 거죠. 실전을.
0: 아, 그렇네.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했네요.
1: 실전을 네. 할 때도 똑같아요. 경연이라는 걸 하면서 신하들이랑 여러 번의 어떤 그런 논쟁들 그리고 논쟁에서 눌러야죠.
0: 아, 성리학답다.
1: 성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왕은 우리나라 1등 성리학자여야 합니다.
0: 그렇네.
1: 근데 1등 성리학자가 아니야?
0: 아, 그렇네.
1: 지금 그 과거 시험이다라고 하면 33명 뽑거든요. 이 국내 이 조선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 33명이랑 경연을 붙어도 꿀리면 안 돼요.
0: 그렇지.
1: 그러려면 전국 1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광조가 바라보는 중종. 너 세자 시절에 공부했어?
0: 맞는 말이네.
1: 세자를 겪지도 않았지.
0: 어.
1: 그다음에 너 나이 먹어 가지고 왕 됐잖아.
0: 어.
1: 그러면 너는 아직 성리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건 미숙하네?
0: 어.
1: 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0: 아하.
1: 그럼 어떻게 하느냐?
0: 예.
1: 경연을 숫자를 늘립니다.
0: 어.
1: 그러니까 그 왕이 교육을 제대로 근데 그 얘기를 이 조광조는 돌려하지 않아요.
0: 아.
1: 부족하시잖아요.
0: 앞다마를.
1: 저 임금님.
0: 야.
1: 부족하시잖아요. 서연 안 하시지 않으셨어요?
0: 어.
1: 경연 그럼 숫자 늘려야죠.
0: 어.
1: 원래 하는 것보다 들려셔야죠. 성종 아빠가 성종이었잖아요. 성종이 경연 몇 번 했는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0: 야.
1: 하나 하루에
0: 진짜
1: 이렇게,
0: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짝 했는데 너무 얄밉다.
1: 이렇게 내가 했는데 근데 임금님은 서연 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0: 턴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1: 29 젊잖아요.
0: 알았어.
1: 서른이니까 만 30세니까.
0: 예.
1: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숫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임금님은 네 번 하세요. 진짜 네 번 합니다. 아침부터 아침 먹으면 와요. 조광조가 온다니까요. 친구들 데리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요. 임금님 경연할 시간입니다. 와요. 그리고 앉아. 그 경연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계속 뭐가 안 됐대. 지역에서 무슨 난리가 났대.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대. 임금이 부덕해서 저기 소화기에 보면요.
0: 톤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1: 얄미워야 돼.
0: 알았어.
1: 왜 그러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사약 내려 죽여요. 종종이.
0: 너무 화나서. 너무 화나서.
1: 죽이거든요.
0: 예, 예.
1: 이게 쌓여야 돼. 분노 게이지가.
0: 오케이.
1: 처음에는 저기 지금 경상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왔다는데 그 소화기에 보시면 임금이 부덕하면 그렇다는데 덕을 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매번. 지진이 났어. 실제 있었던 일. 지진이 났는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임금님 지진이 났는데

0: 예. 임금이 부족하면 지진이 난다고 하는데 덕을 더 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얘기를 계속해. 아침 먹고 간식 먹고
1: 부정적인 얘기.
0: 저녁 먹고 야식 먹고
1: 너 탓이야.
0: 해요.
1: 너 탓이야.
0: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예, 예.
0: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1: 내가 뽑은 앤데. 예. 나한테 계속.
0: 예, 계속.
1: 야.
0: 근데 처음에는 중종이 참아요.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럼 너 뭐 읽으라 그랬지? 소학이요, 소학. 소학이 이게 뭐냐면 그 약간 그 조광조는 소학 그 약간 옹호론을 넘어서는 거 뭐라 그래? 약간 그 너무 소학에 미친 사람.
1: 어.
0: 근데 소학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 도덕교과서 같은 거.
1: 아.
0: 이게 지금 조선이 이렇게 된 건 소학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아서,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
1: 어.
0: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 임금한테 갈 때마다 소학 얘기만.
1: 진짜 와 쉽지 않았겠다. 임금도 중종도 쉽지 않았겠네.
0: 근데 이랬었던 조광조가 전국적으로 스타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패비 신씨 보기상소라는 게 올라옵니다.
1: 네.
0: 이 신씨 부인.
1: 예.
0: 이 부인이 7일 만에 패비가 되거든요.
1: 어.
0: 왜 그랬냐면 이 부인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중종반정이 연산군을 제끼려고 일어난 반정인데 이 신신의 집안이 연산군내랑 연결이 돼 있으니 안 되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패비가 됐는데 그 사람의 무슨 죄냐. 이 사람 다시 복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상소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올라온 상소에 대해서 대관들이 이거를 반대를 합니다. 한번 결정 내렸었던 걸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느냐 하면서 논쟁이 한번 벌어지는데 이 대관들이 쫓겨나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 조광조가 상소를 다시 올립니다. 대관들의 업무가 반대해야 될 것들 반대하고 할 얘기 하는 거다. 지금 언로를 막으시는 겁니까? 임금님? 그러면 저도 자르시고요. 대관들 다 자르세요. 단체로 우리 해직할 겁니다. 때린 거예요. 이게 지방에서 열심히 그 후학 양성에만 힘썼던 사림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1: 아.
0: 그렇지. 성리학자라면 무릇 저 정도 깡다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림이지.
1: 대쪽 같다.
0: 대쪽 같다.
1: 어.
0: 그리고 자기만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잘라라.
1: 야.
0: 근데 이때 다른 친구들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어요.
1: 예예. 예.
0: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림들은 여기에 흥분합니다. 저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 진짜 사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림들이 우와 해주는 거예요. 조광조.
1: 아.
0: 그런데 이 무렵부터 이미 중종은 아 좀 너무한데.
1: 아 좀 많이 갔는데.
0: 많이 갔는데. 라는 걸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을 때쯤에 이 사림들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개혁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1: 아 다음 키워드인가요?
0: 네. 네 번째 키워드. 조광조의 개혁 정치입니다.
1: 개혁 정치. 어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개혁 정치 어떤 걸 펼치셨어요?
0: 이거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1: 아 그래요?
0: 조광조의 개혁 정치 가장 유명한 거 현량과 제도.
1: 어 현량과. 어 이거 배운 것 같아.
0: 청거 제도인데 이게 뭐냐? 과거 제도를 봐라. 임금님 저 과거 제도 한번 보시겠어요?
1: 점점 더 얄미워지네.
0: 아 그래요?
1: 네, 혀가 점점 더 짧아.
0: 이때 힘이 받거든요.
1: 어.
0: 뒤에 그냥 사람들이 쫙 올라온 겁니다.
1: 예.
0: 임금님 지금 과거 제도 문제가 많아요. 체계만 파묻혀서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애들만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 운영하는 거 나는 반대. 이렇게 일단 1번 얘기합니다.
1: 예.
0: 두 번째 그러다 보니 이 시험 문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가난한데 실력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청거해야 됩니다. 이거를 얘기를 쭉 하면서 진짜로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는 제도가 과거 제도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천받아야 된다. 과거 시험 문제만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씨? 이 사람의 어떤 그 진정한 성품? 이런 거 못 보지 않나요? 성품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성품을 보고 보십시오. 인간한테 얘기합니다. 실시가 됩니다. 반대가 엄청났어요. 왜냐? 누구 어떤 기준으로
1: 그렇지
0: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1: 그렇지
0: 누구한테 추천

0: 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훈구 입장에서는 이거 살인들이 자기네들 사람 추천해가지고 판을 갈아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때 청구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이 살인 이때 당시에 중요 요직에 있었던 살인들과 항맥이 닿았었던 사람들입니다.
1: 아하.
0: 이때 올라왔었던 또 그 살인들이 다 조광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1: 아.
0: 이 사람들 얼마나 또 얼마나 꼿꼿하겠습니까?
1: 그렇네.
0: 요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 어, 뭐요?
0: 그게 뭐냐면 전국공신들을 전수조사하자 그럽니다.
1: 전수조사?
0: 이게 뭐냐? 전국공신들, 그러니까 중종반정으로 중종이 왕이 됐잖아요.
1: 예.
0: 근데 중종반정을 할 때 도와줬었던 사람들한테 전국공신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훈장을 줘. 훈장.
1: 아.
0: 공신이 되면 땅도 받고요, 노비도 받고요.
1: 아이고야.
0: 받아가는 게 엄청나요.
1: 예.
0: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3분의 2가 가짜더라.
1: 어.
0: 중종반정 당일에 서울에도 없었다. 자기가 조사를 해봤다. 공신들이 이거 싹 다 가짜입니다. 이 사람들 전수조사해서 노비 받아간 거 다 뺏고 땅 받아간 것도 뺏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신들 입장에서 아 내가 그때 서울에는 없었는데 마음으로 응원했고 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1: 그럴 수 있지.
0: 마음으로 응원했고
1: 아 있을 수 있지.
0: 지역에서 나는 뒤에서 힘을 실어줬고
1: 그렇지 그렇지.
0: 아 그다음에 나 연수한건 싫어했어요. 아, 나 지금 임금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들이 특히나 이제 훈구, 공신들은 자기네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공신 또 책봉할 때 옆에서 다 됐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중종 입장에서도 어떻게 느껴지냐. 나를 왕으로 만든 사람들을 조사를 하라고?
1: 어.
0: 그럼 나를 왕으로 믿어줬었던 사람들한테 칼을 꽂는 게 아니라 혹시 나한테 칼을 꽂는 건가?
1: 어.
0: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게 너는 마음에 안 드니?
1: 어.
0: 쌓여 있었잖아요.
1: 그렇지.
0: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역모 같은데?
1: 예.
0: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1: 어머,
0: 하면서
1: 어머.
0: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 야.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아. 네, 마지막 키워드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일을 벌어지기 전에
0: 네.
1: 호흡 한번 가다듬어야지.
0: 아, 그렇죠.
1: 환희 씨의 노래 들을 건데 이건 괜찮을까요?
0: 환희 씨 노래. 제목까지 듣고 제가 판단할게요.
1: 알겠습니다. 바람이 되어서라도 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무슨 의미지?
1: 7057번님.
0: 아 그러면 해야지.
1: 0806번님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이
0: 아 합니다. 너무 좋죠. 환희의 설인 노래입니다.
1: 내가 볼 때는 민영 PD가 사약을 끓이고 있어요.
0: 아 지금요?
1: 네, 좀 많이 얄미워가지고 사약을 끓이고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렇습니까?
1: 환희의 바람이 되어서라도 듣고 와서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마지막 키워드 갑니다.

0: 환희 바람이 되어서라도 아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마지막 키워드 이제 가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기 전에 꼭 예. 해달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0: 뭐예요, 뭐?
1: 조광조는요 꽃미남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냥 꽃미남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기록 중에 사람을 기록한 기록들 중에 왜 용모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는 여기 거의 없는데
0: 아, 그치.
1: 일단 기본적으로 한 명에도 그때 잘생겼다고 말씀드렸었죠.
0: 예예. 예.
1: 조광조는 어느 정도냐? 너무 너무 잘생겨서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시기에는 그때 그럴 때니까 남성답게 생기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했을 정도로
0: 아름답게 생겼구나.
1: 용모 얼굴이 하얗고 꽃같이 생겼대요. 근데 아 이 얘기하면 또 깜짝 놀라실 텐데 키도 크답니다.
0: 아유야.
1: 아이돌이 아이돌.
0: 이 부분을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아마도 꽤 많은 청취자분들이 더 귀 기울여서 조광조에 대해서 궁금했을 텐데.
1: 근데 이 풍채와 이 용모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비 오는데요 임금님.
0: 아니 그 말투 그렇게 안 했잖아요.
1: 전하. 그래서 그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중종이 혹시
0: 아.
1: 조광조가 너무 잘생겨서
0: 아 미모가 1등이었다.
1: 미모가 2등.
0: 아.
1: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용모 쪽으로는
0: 그래.
1: 아마 조선에 이 정도로 용모 칭찬이 화려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면전에서 나쁜 소리를 해도
1: 네.
0: 얼굴을 보면 용서가 된다.
1: 네. 분명히 목소리를
0: 그런 인생을
1: 거야.
0: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꾸 직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날 보면 그렇게
1: 맞아.
0: 미워하지 않았거든.
1: 그다음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0: 그렇지. 아 이제 이해가 다 되네.
1: 근데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진짜.
0: 그렇죠.
1: 목소리는 깼을 거야. 전하! 덕이 너무 업주제요.
0: 아니야. 업주제요까지는.
1: 그렇습니까?
0: 네.
1: 아무튼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가야 되는데.
0: 아, 아직 안 갔군요.
1: 예. 마지막 키워드 못 다핀 개혁의 열망 김효사화입니다.
0: 김효사화로 몰락을 하게 되죠.
1: 네. 아 이게 이제 뭐냐. 위훈삭제. 아까 얘기했었던 전국 공신들 싹 한번 조사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경연 하루에 네 번씩 했다 그랬잖아요.
0: 예.
1: 이때 마다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면 새벽 1시에도 와요.
0: 아니
1: 예.
0: 소학을 그렇게 예. 중시 여겼던 예. 사람이 예. 때와 장소
1: 예.
0: 해야 될 때를 모르네.
1: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와서 오라고.
0: 임금을 오라. 섬기는 법은 잘 몰랐나 보네.
1: 네.
0: 아.
1: 근데 진짜 중종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 대화입니다. 또 조광조 편을 들어줘요.
0: 아 그래요?
1: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네 생각이 뭔지 알았으니까 일단 돌아가.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0: 예.
1: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훈구 몇 명을 불러요. 여기에 쌓인 게 많은 조광조한테 쌓인 게 많은 몇 명을 불러요. 원래 임금은 그렇습니다. 저자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분위기를 흘려요. 야, 조광조 요즘 좀 너무하지 않냐?
0: 야,
1: 슥 한번
0: 아 흘려
1: 엉덩이 방구 낄 때 엉덩이 살짝 드는 것처럼
0: 아, 예, 예.
1: 싹 하고 엉덩이를 들어요. 싹 하면서 씩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냄새를 맡아요. 딱 훈구 애들이 맡거든요.
0: 다 알지요.
1: 아 구린다가 진동을 하거든. 그러면 뭐라고 할 죽이라는 말이구나.
0: 아
1: 이거 치라는 말이구나.
0: 예, 예.
1: 조광조가 지금 붕당을 만들어서 역심을 품은 것 같다. 이거 잡아야 된다.
0: 그렇지.
1: 싹 냄새 맡자마자 얘기를 하고 중종이 그날 얘기합니다. 잡아라. 그리고 죽이라 그래요.
0: 어머어머.
1: 죽이라고 합니다. 너무 놀래서 영의정이 뛰어와요. 죽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바랬던 바가 아니다. 죽이는 것까지는 유배.

0: 유배를 결국 보냅니다.
1: 예.
0: 지금 화순, 전라도 화순 멀리도 갔어요. 화순으로 갔는데 중종이 분이 안 풀렸나 봐요. 가고 나서도 계속 죽이라 그래요.
1: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야.
0: 생각할수록
1: 마음이 떠나고 나니까 다 열받았던 거야. 이 말했던 게
0: 얼굴을 안 보이는데 귀에 목소리만 맴돌아. 짜다.
1: 아니 그 목소리는 여러분, 목소리는 허구입니다. 이건 이제 재원 쌤의
0: 허구.
1: 의견이에요.
0: 네, 허구예요. 예.

0: 나 어제도
1: 그럴 리가 없습니다.
0: 어제 밤에도 나 왔다 갔어요. 임금님이랑 만나서 얘기한 나 아닌데.
1: 어젯밤에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습니다.
0: 네, 그렇게 얘기했겠죠. 네. 그래서 유배 있는 동안에도 계속 글을 남겨요.
1: 그럴 리가 없습니다.
0: 이게 아닌데, 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글을 남겨.
1: 학습이 부족하신 것 네. 같은데.
0: 소화 다시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런데 사약이 내려오잖아요.
1: 예.
0: 내려왔을 때 처음에 자 어명이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1: 다시 불러
0: 부르는 거.
1: 다시 부르는구나.
0: 근데 사약이야.
1: 아
0: 안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이 뭔가 중간에 잘못 전달된 게 있는 것 같아.
1: 그렇지.
0: 가서 얘기하겠다고. 계속 그런 아니다. 근데 결국은 설득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 네.
0: 사약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죽을 사자 아닙니다. 하살 사자. 요거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안 죽는 사람이 있어.
0: 잘 받아 몸에.
1: 그러니까 몸에 받는 사람이 있어. 원래 위험해야 되는데 안 몸에 받는 사람이 있어.
0: 조강조가 잘 받았어.
1: 잘 받았어.
0: 그것도 얄미워. 마셨는데 이거 봐. 이거 죽이라는 거 아니잖아. 나 몸에 너무 잘 받잖아. 땀이 나서 몸에 열을 빼주네. 야 이거 봐라 역시 임금님
1: 진짜 약이었어.
0: 우리 임금님 나한테 약을 내리셨구나. 오케이 가자 다시 수업 가자. 아니에요 사약이에요 사약. 초조해지기 시작해. 사약을 내리러 온 친구는 초조해지기 시작해.
1: 그래.
0: 죽어야 되는데
1: 일을 못 봐.
0: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초조해하는 걸 또 보고 눈치를 챕니다. 오케이 그럼 좀만 기다려라 내가 더 먹어볼게. 더 먹어요. 계속 먹어. 배 터져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몇 시간을 마셔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1: 그것도 괴롭다.
0: 물론 이 김효사화로 중종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죽기는 합니다만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은 항맥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사림이 결국은 그 선조 때가 되면은 전국을 장악을 하잖아요. 결국은 다 조강조 아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조강조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복구를 시키고요. 다시 조선을 대표하는 그 성리학자 중에 한 명으로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시 올립니다.
1: 예.
0: 사약받았었던 곳부터 해가지고 조강조가 지나쳤었던 모든 곳에 다 그 이 사람을 기리는 것들을 또 새기기도 하고 결국은 조선 사림의 아이콘 같은 사람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글래요?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5: 영월이래요.
1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5: 영월이래요.
1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16: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김재현 쌤과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2: 조광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0: 그렇네요. 또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노래 없이 끝내야 될 것 같아요.
3: 네.
0: 예, 고생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꼭 봬요.
3: 해복 굿해 해야지.
0: 해야지. 네. 여러분 해복 굿해.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6: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담당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0: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반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 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합니다. 주말을 보내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순서대로 하시면 좋은데요. 1. 설거지통을 비운다. 2.